0: 7월 1일 수요일 2026년의 하반기를 출발하는 오늘 첫 곡은요. BTS 다이너마이트 945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연필 한다스. 이 표현이 일본식 발음이래요. 그래서 연필 한타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어색하죠. 요즘 젊은이들도 한타, 연필 한타 알까요? 모를 것 같은데 연필 아예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2달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분을 가져봅니다. 12, 그것만으로도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7월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주저리 주저리 열린다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아우, 7월 들어서니까 왠지 더 더워지는 느낌 있지 않나요? 벌써부터 걱정되는 본격적인 여름인데요. 그래도 올해도 어느새 상반기를 보내고 절반의 새 고개로 접어드는 첫날이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신선하고 새로워지고 뭔가 열정이 생기지 않나요? 오늘 7월 1일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신동철님, 여름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더울까요? 가을도 오겠죠? 마음 같아서는 조금만 지난 후에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을 분명히 옵니다. 겨울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은빛 창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김도 성격도 취향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제각각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참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에서 여름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름이 무서워요 라는 말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새 썸머포비아, 여름 공포를 공통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벌써 40도를 넘는 날씨라고 하니 오늘 달력장을 한 장 뜯어내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그런 걱정이 앞서십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어머, 저는 여름이 제일 좋아요. 여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요, 비키니 입으려고 다이어트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분들

거를 생각해보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쳐 보일 것 같고요. 그러나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이 그냥 왔으면 이런 솔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겨울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는 있어도 여름잠이라는 건 없지요. 그래도 지구촌엔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으니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나라로 가서 두 달살이를 하면서 여름을 건너뛰고 올 수 있다면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본격적인 여름의 출발점 앞에서 그건 또 여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죠. 여름이 좋은 이유 생각해보면 많지 않나요? 뜨거운 햇빛 덕분에 과일은 단맛을 더해가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있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가 기다리고 있고 이 계절이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여름도 반갑다 여름아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맞이하고 싶어집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우리 참정의자 여러분은 여름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어떤 분은 여름을 기다렸다고 하는 분이 계시긴 해요. 드물지만. 그러나 또 여름만 되면 또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살면서 더 썸머 포비아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름 공포. 아, 벌써 유럽에는요 40도가 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유럽처럼 40도까지는 가지 말아주라 이런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예우, 환경을 참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여름에는요,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잖아요. 단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우리 여름을 보내는 하나의 슬로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도록 우리 서로 환경도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잘 지내자 하면서 악수하듯이 잘 맞이하면서 보내고 싶네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아침 주꾸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지금부터 샵 1053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마구마구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로만 바로 들려드리니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거죠. 여름아 부탁해. 반갑다 여름아. 7월 맞이 오늘 주제 반갑다 여름아. 썸머송입니다. 썸머송. 물론 앞으로 긴 여름 동안 썸머송 시리즈 몇 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요 여름 마중송 1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신나는 여름송들 들려드릴게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썸머송 마중송은요 1967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할까요? I've Love Dive.

러브 다이브 아이브였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사용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잘 들으시고요.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세요.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노리테 목관 5중주의 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가족과 함께 가실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1053 글머리 공연 성함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썸머송 여러분이 신청한 노래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어우,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나온다? 기분 좋은 일이죠.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썸머송 하면 이 노래지 하는 여름 노래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시즌송 중에서도 내가 픽한 여름송은 이 노래다 하는 곡들, 여름맞이 마중송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그 수많은 여름 명곡들 가운데 내가 픽한 썸머송은 이 노래다 하는 곡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7월을 맞이하면서 여름을 반갑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여름송들 골라주세요. 여름은 더워서 힘들기도 하지만요. 맛있는 갖가지 여름 과일들이 있어서 반갑고 또 우리 시즌송에서도 쿨하다 쿨해 시원한 썸머송의 명곡들이 많아서 또 행복합니다. 시즌송은 또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는 명곡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여름송, 지금의 여름송 모두 모두 언제 들어도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라서 더 반갑습니다. 내가 픽한 썸머송 골라주세요. 뭐 여름이면 먹는 음식도 있겠고 과일도 있겠고 장소도 있겠고 여름하면 이것이야. 아 여름에는 이 노래 그 옛날 그 파도 속

들으면서 들었던 노래들도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떡으로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또 마구마구 들려드립니다. 일단 오늘 아침 직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썸머송 첫 곡은요. 아유 맛있는 팥빙수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문진중님이 신청하신 윤종신님의 팥빙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팥빙수로 시작합니다.

문진주님이 신청하신 윤종신 팥빙수, 강금성님이 신청하셨어요. 마이트마우스 윤훈의 사랑해. 6080님 듣고 싶어하는 노래 박명호 사진까지 듣고 왔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내가 픽한 썸머송 7월 출발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시원한 여름송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 들려드립니다.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기분 좋은 일이죠.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들도 좋고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썸머송들, 그리고 신나는 썸머송, 둠칫둠칫 어깨춤도 절로나게 하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여름이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노래하는 노래들도 많겠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음 썸머송은요, 장문수님이 신청한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Exacto.

장문수님이 신청하신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765님 둘 다섯 밤빼 류하느님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0367님 2037님이 신청하신 쿨 해변의 여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0367님께서는요. 해변의 여인 듣고 싶어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비키니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서 가족하고 피서를 갔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어느덧 40년이 흘렀지만 가끔 사진 보면서 웃어요. 40년 전에 비키니 수영복. 아우 용감하십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건 그때 그 시절의 그 추억들이 떠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아, 사진이 역시 좋긴 좋습니다. 저는 여름 노래를 들으면서 왠지 그 매운맛 스파이스 맛 이 여름 노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열정적인 신나는 스파이스 맛 좋습니다. 이 계절마다 노래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여름 노래일 수도 있지만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시절 바닷가의 기억이고 첫사랑의 추억이고 또 가족과 함께했던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이렇게 우리 사람마다 추억을 불러온다는 거 참 신기하고도 따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썸머송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 들려드리지 못한 곡 잘 저장해놨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은 5156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유리상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이것 아니면 저것, 흑 아니면 백처럼 두 가지로만 판단하는 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죠. 이런 사고에 익숙해지면 다양한 가능성을 놓치고 유연하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요즘 날씨를 보면 딱 이분법이 떠오릅니다. 폭염 아니면 후텁지근함. 여름의 청량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불쾌지수만 점점 높아지죠. 그래도 계절은 한 가지 얼굴만 가진 건 아니니까 다양한 매력을 찾아보고 느끼는 게 이 계절을 즐기는 방법 아닐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콘서트 패러프레이즈. 자, 이 론도 알라 뚜르카 터키 풍으로, 이 론도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쾌활번호 331, 자, 피아니스트 아르카지 볼로더스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대단한 청량감이죠. 정말 이런 거를 바로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뭐 앙코르 곡이나 이렇게 많이 치는 그 바로 그 버전의 오리지널이 이 아르카디 볼로도스 버전이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터키시 마치, 터키 행진곡, 이걸 콘서트 패러프레이즈로 만들었고, 이 론도 알라 뚜르카 사막장의 그 터키 풍으로 론도, 이거를 이제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켈번 331, 자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놀라운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줄라이 7월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경쾌한 피아노 곡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7월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안경근 씨 또 말씀해 주셨고요. 평화를 빕니다. 자, 그리고 이상윤 씨도 오셨고요. 이항선 씨 안녕하세요. 일범님과 유클 여러분 7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소서, 대서, 초복, 중복 다 들어있는 7월입니다. 와, 대단한. 그래서 허터 된 줄라이. 이 7월보다 더 뜨거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더울수록 유연한 사고로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히 함께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또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폭염에 과도한 습기 둘 다여서 더욱 힘든 여름 날씨. 그래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서늘한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더운 여름 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잘 지켜가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시원함과 경쾌함을 주시는 명동백장님께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여러분 덕분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또 강금석 씨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사랑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경랑 씨 출근길 어느새 배롱꽃이 피어있네요. 아유, 너무 예쁘네요. 김양희 씨 장마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광주에 지금 장마비가 내리는군요. 야, 그렇구나. 자, 하여튼 너무 많이 또 안 내려야 되겠죠. 강금석 씨, 일범님, 유클범님들 안녕하세요. 강동수 씨도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7월 1일 수요일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라팔로마의 주인공 에르네스토 레코나의 스윗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모음곡 가운데서 두 번째 곡 안달루시아 함께 들었습니다. 좀 안달루시아 상당히 더울 것 같네요. 유럽이 요새 완전히 그 열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강물에 사람들이 강물 좀 세느강 같은 데는 좀 더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뛰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주 유럽에 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겠습니다. 핑크 마틴이 연주를 함께 하신 곡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손녀딸이 열심히 연습하던 터키 행진곡 감사합니다. 안경근 씨도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아침 수영이 오늘 밤부터 오늘부터 밤 시간으로 바뀌어서 아침 일찍 관절 스트레칭 20분 하고 마트 들러다 남산 둘레길 돌아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고르는 사과 진열되길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항선 씨 7월 한 달 잘 보내면 입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7월 한번 아주 멋지게 이 더위와 잘 공존하면서 이겨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 54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감상하실 텐데요. 피아니스트 마티아스 키르슈나라이트 하고요. 또 얀 빌렘 드브린트가 지휘를 했습니다. 콘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 54, 그 중에 3악장 알레그로 휘바체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마티아스 키르슈너라이트, 그리고 얀 빌렘 드 브린트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열혈 청취자 한 분 만났는데요. 와, 그분은 이 우리 방송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꼭 그 이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일같이 열심히 듣는데, 이 로그인은 안 해서 자기가 참여는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참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김선미의 산문집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그 목수 책방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 30년차 기자가 식물 곁에서 배운 나를 지키는 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반짝임을 알아보는 감각, 초록에 기대어 다시 숨쉬는 마음을 담은 지신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일상미학 에세이고요. 책이 아주 초록색으로 더 이렇게 예쁘게 이 그 유화네요. 유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도 나를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궁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 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수고한 나를 칭찬해, 수리하는 마음, 청소는 나의 힘, 낭낭글로스 꽃집, 하이디의 자랑, 애플 수박, 어쩌면 시작은 책, 침묵의 친구와 힐마 아프 클린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은 사소하고 고귀한 감사, 감사의 미학, 눈을 들어 구름을 보라, 꽃의 리추얼, 패션입니까? 패션과 정원, 꽃전을 붙이며 집을 비추는 기도, 가드너 친구의 좋은 점, 가드너 친구, 정원사, 그렇게 식구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그 에세이가 아주 예쁘게 이 식물과의 교감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루이지 보케리니의 스트링 퀸텟 현악 5중주 2장조 작품 13의 5, 3악장 미누엣도가 되겠는데요. 이 미누엣 악장을 첼로의 미샤 마이스키, 그리고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스트링 퀸텟 현악 오중주 2장조 작품 13의 5번 세 번째 곡 미뉴엣도 들으셨습니다. 3악장 미뉴엣이었고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여기 표지만 봐도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유경랑 씨가 김선미 씨의 책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게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 표지가 너무 예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케린이 흐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윤은구 씨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장춘단 공원 장충단 공원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저는 새잎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을 더 좋아해요. 아주 새잎이 초록초록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이상윤 씨 노래로만 듣던 장충단 공원에도 가봤어요. 남산은 잘 어울리는 서울의 명소임을 잘 알게 됐죠. 홍영진 씨는 7월 첫날 시원한 비가 오네요. 우리들 머리도 식혀주는 듯 마음에 평화를 빕니다. 광주나 이쪽 그 전남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계선 씨가 남산 도서관이 9월 중순까지 공사해서 요즘은 남산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늘 숲길이 편하고 아름답죠. 추천합니다. 남산 길은 정말 다양하고 길이 많아서 한 코스씩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 선배 입장에서 또 그 가이드를 해주시네요. 이상윤 씨, 비 오는 오전 시간 클래식이 잘 어울립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77 가운데서 네 번째 악장인 4악장 벌레스크 알레그로 콘 브리오 감상하시겠습니다. 벌레스크는 좀 이렇게 좀 기이한 그런 쇼를 얘기하는 거죠.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바이올린의 리디아 모르드코비치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레스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77 4악장 발레스크 알레그로 건 브리오. 이렇게 좀 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질주 본능을 일으키고 야 뭔가 이 톰과 제리처럼 막 따라가고 싶은 이 월드컵 보면 요새 이제 공 따라서 막 질주하잖아요. 그런 것도 느낌. 우리나라 팀은 사실 뭐 이제 떨어져가지고 귀국 중이지만 다 귀국 뿔뿔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팀들 보니까 와 저 어저께 정말 아니 어떻게 그 승부차기를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독일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모로코, 그 다음에 독일하고 또 파라과이 이렇게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 이야 승부차기 정말 그 잔인하죠. 잔인한데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재밌습니다.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지금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기가 됐든 아침에 하는 경기가 됐든 꼭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수원 평생학습관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운 지 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4년이면 풍어를 한참 읊으시겠네요. 3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서당계보다 훨씬 더 오래되셨는데. 그래서 유쾌한 클래식 방송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하게 감상하며 출근 중입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신인근 선생님께 지도를 받습니다. 오, 수원의 클래식 선생님을 대표하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신인근 선생님, 수원에 계신 우리 신인근 선생님 많은 지도 많은 분들에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77 쓰시는 분 올려주셨고요. 2037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적당한 비가 내려 아무 피 없기를 바라요. 저랑 아주 동감입니다. 저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클 출첵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예술가의 항구를 만나실 차례인데요. 예술가의 항구 이번 주 주인공 주디 갈랜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미국 할리우드는 어느 때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당시 가장 큰 인기를 끈 장르는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할리우드는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작품을 잇따라 선보였고 MGM은 오즈의 마법사 The Wizard of Oz의 성공 이후 주디 갈랜드를 간판 스타로 내세웠죠. 이후 그녀는 MGM이 제작한 뮤지컬 영화의 주연을 잇따라 맡으며 빠르게 정상급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영화사는 여전히 체중 감량을 이유로 담배를 권했고 무리한 촬영 일정을 버티도록 약물까지 복용하게 했죠. 게다가 그녀를 다른 미녀 배우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외모까지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주디 갈랜드는 노래와 춤, 연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최선을 다했고 탁월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비난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어머니에게서도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갤런드는 점점 자존심을 잃어갔고 평생 애정결핍에 시달리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화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 가운데서 Meet Me in St. Louis 이 타이틀곡 듣겠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버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디 갈란드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화사의 강요로 시작한 약물을 이제는 스스로 찾았고 술에 의지하는 날도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랑 역시 그녀에게는 쉼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1941년 음악가 데이비드 로즈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지만 영화사는 크게 반발하죠. 당시 MGM은 소녀스타 이미지를 유지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어머니 역시 딸의 편에 서지 않았는데요. 결국 갈란드는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이후에도 사랑을 찾아 만남과 이별을 거듭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아픔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녀는 쉼 없이 카메라 앞에 서야 했는데요. 1944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 좀 전에 들으신 Meet Me in St. Louis. 그해 미국 흥행 2위에 오르며 MGM에 다시 한번 큰 성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감독 빈센트 미넬리와 이듬해 결혼해 첫딸 라이자 미넬리를 낳죠. 훗날 라이자 미넬리는 영화 캐바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어머니 뒤를 잇는 스타로 성장하는데요. 저도 이 라이자 미넬리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왔었는데 하여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 캔더의 캐바레 이 라이브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보컬의 라이자 미넬리 레전드죠. 라이자 미넬리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런 인기 좋습니다. 리자 리자 리자 요런 맛에 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죠. 아주 그 무대를 석권했던 라이자 미넬리, 주디 갈란드의 딸,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또 딸이었고요. 라이자 미넬리의 노래로 들으신 캐바레, 존 캔더의 곡.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죠. 캐바레 라이브, 라이자 미넬리의 보컬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모스크바에 라이자 미넬리가 왔어요. 제가 그 유학 중에.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목소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연세 들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7598 쓰시는 분, 육클백장님 안녕하세요. 투잡 뛰며 사는 저예요. 바쁘시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만나는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엔 마음을 알 수 없는 느린 학습자도 돌봅니다. 어린 천사들과 부정적인 어르신들 터닥여드리는 일이 힘에 부칠 때도 많아요. 책 주시면 기운내어 더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김선미 작가의 책, 언제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초록 여러분께 이 특히 7598 쓰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가지고 아주 즐겁게 또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 책입니다. 자, 그리고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C장조 작품 53의 발트슈타인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의 연주 잠시 들으면서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환상의 영과 함께.
4: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10: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 김덕기가 지휘한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초록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엄계선 씨가 숲이 공간을 채워가는 속도를 보면 경이로워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늘이 더 많이 보이던 곳인데 하늘이 조금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잠깐 또 이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시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우리가 뭐 주로 이제 피아니스트를 위한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고 또 연주를 피아노 곡으로 듣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곡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기타 버전으로 제가 모스크바에서 참 그 잘 때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또 비행기 한번 탔는데 그 오다 가다 계속 그 임윤찬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들으면서 잘 잤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그 아리아가 돋보였고요. 근데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새롭게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일레가 편곡을 했고 그 아주 명 호른 주자 라덱 바보락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 그 드보르작하고 똑같은 그 체키아의 이름이라서 라덱 바보작입니다. 원래 그래서 라덱 바보작하고 친구들 함께 연주를 했는데 친구들이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달리보르 까르바이 이분도 이제 체키아 사람이고 안드레이 부시카레프는 이제 라트비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피가 섞인 그런 명 그 또 마림바 주자죠. 비브라폰하고 마림바 기돈 크레머하고 같이 연주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리베르 땅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 중에 맨 마지막 그 거리의 악사 이런 곡도 같이 연주했던 아주 명 비브라폰 마림바 주자고 안드레이 부시카레프 그리고 피오트르 발라세크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독특한 버전의 곡을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완판으로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창판 소리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먼저 출발점인 아리아와 다섯 개의 변주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처음에 아리아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변주에 씨앗이 되는 음악이죠. 토마시 일레의 편곡에서는 호른과 마림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색 덕분에 피아노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공감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악기가 호른, 바이올린, 베이스 클라리넷, 마림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 라덱 바보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음악 친구들과 함께 만든 토마시 일레의 편곡 작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아 Variation 1, 2 그리고 Variation 3 Canone all'unisono 첫 번째 카논 그리고 네 번째 변주 다섯 번째 변주까지 함께 감상하시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편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토마시 일레가 이제 편곡을 했는데요. 호른, 바이올린, 베이스 클라리넷, 마림바 이 독특한 편성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아주 그 골드베르크 편주곡의 원래 쓰임새 때문인지 요 곡을 들으면 저는 조금 이제 나른해지면서 잠도 잠깐 오고 그릅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 하고요. 베리에이션 1번, 1변 변주, 2변주, 3번 변주, 까논의 알루니소노. 첫 번째 까논, 네 번째 변주, 다섯 번째 변주까지 감상하셨고요. 이 작품,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하나의 아리아에서 시작해서 30개의 변주를 거친 뒤 다시 처음의 아리아로 돌아오는 거대한 음악 여행이죠. 바흐가 남긴 건반 음악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변주 까논의 알라 세콘다, 두 번째 카논, 그리고 7변주 알 템포 디 G가 G급 빠르기로, 그리고 8번 변주 9번 까논의 알라 테르차, 세 번째 카논, 10번 후겠다, 10번째 변주 후겠다를 이제 또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주자들을 소개해드리면, 여기

오르네, 라덱 바보작, 그리고 바이올린의 달리보르 카르바이, 그리고 클라리넷의 페트르 발라섹, 마림바의 안드레 푸슈카레프가 연주를 합니다. 들어볼까요?

Variation 6번 Canone alla seconda 두 번째 canon 또 일곱 번째 variation al tempo di giga 지그 빠르기로 여덟 번째 변주 그리고 variation 9번 세 번째 canon Canone alla terza 그리고 variation 10 Fughetta 열 번째 변주 Fughetta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시작들을 계속해서 듣고 계신데요. 골드베르크 변주곡에는 흥미로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주마다 하나씩 카논이 등장하면서 작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처럼 견고하게 세워가죠. 하지만 음악은 결코 어렵거나 또 계산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호른과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베이스 클라리넷과 마림바가 풍성한 색채를 더하면서 바흐의 음악이 한층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다섯 개 변주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15번 변주는 다섯 번째 카논이자 안단테로 작품의 흐름을 잠시 멈춰 세우는 듯한 깊은 명상을 들려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전반부를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1 변주, 12 변주는 카논의 알라 꽈르타, 네 번째 카논, 13 변주, 14 변주, 그리고 15 변주 카논의 알라 퀸타, 안단테의 다섯 번째 카논 안단테까지 함께 감상을 해 보시겠고요. 이 멤버들이 또 함께 연주를 해 주는데 정말 독특한 구성이죠. 이 라덱 바보작이 프렌치 오른, 달리보르 까르바이가 바이올린, 안드레 푸슈카레프가 마림바, 페트르 바라샥이 베이스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이 체키아의 토마시 일레가 이제 1971년에 이제 어레인지한 이런 작품 함께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서 11 변주부터 15 변주까지 함께 들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1변주, 까노네 알락과 아르따, 네 번째 변주, 12변주, 13변주, 14변주, 15변주, 까노네 알락퀸따, 안단테, 다섯 번째 카논 안단테까지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1741년에 오리지널로 썼던 곡을 이제 토마슈 일레가 1971년에 또 편곡을 했고, 이 라덱 바보작이 프렌치 오른, 달리보르 까르바이의 바이올린과 안드레 푸슈카리프의 마림바, 또 페트르 발라쉐에게 이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시네요. 자, 그리고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피아노의 스티븐 오스번, 루도빅 모를로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이렇게 전반부 듣고 또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를 들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음악이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피아노의 스티븐 오스본 그리고 류도빅 모를로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죠. 대전 시향 또 대전에서 지휘도 했었고요.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온 적도 있습니다. 류도빅 모를러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클래식과 함께하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내일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또 여러분 덥지 않고 시원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B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6월 수출이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대비 70.9%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해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2,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2만 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올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출액이 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월간 수출 최대액은 5월에 87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은 199.5% 급증한 448억 달러로 사상 첫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해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취임식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한 채 민생 현장으로 향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본격적인 시정과 도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오늘 취임식 등에서 민선 9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폭주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을 앉혔다며 의도가 너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당 복귀 첫날 당 상임고문단과 회동을 하며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김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퇴임식을 마치는 김 총리는 저녁에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오늘부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이고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한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에서 2차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해 말 부처별로 보고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체감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업무 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구조개혁 과제와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의 추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업무 보고에는 약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이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업무 보고 방식이 도입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어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규모도 1,571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훨씬 더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도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피해 실종자를 파악하는 베네수엘라 민간 웹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 수는 4만 2천 명대로 비공식 집계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무리한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고생하셨어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등의 격려의 말을 외쳤습니다. 전날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귀국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은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지난달 30일 개인 SNS를 통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지도 않다며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프랑스 남자 축구대표팀이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32강전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는 5일 독일을 누르고 올라온 파라과이와 8강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또 노르웨이는 골잡이 엘링 홀란드의 결승골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꺾고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는 6일 삼바 축구 브라질과 8강 진출권을 놓고 격돌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의 탈락을 공개적으로 반긴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어제 X를 통해 당신은 또 하나의 일을 해냈다며 미국이 국제대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행동은 개최국이 지녀야 할 품위를 어떻게 스스로 내팽개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36대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시정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실천 목표로 경제 대개조, 문화 행복, 공간 대전환, 안전복지, 공감 시정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제34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9기를 경북 대전환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으로 정하고 AI 수도, 첨단산업, 청렴 경북 등 15개 도정 핵심 키워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계 단체가 어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 경북이 사실상 제외됐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와 경북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와 AI 등 국가 핵심 산업 투자가 특정 권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구경북은 반도체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충분한 산업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은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조명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야간 조명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를 거쳐 관리 구역을 최종 지정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기선에 앞서 도민과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휴가철을 앞두고 동해안 4개 시군 25개 해수욕장 백사장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납과 비소는 기준치보다 많이 낮게 검출됐고 카드뮴과 순, 육각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는 10일 경주 5곳, 11일에는 포항 8곳, 17일에는 영덕 7곳과 울진 5곳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수돗물 청라수 홍보 캠페인을 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축제장에서 청라수로 만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해 친환경 축제 문화도 함께 알립니다. 또 고도정수 처리 과정을 체험하는 VR 체험존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라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하드디스크와 USB를 비롯한 디지털 저장 매체를 무료로 파괴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중구 구민과 관내 사업자, 직장인으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는 파괴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는 만큼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하고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이 버려진 굴껍데기를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새 플라스틱 원료로 바꾸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굴껍데기로 만든 특수 촉매를 이용해 생수병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99%까지 분해하고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를 90% 이상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촉매는 자석으로 쉽게 회수해 20번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1.8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어 177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오늘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인천교구 서운동 보좌 이현우 마르코 신부입니다. 네, 저는 본당의 교리교사 청년들과 챌린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 필사하고 그날의 묵상과 단상 써보기, 기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신앙 습관을 길러보자는 아주 단순한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요. 챌린지가 이어질수록 청년들의 신앙적 고민과 성찰 또한 깊어지는 것을 확인해봅니다. 진솔한 고백들을 들으며 저도 막 울컥하는 경험들도 하는데요. 함께 글을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0: 신신우진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오늘 1일 알바를 맡은 스페셜 DJ 인천교구 성동 성당 보좌 이현우 마르코 신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그 내 손을 잡아 노래 듣는데요. 하느님의 손을 제가 꽉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팝업 스토어 이번 주는 빵빵한 K가톨릭 셀러 5 요일별 5명의 신입 빵집 주인장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제가 셋째 날 영업을 맡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세사제 특집에서 게스트로 함께했던 이현우 마르코 신부입니다. 네,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정말 떨렸는데 오늘 이렇게 DJ를 맡게 되니까요. 떨림이 뭔가 좋은 떨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도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말 다 안 더듬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프닝을 열면서 본당에서 하고 있는 챌린지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당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챌린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만 들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 챌린지 북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100가지의 그 책들을 엮어가지고 200가지의 글들을 엮어서 이렇게 함께 필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인천교구 이현우 마르코 신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필사하는 챌린지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텍스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클리마코 성인의 말씀입니다. 눈물은 두려움을 앗아간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기쁨의 밝은 빛이 빛난다. 이 영원한 기쁨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꽃피운다. 안슬름 그림 신부님의 위안이 된다는 것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글귀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라디오 빵집에서 저랑 같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맛있는 소라빵 함께 먹으면서요. 먼저 오픈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신 분들 한번 문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영님. 착함이 뚝뚝 묻어나오는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으네요. 더위가 싹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좋은 목소리 들으시면서 힘차게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엘리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신부님 혹시 만화 찍고 나오셨나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미남이세요. 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머리가 지금 상당하게 많이 길렀습니다. 요즘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 기쁨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신신우시 라디오 빵집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 한번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 네, 김엘리님, 절대 자르지 마세요. 너무 잘생김이 두 배, 세 배입니다. 저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게 좀만 길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게 빵 토크죠? 토크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이세요. 현우 마르코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 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이 떨립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희님. 신부님, DJ 많이 하신 듯 자연스럽고 경쾌하게 진행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경쾌하게 진행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빵집에서 매일 요일별 특별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빵 먹자. 빵 먹자는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하고 있는 수도자분들을 초대해서 성소 이야기와 19개의 금쪽 같은 질문까지 나누는 19금 인터뷰까지 함께합니다. 10번째 주인공은요, 저와도 인연이 있는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회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수녀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주님의 빵 덕후가 됐는지, 저와는 또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는 2부에서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스마트폰 빵 앱,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내주시는 동안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Love, Love, Love.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산나님, 찬미예수님, 신부님, 우연히 들어오니요. 좋은 라이브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연히 들어오셨는데 또 저랑 또 만나시니 아주 복되십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헬리나 케이님, 신부님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래 보여요.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헬리나 자매님께서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 매체 2576님, 이현우 마르코 신부님, 신부님을 보면 저도 해피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세요. 고서진 요한나. 아, 자매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메시지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제 눈에 띄어야 합니다. 네, 안인숙님, 노래 선곡도 너무 좋아요. 아, 맞습니다. 로이킴의 Love Love Love. 오늘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일상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유튜브 이렇게 댓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인천교구의 자랑,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자랑 정우 작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양지구의 자랑 마르코 신부님을 위해 신청곡 써보신다는데요. 이따가 혹시나 가능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작가님, 저 여기서 라이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 배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정석이 부릅니다. 질풍 가도.

맛있게 드셨나요? 계속 라디오 빵집 가족들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질풍가도 노래 듣는데 아, 이게 청취자분들을 위한 노래이지만 또 저를 위한 노래이기도 해요. 아,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두연 마르티노 형제님, 현우 신부님, 작전동에서 어릴 때 얼굴 본 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서품 받으실 때 저도 너무 행복했고 오늘 방송에서 보니 또 너무 좋습니다. 떨지 말고 행복한 방송, 사제 생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라동 성당에도 놀러오세요. 아, 마르티노 형제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김연희 글라라님. 신부님, 앞치마는 왜 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혹시 빵집 점원 차림인가요? 정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글라라 자매님, 저희 여기는 바로 빵집입니다. 빵집에는 네, 이렇게 앞치마를 입어봐야죠. 우리 앞치마 컨셉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예, 정겨운 차림이니까 우리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빵집 오늘 1일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나요? 떨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김지혜님, 신부님의 얼굴에 김이 붙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읽어야 될까요? 잘생김? 저 계속 여기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 이러다가 어떡해요. 네, 오늘 응원 기운 팍팍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사리아 자매님, 강론도 잘하시고 DJ도 잘하시고 김도 붙으시고 여기도 잘생김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해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서 또 유튜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작전동 우리 제가 작전동 성당 출신인데요. 작전동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작전동이 배출한 인재인든요라고 안인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찬혁 노래 부르도록 이찬혁 노래 듣고 올게요. 비비드 라라 러브.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리아 자매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긴장 좀 풀리셔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강용진 부님, 술래 떠난 빵집 주인장님, 긴장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빵집 주인장의 그 자리를 넘봐도 괜찮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추니 바라기님, 이현우 마르코 미남 신부님 환영합니다. 현재 삼행시군요. 이현우 마르코 미남 신부님 환영합니다.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우 우리 모두는 미남 이현우 신부님 응원합니다라고 삼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삼행시까지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현재 기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떨렸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DJ가 좀 저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성 이재동. 이재동 형제님, 멀리 출장 와서 방송 보니 신부님 반갑습니다. 출장 가셔도 이렇게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2시간 기쁨으로 한번 꽉

보내면서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박소은이 부릅니다. 너만 있다면.

박소훈이 불렀던 너만 있다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피디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 오늘 이 빵집 아주 북적북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2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 애니님께서 작전상 후퇴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후퇴 절대 안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2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양경희님께서 마르코 신부님 처음 같지 않아요. 하나도 떨지 않으시고 찰떡이시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안 떠는 것 같은데요. 손은 지금 발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많이 응원.

보내주세요. 미션님께서 마르코 신부님 DJ 고정 가자. 아, 네, 네. DJ 제 고정 가능할까요, 피디님? 네, 지금 네, 피디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네, 산사이님, 산사나이님, 신부님, DJ가 더 잘 어울려요. 방송 너무 잘하시네요. 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오, 보내세요. 전산길 마르티노 형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날씨 아주 무더운데요. 오늘 하루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광님, 마르코 신부님의 기쁜 미소 빛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참 웃음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따가 2부에는 저보다 더 아주 깔깔스럽게 웃으시는 수녀님 함께 하십니다. 2부도 네,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빵토크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책 표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어딘가요? 여긴가요? 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 챌린지 북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 가톨릭 출판사에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혹시 필사 챌린지 재밌어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1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시대의 수도자와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떡질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자로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잠시 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부 끝곳으로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오혁이 부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신신우 씨 스페셜 DJ의 픽. 오늘의 빵집 BGM은요, 최성곤이 부른 네가 좋아입니다. 이거 유명한 노래죠. 요즘 와일드 씬 영화의 OST죠. 오정세 배우님이 부른 노래인데요. 네가 좋아.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들어가는데요.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실시간 참여 문자 한번 소개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님, 신부님,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 켰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는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서야 아셨군요. 좋은 방송 너무 많은데요. 신신우신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강룡 신부님의 빵집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봄사람님,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행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첼리나님,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음악 선정이 너무 좋아요. 아, 어떡해요. 일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영수님, 마르코 신부님도 작전동 있다. 네,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도 작전동에 계시답니다. 작전동 성당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수님, 아가다 수녀님 나오시면 더욱 즐거운 방송이 될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웃음 넘치시는 수녀님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수요일 2부,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은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요. 수녀님께 묻고 싶은 거, 또 나누고픈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와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나는... 나는 야 천하 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주님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덕질기. 이 시간에는 딥하고 힙하게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그 10번째 주자는요, 오늘도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영적 성장을 돕는다는 사명을 품고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신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2: 안녕하세요, 빵집 가족 여러분.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아기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오프닝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셨는지 청취자들에게도 한번 길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글쎄, 우리 마르코 신부님께서 작전동 성당 출신이신데 세사제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신신우신 이 프로그램에 서배? 출연을 하셨는데, 네, 제가 생방으로 봐서 정말 덕후가 됐습니다.
1: 근데 제가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제가 딱 그 게스트를 이렇게 몰색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게스트로 안성 맞춤이신 수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가다 수녀님 한 시간 동안 저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사적인 토크부터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신우 씨는 처음이시죠. 저도 빵집 주인장은 처음입니다. 또 아가다 수녀님과 함께 저도 가볍게 긴장도 풀 겸 저와의 인연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2: 네, 2025년 1년 동안 우리가 1층, 2층에서 함께 지내는 한 집살이를 했는데요.
1: 맞습니다.
2: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신부님도 노래를 잘하셔서 저희가 함께 공연한 적이 있었죠.
1: 그렇죠. 듀엣으로도 한번 네, 공연도 한번 해보고.
2: 신부님 노래하시고 저는 네. 연주하고 그때 기억이 새롭네요.
1: 맞습니다. 수녀님과의 연결고리 생각하면은 뭐 작전동에서의 또 인연도 있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수녀님의 또 깔깔 웃음과 또 저의 호탕한 웃음이 아마 연결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녀님께서 정말 그 웃으시면은 정말 애기처럼 깔깔깔깔하면서 웃으세요.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신가요?
2: 아 글쎄 이게 또 B를 받아야지 웃음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아가다 네. 수녀님 하면 웃는 소리가 제일 스트레스 날린다고 좋아하셨었어요.
1: 아 지금은 살짝 연기통인데 연기톤인데 정말 진짜로 빵 터지시면은 깔깔깔깔하면서 웃으세요. 근데 진짜 그게 웃음소리가 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2: 네, 오늘 네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1: 아 수녀님 긴장하신 건 아니시겠죠?
2: 그러고 긴장했나 보네요.
1: 네 좋습니다. 수녀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긴장 덜하고 있는데요. 깔깔깔 웃음소리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수녀님 지금은 어떤 사도직 함께하고 계시나요?
2: 저는 현재는 작년부터 인천교구 작전동 성당 본당 사도직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작전동 성당에서 네, 수녀님으로 함께 또 전례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네 소속 수도회가 도우미신 마리아의 네, 수녀회예요. 한번 소개도 함께 해주실까요?
2: 네, 정말 올해가 저희 창설자 수녀님께서 프랑스 수녀님 이신데 봉녀세요.
1: 아, 네.
2: 1946년도에 시복되셨는데 시복되신 지 80주년이 되는 기념 희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저희 수녀회는 이제 1854년에 프랑스에서 창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정말로 빈곤하게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저희 수녀님께서 정말 개척자 정신으로 기숙사를 설립하셔서 그 여성들이 공장에 일할 때 또 데려다주고 또 일 끝나면 위험하지 않게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복되시던 해에 일본 주교님이 네. 참석하셨어요. 로마에.
1: 네.
2: 그러면서 그때 마침 1945년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었잖아요.
1: 네, 네.
2: 히로시마에.
1: 네.
2: 그래서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 정말 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 와서 학교를 운영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프랑스 수녀님들이 네 라고 응답을 하셔서 그 이듬해
1: 네.
2: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프랑스 수녀님들이 배를 타고 몇 달을 걸쳐서
1: 네.
2: 목숨을 걸고 일본에 도착하셔서 네.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1: 일본에서요? 네.
2: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1985년인데요.
1: 네.
2: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거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또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국 진출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우리 일본 수녀님들과 프랑스 수녀님이 계신 곳에 이제 제가 초창기 멤버거든요.
1: 네.
2: 예, 들어왔을 때 외국 수녀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일본 수녀님들한테 아니 왜 한국이 훨씬 더 가톨릭 인구가 많은데 그 소수 가톨릭인 일본은 한 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2: 물론 역사는 길지만 가톨릭 역사는 그렇죠. 그랬더니 일본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와닿았어요.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1: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2: 네.
1: 함께 산다는 거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사목자 또 수도자가 또 지향하는 또 과제도.
2: 그 뭔가 저에게는 한국 수녀님들에겐 들어오지 못. 들어보지 못했던.
1: 그렇죠.
2: 뭔가 삐를 받은. 그래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예, 저희 수녀회를 초대하실 때 한국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네. 거의 40년 전인데도 뭐 사회 사업이나 여러 기관들은 네. 이미 정부가 하고 있고 할 것이니 앞으로 수녀님들께서는 한국 신자들의 신앙 교육과 심화를 위해서. 영성을 심화하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 예, 저희 창립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1: 저는 수녀님과 1년 정도 지내면서 이런 스토리는 사실 처음 들어요. 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진출한 또 여러 다양한 또 수도회들이 또 있잖아요.
2: 네,
1: 사실
2: 네.
1: 관심 없으면 또 이런 이야기 듣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2: 네. 물어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네요. 기회가 없었어요.
1: 아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청취자분들에게 또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의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창립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들으면서 하느님의 그 섭리하심 수도회가 진출하는 그런 여러 경로들과 또 그런 일들이 참 하느님의 그 이끄심이 없으면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 네.
1: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정말 아 좀 하느님의 섭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녀님 오늘 지금 준비를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지금 옆에 지금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빼곡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그럼 한번 수녀님 한번 메시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2: 아, 네. 별 사랑해 최경혜님께서 두 분 모습이 꼭 엄마와 아들 같아요. 큰 이모와 저기 조카
1: 할까요?
2: 사이로 네. 할까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뭔가 닮은 구석이 또 있다는 거겠죠?
2: 네네.
1: 저는 아마도 그 웃음, 미소, 호탕함 그게 아마 저희들의 그 닮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저하고 신부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1: 아 맞아요.
2: 그리고 밝음.
1: 맞아요.
2: 그리고 단순함.
1: 맞아요.
2: 그게 좀 서로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도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좀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2: 네, 네, 네.
1: 근데 저는 진짜 아직 수녀님의 그 뒤를 좀 따라가기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2: 아니요, 저는 신부님의 그 풋풋함과 신선함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 아, 내가 첫 서원 때 저랬는데 막 이러면서.
1: 아, 그러면 이따가 또 첫 서원 때 또 그 이야기 또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아, 신동철 미카엘 형제님 계속 듣다가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들어오게 되었네요.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오늘 이 공간에서 또 무럭무럭 피어나고 있는데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수녀님께서 네, 추천하신 곡이 또 있으시다고요?
2: 네,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주제가 다리이지요. 아까 한일 간의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의향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쭉 오늘의 화두가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이먼과 또 가펑클이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한 곡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사이먼 앤 강펑크리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네, 영어 제목으로는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이죠. 유명한 네, 노래 팝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된다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소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거, 수도자로서 또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도 곁에 있는 이웃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자들의 쫄깃한 성소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떡질기 열 번째 주인공은요,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 어떻게 좀 긴장 풀리셨죠?
1: 처음부터 안 한 것 같은데요. 긴장해 볼까요?
0: 아, 제가 알기로는 저 수녀님 긴장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저만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옆에 곁에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힘내세요.
0: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미션님. 두 분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녀님과.
1: 아, 이거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0: 감사합니다, 소연님. 아우, 또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저도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시간 응원해주시면서 저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1: 화이팅!
0: 같아요. 화이팅! 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 네, 윤형영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1: 저희도 사랑합니다. 민미원 실비아님. 아는 분이네요. 소녀 같은 우리 아가다 수녀님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수녀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도요.
0: 저도요. 네, 저도 아시는 분인데요. 네, 민미연 실비아 자매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맛있는 그리스도의 빵떡질기 딥다이브, 딥토크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네 저도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런 짐은 사실 못 드렸어요. 네. 우리 수녀님께서 어떻게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성소의 여정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어떻게 해서 수도자의 길에 이렇게 들어섰었나요?
1: 저는 사실 어릴 때 꿈은 수도자가 아니었죠, 당연히.
0: 네, 그렇죠.
1: 저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네. 끝까지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슈바이처 네. 유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뭐 돈 버는 의사 말고 네. 어디 이렇게 아프리카나 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안고 대학까지 입학을 했는데 네. 저희 엄마가 너는 몸이 약하니 의대 말고 그냥 약대 가라.
0: 아, 의대는 힘드니까.
1: 같은 성적인데 네. 오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의가 약이 좀 됐죠.
0: 그렇죠.
1: 그랬는데 이제 제 꿈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 네. 선교 네. 함께하는 일.
1: 네. 네. 근데 이걸 딜레마라고 하나요? 네. 제가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에 입회를 하게 됐더니 네. 담당 수녀님께서 외국 수녀님이었는데 약사 면허증 있으세요? 네. 네. 집에 두고 오세요.
0: 왜?
1: 한국에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고 왔어요.
0: 아이고야. 일본에 계실 때요?
1: 아니요. 이제 저희 한국에서 입회를 했는데
0: 아, 네네.
1: 네, 저희 외국 수녀님들이 장상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전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 한국에서는 필요 없구나.
0: 네.
1: 아, 그럼 뭐 말면 되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네. 나중에 쓰게 되죠. 장롱 면허였다가.
0: 아, 장롱 면허 약사로서의 그 장롱 면허가 나중에 네. 아프리카에서 네. 쓰이게 되죠. 그 아프리카 선교 가신 그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선교를 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또 가시게 되셨는지요?
1: 그건 제가 지원 안 했어요.
0: 아,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1: 그냥 불어할 줄 아는 회원을 찾는다 그러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징병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안식년처럼 네. 가서 그냥 이렇게 1년 살아보고 안 되면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러다가 네네. 7년 반이나 있었네요.
0: 7년 반이나 계셨어요. 네. 아, 이따가 이거 한번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참 이게 수도자나 성직자나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장상이나 또 주교님의 그 말씀에 아숨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저희는 가야죠.
1: 그러니까 신부님과 저가 닮은 점이 하라면 그냥 한다.
0: 맞아요. 하라면 해.
1: 네. 네. 까라면 네. 깐다. 까라면 뭐 이런 깐다. 이런 게 있어서 네. 지금 생각하면 미쳤나 싶은 게 내가 왜 네. 대답을 했을까. 가서 후회를 많이 했죠. 아,
0: 그렇죠. 사실 이 해외에서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거는 아마 일반인은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은
1: 아 정말 제가 모르니까 갔죠. 아마 수녀원도 모르니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네. 나이에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0: 모르는 게 약이다.
1: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진짜.
0: 몇 살에 입회하셨나요?
1: 저는 대학 졸업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들어오자마자 또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여기 수련은 한국에 없다고.
0: 그러면 입회하고
1: 또 1호 네. 공부해야죠. 또 가니까 뭐 옆 나라긴 하지만은. 네네. 뭐 음식도 다르고 네. 뭐 언어도 다르고 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적응을 할까 할 때 첫 네. 선을 했어요. 네. 첫 선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제 또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좀 네. 한국 사람 맞아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일본에서는 몇 년 계셨어요?
1: 처음에 첫 선까지 3년 있었고
0: 3년 계시고
1: 나중에 종신 전에 또 1년 있었죠.
0: 아, 4년 정도 계셨다는 네, 네. 거예요?
1: 그리고 저희가 국제수녀회다 보니까 네네. 저는 수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 수녀님들과 같이 살았어요.
0: 프랑스 수녀님과
1: 일본 수녀님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외국 수녀님들이 편하다고 하나요?
0: 그러면은 뭐 대화를 하실 때도 뭐 프랑스 불어나 1호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네,
1: 1호 많이 썼고 네. 물론 그 수녀님들 다 연대 어학당에서 한국어 다 마스터 하셨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프랑스에 가서 본원이니까 불어 공부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요. 네. 내가 지금 어떨 때는 막 1어가 나오고 막 아니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지? 그럼 아 이거 불어가 아니었구나. 네. 내 안에 막 제2외국어 막 네. 섞여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네. 한국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0: 네, 저는 부러운 능력인데요. 이렇게 언어를 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게.
1: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였어요.
0: 네.
1: 저는 이과였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근데 아직도 또 영어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0: 진짜 왜요?
1: 저희 순위의 공용어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0: 아이고야. 참 이게. 사람이는 모르는 거예요.
1: 네, 정말.
0: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느님의 섭리하심 이제 오묘한 게 참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내년에 또 WID 또 준비하시면서 또 영어를 또 많이 쓰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제가 WID 두 번 참석했었거든요.
0: 네.
1: 파리에서 할 때하고 로마에서 할 때.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하게 된다니 정말 국위선양이네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내년 2027년도에는 WID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홈스테이 또 본당 주인신부님께서 적극 추천하고 계실 텐데요. 빼지 마시고 많이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1: 네,
0: 것 같습니다.
1: 많이 참석해 주세요.
0: 네, 작전동 성당 또 서운동 성당 교회 여러분들 또 함께 계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또 홈스테이 신청하셔서 또 청년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적극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럼 아까 또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또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1: 그럴까요? 아, 제가 사실은 은경축을 기념하는 첫 선하고 25주년 되는 기념회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0: 이것도 징병인가요?
1: 아니 이제 그 물론 저기 장상 수녀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아가다 수녀님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가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전 또 네.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죠. 그래서 갔어요.
0: 네.
1: 뭐 하여튼 한 3일 걸렸나 봐요. 그때가 이제 2017년 연초였으니까 눈이 막 쌓이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네. 이제 인천공항을 떠나서 암스테르담을 가서 네. 거기서 또 파리로 가서 네. 파리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6시간을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아프리카예요. 아. 세상에 갑자기 네. 겨울이었다가 한 여름에 적응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어요.
0: 어우, 네. 하느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1: 아니 뭐 일단 먹을 것만 싸갔어요. 일단은 살아서 네. 생존해야 한다.
0: 생존해야 한다.
1: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옥수수와 바나나만 있다라는 정보만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 아 가져갈 수 있는 에? 무슨 뭐 비상식량 뭐 라면, 뭐 기, 뭐 그리고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1kg 카레, 스팸, 통조림, 뭐 그다음에 뭐 참치 통조림, 뭐 이런 거 아까 일단은 네. 그런 걸 다 들고 갔는데 네. 입을 걸 안 가지고 간 거예요.
0: 아이고야.
1: 수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현지 수녀님 보고 네. 이제 좀 모시고 가서 시장에 가서 필요한 거 생 뭐 슬리퍼니 뭐 수건이니 뭐 치약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생필품, 네. 그런 거 생필품을 사드리려고 해서 간. 아 저는요 일단 갔는데 네. 멘붕이 막 오는 거예요. 네,
0: 멘탈 붕괴라고 하죠.
1: 야, 내가 지금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네. 현실 부정. 아 인디아나 존스 그 네, 영화관 네, 세트장에 와 있구나 내가.
0: 아 진짜로요?
1: 근데 그 시장이라고 이제 간 그 시장이 완전히 뭐 생닭, 생뱀, 뭐 두더지, 너구리인가요?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팔고 계시고 그다음에 군뱅인가 뭐 이렇게 송충인가 뭐 이렇게 살아 있는 것들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예 이러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은 그런 것 같아요.
0: 진짜
1: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0: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1: 그랬어요. 근데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제가 사실 네. 생닭을 팔고 다녔어요. 이렇게.
0: 생닭을.
1: 오케이. 저희 수녀회가 네. 가난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양계를 좀 하자 해갖고 병아리 네. 500마리인가 사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또 예, 또 생닭을 팔아야 돼. 왜냐면은 거기가 네.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죽은 걸 절대 안 먹어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 후에 이제 싣고 가가지고 네. 신자들한테 닭 사세요, 닭 사세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슬람 그 회당 네. 앞에서도 닭 사세요 했는데 네. 한 마리 팔았나요? 어렵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이슬람 사원 앞에서 팔 정도면은.
1: 근데 네. 그 이슬람하고 물론 극 이슬람주의도 있겠지만은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불교와 가톨릭 사이처럼. 네. 가톨릭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이슬람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당 가는 길에 이슬람 회당이 3개 있어요.
0: 아이고야.
1: 네.
0: 아프리카 그렇게.
1: 수녀주의가 네. 다 이슬람교도들이라서 네. 사이 좋게 안 지내면 큰일 나요.
0: 큰일 납니다. 큰일
1: 네,
0: 나요.
1: 네. 네 큰일 납니다.

0: 근데 정말 아까 방금 들었지만 저는 진짜 아프리카 저도 사실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네, 저도
1: 네,
0: 저번에
1: 어쩐지, 어쩐지.
0: 통하는 게좀 있나 봤는데
1: 네.
0: 저도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아프리카만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1: 그러니까 모르고 가시면 돼요.
0: 근데 벌써 알아버렸는데 어떡하죠?
1: 아니, 아니. 그냥 잊어버리세요.
0: 그럼 오늘 이 문을 넘어가면은 다
1: 네.
0: 잊어버리겠습니다.
1: 잊어버리시면
0: 네,
1: 좋죠.
0: 네, 그러면은 또 아프리카 선교 몇년 정도 계셨나요?
1: 제가 2017년 연초에 가서
0: 네.
1: 2024년 부활 지나고 왔거든요.
0: 2024년, 그럼 한 7년, 8년?
1: 7년 반 정도
0: 7년
1: 있었죠.
0: 반 정도요.
1: 네, 있었어요.
0: 그러면은 뭐 적응하는데 한 2년 걸리셨고.
1: 근데 생각보다 또 적응은 빨리 됐어요.
0: 또
1: 제가 또
0: 적응까지.
1: 적응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저도 사실 적응력이 좋거든요.
1: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언어가 조금 되니까
0: 그래,
1: 언어가
0: 맞아요.
1: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언어가
1: 그래서.
0: 되면은 뭐 사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1: 그리고
0: 거죠?
1: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그 단순하고
0: 네.
1: 솔직해요.
0: 그럼 정말
1: 네.
0: 수녀님과 찰떡인
1: 예, 그래서 어떤
0: 나라였네요.
1: 부분에서는 잘 맞았어요.
0: 네.
1: 물론 그 무슨 이렇게 먼지라든가
0: 네.
1: 모기라든가 풍토병 이런 외적인
0: 풍토병.
1: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은 일단 대륙이라는 그 나라가 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좁은 공간에서 복작복작복작 사는 스트레스가 일단 없어요.
0: 그쵸.
1: 그리고 집과 집이 일단 떨어져 있고
0: 네.
1: 공기가 일단 뭐 한국만처럼 막 이렇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0: 차가 많이
1: 자연이
0: 없어서.
1: 일단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숨통에 트인다 그러나요? 그래서 나는 대륙은 대륙이다.
0: 네.
1: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하게 또 선교를 또 하셨을 것 같아요.
1: 행복했어요.
0: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한
1: 네.
0: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뭐 선교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들은 또 없으셨나요?
1: 지금 생각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마치 왜 아기를 낳기 전에는 걱정이 많은데
0: 네,
1: 낳고 나면 다
0: 산후에.
1: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와서 그 선교 갔다 온그 사람 그 신부 수녀님들의 그 귀국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0: 네,
1: 있었어요.
0: 그런 게 있군요. 네.
1: 네. 근데 그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체험했던 뭐 아픈 기억이나 뭐 상처나 뭐 생각해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성취했던 보람 있었던 열매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0: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들 인간의 그 능력 중에 가장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거라,
1: 망각의
0: 망각하는 거.
1: 동물인가 봐요.
0: 그게 어쩔 때는 큰 은총이죠, 사실. 네.
1: 네.
0: 그 어려움들도 참 많을 텐데, 또 좋았던 거, 또 이루셨던 거, 또 많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일들이 있으실까요?
1: 네.
0: 네.
1: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회에 입회했을 때도 제가 초창기 멤버였고요.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은 세 번째인가요? 그리고 또 원래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 남이 가지 않은 거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면이 있는 걸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수도 성서를 생각할 때 사실 저는요 관상 수도에 끌렸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0: 네, 전혀 안 보이세요.
1: 제가 소아대리사 자서전을 보면서 나는 갈멜에 들어가리라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0: 네.
1: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 수녀님께서 너는 내가 보기에는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방인 수녀도 아닌 것 같고
0: 네.
1: 이렇게 그 국제 수녀회가 맞고
0: 국제 선교
1: 또 로열라의
0: 네.
1: 이냐시오 영성을 가진 수녀회가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0: 오.
1: 수녀님은 사실 방인 수녀회 수녀님이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난 그때 이냐시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0: 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수녀회를 딱 집어갖고 소개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파이오니아 정신을 가진 수녀회다.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회가
0: 파이온?
1: 파이오니아, 그러니까
0: 파이오니아?
1: 개척자 정신.
0: 정말
1: 네,
0: 선교사 정신.
1: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가는
0: 네.
1: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수녀회니까 너하고 딱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 거기 들어가서 저기 아프리카 선교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에 씨가 됐네요.
0: 그게 그 수녀님께서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가 대학생이었으니까
1: 네. 그때 저는 아직 성숙을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 수녀회를 네. 소개시켜 주셨어요.
0: 그럼 아프리카에서 뭐 여러 도움들도 많이 받으셨다고도 들었어요. 사실 많은 도움이 없으면은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1: 그게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고백하고 싶은 거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 존재한다고 사실 안 믿었거든요. 네. 일단 과학도잖아요. 제가.
0: 그렇죠. 이과생에 또 약대까지 가셨으면은.
1: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 뭘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냐시오 영수실은 피정 지도를 하거나 저희가 피정집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네. 제가 한국에서도 피정집을 했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본당 수녀하면서 신자들 이야기 들어주고 동반해주고 뭐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 주교님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저를요. 네. 제가 왔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네. 그 다음날 찾아오셨어요.
0: 주교님께서.
1: 주교님께서. 아이고. 저는 또 멘붕이 왔죠. 아니 일개 수녀에게 네. 주교님이 오셔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오셔가지고 두 손을 잡고 사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갑자기 절 보더니 보자마자 통학버스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버스. 통학버스가 필요합니다. 통학버스. 갑자기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0: 이거야?
1: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밥쌈 교구에 파견이 돼서 있으면서 가톨릭대학교 교목실에 파견됐거든요. 그때 주교님이 그 학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비포장 도로에 학생들이 정말 거기가 이제 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타고 다녔어요, 사실은. 디스크 걸려요, 진짜.
0: 오토바이 수녀님, 아유,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1: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오토바이를 안 무서워해요. 네. 저희 아빠가 그 막 기동 순찰 때 타는 큰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무면허가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그래갖고 오토바이를 타면요 일단은요 잡아 네. 허리를 잡아.
0: 아 네.
1: 잡지 그래서... 마세요. 그래도 잡아. 막 네. 은총이가 저 가신 말이죠. 이러면서요.
0: 기도하면서.
1: 네. 그리고 막 마스크 쓰고 스커프 네. 메고 그쵸, 그쵸. 다 날아가요. 원치. 날아가. 네.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제가 그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뭐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0: 그쵸.
1: 그래서 통학버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네네. 제가 한국 천주교회 여러 단체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0: 뭐 계속 소개 네. 이 시간에 빌어서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
1: 정말 시상식에 왜 수상할 때 누구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려고 네, 네, 네. 마지막에 다 써왔습니다.
0: 그럼 마지막에 또 네, 네,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버스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버스를 받고 나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휴가 때 이게 선교사 수녀들은 휴가 나오면 놀지를 못하고 네. 인사드리러 갈 때 바빠요. 후원해 주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수원교구 신부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이 올해 25주년 기념인데 본당 설립 본당 신자들이 매일 이번 25주년 기념으로는 아프리카를 도와야겠다 라고 이렇게 다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어디를 도와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난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러면서 선님. 필요한 게 없냐니까 제가 이제 그 네. 두알라에 네. 그 조사농과 함께 이제 그 작은 클리닉에서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할 때 조사농이 텐트였거든요. 조사농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 토요일 날 성당에 오셔서 주무시고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강론을 하십시오.
0: 와, 정말.
1: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논을
0: 마련하셨어요.
1: 마련하게 되고 신부님이 축성식에 오셨죠.
0: 아이고, 진짜
1: 이거는 정말로 기적이에요.
0: 아멘이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텐트에서 아기 낳고 하시던 산모들이 네. 이제는 조사논 건물에서 그게 이제 산부인과 병동으로

0: 승격이 됐습니다.
1: 어, 그럼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건물로.
0: 그렇죠. 2000 제가 올 때까지 제가 2024년도에 축성식을 했죠.

0: 참 이게 지금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 이거 아마 이야기하자면은
1: 한 번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0: 다시 또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막 맞춰질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네, 참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문자 메시지 한번 읽고서 한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14님, 수녀님 진짜 이야기꾼이세요. 두 분 케미가 최고세요. 저도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요. 저번에 뭐 사제관에서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네, 지금 준비한 거 하나도 순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요. 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수녀님?
1: 네, 신동철 미카엘님, 수녀님이 완전 방송 스타일이시네요. 맞는 것 같네요.
0: 네, 진짜 입담이 진짜 저보다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김엘리님. 우리 아가다 수녀님 한 번 더 모셔서 마저 더 들어야겠어요. 1박 2일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도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진솔한 토크. 우리 수요일에 빵 먹자 시간에서는 19금 토크 시간을 가집니다. 이 앞에 19개의 캡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캡슐들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녀님 한번 하나 뽑아보실까요?
1: 네, 맨 위에 있는 거 뽑아볼게요.
0: 네,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씩만 한번 말해봐 주실까요?
1: 네, 나의 강점은 네. 밝음이에요.
0: 진짜 밝으세요, 수녀님.
1: 저의 약점은 많아요.
0: 네, 뭘까요?
1: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0: 저 진짜 그 수녀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강점이 웃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인데 약점이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날 때 네. 왜 너 왜 웃냐? 왜 웃고 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웃상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요.
1: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0: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녀님. 진짜 저랑은 진짜 너무 찰떡이시네요. 네. 네, 수녀님. 그럼 어떻게 하나 더 뽑아볼까요?
1: 그럴까요?
0: 제가 하나 한번.
1: 네, 신부님.
0: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서 네, 초록색이 뭔가 뽑으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저도 모릅니다.
0: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와, 네. 수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1: 일이요? 제가 수녀가 안 됐다면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는 어머니를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수녀님. 진짜 뭔가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직자로 잘 사고 수도자로 잘 살면은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뤄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마도 수녀님의 그 밝음이 그 가정 안에서도 꽃 피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과 오늘 짧은 만남의 시간 가졌는데요. 또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감상평 나눠주시고 또 감사 인사하실 분들 계시면 또 감사
1: 네.
0: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글쎄, 저는 정말 카메룬 교구와 그다음에 한국 천주교회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 수녀의 영성에 맞춰서 앞으로도 남은 수도자의 삶을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다리 역할로 이렇게 살고 싶고요. 정말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수원교구, 인천교구, 서울교구 그리고 특히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네. 올마이 키즈와 국성회, 피스메이커, 요셉회 등등등등 많은 본당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던 신자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감사한 분들은 진짜 저도 셀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오늘 이 시간 빌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작전동 출신, 또 성당의 교우 여러분들, 또 함께 지금 듣고 계시는 서운동 교회 여러분들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2시간 동안 네, 달려왔는데요. 수녀님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 감사드려요. 네.

0: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할 말을 다 못한 게 서운한데.
1: 그러니까요. 아, 네. 사실 진짜 저도 네. 이 대본 보면서 아, 수녀님과 이거 다 나눌 수 있을까 싶었는데
0: 나중에 따로 네.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한번 박전동을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아, 네. 피디님께서 다음에 또 한번 앵콜로도 모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저희?
0: 네. 초대해 주십시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시간이 2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 빵 먹자. 그리스도의 빵덕질계 10번째 주인공. 주님을 통해 또 주님 안에서 아프리카 카메룬과 한국을 잊으시고 사랑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어릴 적 의료 선교의 꿈도 펼치신 도우미신 마리아 수녀의 김지연 아가다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직 담백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수녀님의 밝은 웃음소리가 오늘 이렇게 지친 오후에 또 함께하면서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녀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0: 네, 다시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5인 5색 신의 빵집 준장들과 함께하는 신신우신 팝업 스토어 셋째 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2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DJ 하면서 저도 DJ의 소질이 있는 것을 느끼고 가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수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후도 하느님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길 저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저와는 다음에 더 반갑게 또 만나기로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스페셜 DJ와 함께합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내일도 본방 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립니다. 7월엔 여름 특집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을 만나보게 될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시간 책방지기 박은지 소아대대사 시인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2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다민 밴드가 부릅니다. 오늘이야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가서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작은 선물 하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비싸거나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마음 저 밑에서부터 따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시간, 계절도 우리에게 항상 작은 무언가를 챙겨주는 것 같은데요. 이혜인 수녀님은 7월이 챙겨주는 선물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셨더라고요.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어떤 달은 숫자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특별한 이벤트, 사건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7월이 향기로, 그것도 달큰한 치자꽃 향기로 기억된다는 게 역시 시인은 감성이 말랑말랑하구나 싶더라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우리 행복가족들에겐 어떤 향기로 다가오나요? 오늘은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강수지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두둥 촉촉한 비와 함께 드디어 7월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태양 아래 더 뜨겁게 남을 추억으로 또 누군가에겐 말랑말랑한 휴가의 설렘으로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과 또 다른 결심으로 찾아오는 7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6월에서 7월로 모두가 같은 시간의 달력을 넘기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7월의 모습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것도 있죠. 7월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향기 하나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모든 꽃들이 그렇듯 치자꽃 역시 자신의 향기를 위해서 피진 않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은은한 향기로 존재를 알리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요. 우리에게도 7월이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대단하게 크게 이루는 달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는 좋은 향기가 되어주는 달.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사랑을 향기로 전하는 달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런 거겠죠. 지금 이 시간은 톡 쏘는 정답과 나만의 향기를 담은 센스 있는 오답을 전해주시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매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퀴즈로 나가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교황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지향인데요. 7월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인간 땡땡 존중입니다. 인간 땡땡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해서 모든 단계에 있는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인데요. 2026년 7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무엇일까요? 1번 인간 생명 존중, 2번 인간 미모 존중, 3번 인간 에어컨 존중.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또 센스 넘치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소피아 선생님의 비결이 담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콩크루도 모집 중입니다. 신앙상담을 1분짜리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분, 영상 한 편당 5만원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니까요. 홈페이지 통해서 커피콩크루 신청해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롤링페이퍼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 띄워드릴게요.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롤링페이퍼 노래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인간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미모 존중, 에어컨 존중도 다 정답일 것 같죠? 미모가 권력이 되기도 하는 세상, 그리고 무더위에 에어컨도 정답일 것 같은 7월인데요. 하지만 교황님과 함께 할 7월의 기도 지향은 인간 생명 존중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기도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노년까지 생명의 모든 단계에 따른 의료와 돌봄을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대하고 연대하는 실천적 방법을 기도와 함께 고민해보는 7월이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님 생명 존중, 대건 안드레아님도 생명 잘 맞춰주셨고요. 또 4024님도 정답 1번 인간 생명 존중 하셨고 7512님 저는 미모 존중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생명 존중이요 하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답 선물 나도 스마트폰 사진 작가 책 어느 분께 드릴까요? 오답 문자 만나봅니다. 7512님은 아까 미모 존중 이야기 하셨고 대건 안드레아님 인간 행복 찻집 존중 더운 여름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오후 2시 1시간이 국룰이죠. 이번 달 25일이 행복 찻집 방송 1000일이던데 청취자 1000명 아니 10000명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이렇게 행복 찻집을 존중해 주시다니 제 마음을 알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행복 가족들 빨리빨리 이렇게 1000명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4323님 인간 식성 존중. 저는 국밥에 다대기 안 넣고 뽀얗게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옆에서 에이 먹을 줄 모르네 하면서 참견하는 거 싫어요. 아 인간 식성 존중 이것도 좀 지켜야 할 문제긴 하네요. 맞아요. 뭐 양념장 넣어서 먹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밥 먹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넣은 그 뽀얀 깨끗한 국물을 즐기다가 반쯤 먹으면은 양념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취향이 있는 건데 옆에서 아우 누구누구 씨 먹을 줄 모르네 이러면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 있죠. 6913님 인간 화캉스 존중. 와이프분들 남편들의 화캉스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아 그거를 화캉스라고 해요? 아니 유독 우리 남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되게 오래 머물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라면서요. 이렇게 직장 생활에 육아에 뭐 집안일에 지쳐가지고 나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남아 나의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호캉스 아니고 화캉스. 도대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궁금해요. 아, 오늘 오답 선물 우리 691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행복 찻집 문 열면서 드렸던 질문 7월은 어떤 향기로 다가오는지 나눠주세요. 그동안 엘리사벳님이 신청하신 허영란 날개 함께 드릴게요.

아, 비 오는 오늘 날씨와 참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우리 엘리사벳님이 신청하신 허영란 날개 함께 들었습니다.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5502님, 7월의 첫날부터 비가 내리니 7월은 비 냄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상청이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주말에 비가 내리고 또 한동안 흐린 하늘이 계속될 거라 정말 7월의 향기가 비 냄새로 기억될 법도 합니다. 4023님, 7월은 하반기를 다시 다짐하며 새로움의 향기로 다가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1월에 계획 세우신 거, 또 부활 시기 들어가면서 연중 시기 들어가면서 나날이 새롭게 계획만 세웠던 것들 이제 하반기라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요. 4027님, 저에게 7월은 선크림 향이 먼저 떠올라요. 바닷가나 계곡에서 놀 때 엄마가 온몸에 허옇게 발라주시던 선크림 향. 아, 그 향 뭔지 알아요. 요즘 나오는 선크림이랑은 좀 다른 향이잖아요. 나름 향이 좀 강한 편이고 또 온몸에 바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 그 향. 알죠, 알죠. 또 그때는 지금처럼 그 워터프루프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물놀이 하다 보면 다 지워지고 그랬죠. 아, 이 선크림 향 오랜만에 떠올려 보네요. 2761님, 냉면 육수 향. 더운 날 냉면 그릇에 코 박고 시원한 냉면 국물까지 흡입할 때 나는 그 향이요. 와, 제대로 여름 향이네요. 그 녹그릇 냄새와 육수 향, 그리고 냉면에 올라가는 그 오이의 싱그러운 향, 이런 향들이 섞여서 나는 그게 바로 그 냉면의 향이잖아요. 7월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너무 행복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프로축구가 긴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거든요. 벌써 제 마음은 축구장에 가 있답니다.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께 7월은 또 축구장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일 수도 있겠네요. 마음껏 취하는 7월 되시길 바랍니다. 7월에도 이렇게 다양한 향이 있네요. 우리 행복가족들 덕분에 7월이 참 다채로운 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선크림 향 402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름의 정점으로 향하는 7월의 첫날인데요. 우리 신부님께는 7월이 어떤 향기로 다가올까요?
2: 7월이 사실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네. 예전에 어릴 적에 듣던 음악 중에 유라이어 힙의 그 July Morning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뜨자마자 딱 떠오르는 건 그 음악, 예, July Morning이었어요.
1: 음악으로 다가오는군요. 아, 역시 또 이렇게 스윗한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신부님께서 세우셨을까요?
2: 원래 신부님들이 이제 남들 노는 날이 제일 바쁜 분들이잖아요. 예,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여름에는 늘 신앙학교 준비하고 행사 치르느라 휴가를 못 갔죠. 그래서 지금도 여름 또 휴가 이 두 단어가 묶여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름에 어딜 간다 해도 휴가 가기 어려운 분들이 휴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도우러 가는 게 뭐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장들, 아버지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1: 네.
2: 가족들 위해서 휴가비 준비하고 계획도 짜고 운전도 길게 하시고 뭐 그렇게 애쓰시는데 저도 그런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아유, 여름 휴가에서도 즐기기보다는 좀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내시는군요. 그래도 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시원한 데로 간다든지 오히려 이열치열 뜨거운 태양을 즐기신다든지 이런 신부님의 피서 스타일 있으실까요?
2: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먹고 노는데 아주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데
1: 네.
2: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참 즐길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자질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만 자꾸 시키고 있는데요.
1: 아, 어떡해요. 예.
2: 찰떠라 할 수 있는 일들, 즐길 수 있는 것들 참 많잖아요. 여름에는 뭐 날씨가 맑으면 녹음이 우거지고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곳, 이런 곳을 찾는 재미가 있고요. 또 장마 때는 가만히 비 구경하면서 음악 듣는 것도 참 좋고요.
1: 네.
2: 뭐 역사의 현장을 간다거나 뭐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곳을 직접 가보는 것도 좋고 날씨가 후실 때는 미술관, 박물관 좋습니다. 뭐 사계절 다 나름 맛과 멋이 있으니까 시간이 나는 때에 맞춰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죠.
1: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즐겨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들은 더위 피해서 저기 해외로 가던데 나만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네요.
2: 아, 예, 뭐 즐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게다가 요즘은 유럽도 40도가 뭐 넘는다고 하죠.
2: 엄청나죠.
1: 폭염이 계속돼서 뭐 신호등도 녹아내린다고 하던데 신부님 유럽 유학 시절에도 여름이 이 정도였어요?
2: 보통 때는 이제 알프스 북쪽과 남쪽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알프스 북쪽에서 지냈기 때문에 더위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에어컨 뭐 특별한 곳 아니면 없고요. 또 에어컨이 필요할 만큼 덥지도 않아서 유럽의 여름이라 하면 제 기억으로는 늘 해가 길고 날씨가 좋은 아주 쾌적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전쯤에 이상기후로 혹서가 온 적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리에 옷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다니고 그 자매님들은 옷이 아니라 무슨 손수건 비슷한 걸로 뭐 그렇게 다닌 걸 많이 봤고요.
1: 네.
2: 또 동네 공원 잔디밭에 일광욕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삼겹살 불판 비슷한 느낌. 뭐 허연 게 있다가 타기 전에 이제 쓱 알아 뒤집어주는
1: 인간 삼겹살이네요.
2: 그런데 그 참 그렇게 즐겁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해에도 프랑스 파리에서만 한 5천 명쯤 되는 사망자가 나왔었어요. 주로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셨는데요. 평소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가정을 방문해서 돌봐드렸기 때문에 탈이 없었는데 휴가철이 되니까 복지사들도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1: 그런데
2: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보통 3주, 4주를 가니까 그동안 이제 찾아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울 때 안부도 좀 묻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서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네, 정말요. 진짜 유럽에서는 그 휴가가 긴 게 마냥 좀 부러웠는데 더울 때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겠다 싶네요. 예. 부디 인명피해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 휴가 때마다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휴가 와서까지 꼭 주일 미사를 드려야 하나, 한 번쯤은 대성을 바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유혹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2: 잔소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휴가라는 게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데 묘미가 있잖아요. 매일 주어진 일들이 허덕이고 일상에 지친 상태로부터 잠시라도 이제 거리를 좀 두면 새롭게 힘을 낼 계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일상으로부터 좀 물러나서 쉰다는 것이 일탈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가령 우리가 한 나흘쯤 되는 연휴 되면 항상 그 연휴 전날은 너무나 좋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잠만 자야지 그러는데.
1: 맞아.
2: 어느새 눈 뜨면 내일이면 또 출근이다.
1: 맞아요. 맞아요. 폰만 보다 끝나요.
2: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면 휴가가 훨씬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주일 미사도 그런 최소한의 생활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이제 함께하는 휴가든지 혼자 가는 휴가든지 간에 주일 미사를 보면서 진정한 휴식 시간을 얻는 그런 그 체험도 있었는데요.
1: 진정한 휴식.
2: 예, 같이 가도 아무리 좋고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뭐 여행을 가도 집을 나서서 같이 지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어요.
1: 맞아요.
2: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고 짜증이 나고
1: 맞아요.
2: 먹자 그러면 좀 먹지 싶고 막
1: 맞아요.
2: 그런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럴 때 같이 미사를 보고 나면 그 끓던 것이 이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1: 아,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2: 예. 또 혼자 그 휴가를 갔을 때도 주일 미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분들과 인사를 하고 알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요.
1: 네.
2: 잔소리 끝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당이나 성지로 여행을 가는 분도 계신데 성당을 보시려면 반드시 거기서 미사를 해봐야 한다. 저는 그게 이제 지론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당이라도 금방 질려요. 성당 막 유럽에 막 아름다운 성당이라 하지만 한 세 군데 보고 나면 다 그게 그거 같고
1: 맞아요. 헷갈리고.
2: 예. 그런데 거기서 미사를 해보면요. 아 여기서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장식이 왜 있고 음악이 이렇게 울리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꼭 보시기를 이제 권고해드립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여행지에서 성당 찾아가는 걸 뭐 또 하나의 여행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2: 그렇죠, 그렇죠.
1: 또 여독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2: 네.
1: 그러면 그렇게 이제 휴가지에서 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복장이 이제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샌들, 슬리퍼 이런 바캉스 룩일 거잖아요.
2: 예.
1: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아, 자매님들은 그런 문제로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 보니까 뭐 요즘은 가볍고 편한 긴 원피스 한벌 여행 갈 때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스카프 같은 걸로 이제 옷 면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뭐 잘 대처하고 계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면이 있네요.
1: 그리고 운동화 따로 챙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2: 예. 또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형제님들이랑 자매님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 가서 뭐 하지부터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들은 어디 갑시다 그러면 뭐 입지부터.
1: 뭐 입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색깔부터 해가지고 맞춰야 되거든요.
2: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이해 못했는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휴가지에 여행객 차림으로 미사 가기가 힘들다. 뭐 눈치가 볼 수도 있다. 저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발랄한 복장으로 미사에 오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젊은 분이실 텐데 상대적으로
1: 네.
2: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면 어르신들 다들 좋아하시지 옷 갖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 아하, 예. 아 이게 요즘 젊은 신자들이 없으니까.
2: 예, 너무 좋았들 하세요.
1: 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군요. 너 혹시 우리 행복 가족들 만약에 우리 본당에 젊은 처자가 나타났다. 근데 바지가 좀 짧다 싶어도 아이고 이렇게 휴가 중에 오는 예쁜 청년이구나.
2: 그렇죠,
1: 이렇게
2: 그렇죠.
1: 해주시면.
2: 아유 젊은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 젊은 자식은.
1: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희가 슬신생 통해서 신부님께 궁금한 점 항상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전례나 교회 상식 말고도 이럴 때 신부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고 궁금할 때가 일상 중에 많더라고요.
2: 예.
1: 뭐 예를 들어서 비신자인 친구가 가톨릭 교리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느님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아, 이건 그냥 믿어야 하는 부분이야. 이런 대답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첫째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신앙을 설명하는 말, 언어의 문제, 이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 신앙이 뭐 쇼핑몰에서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1: 네.
2: 아, 우선 이제 말의 문제, 신앙을 전하는 언어의 문제, 또는 뭐 논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인문 관계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의 첫 시간에 잘 보여드리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묘사하는 그림 하나 또 사진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1: 네.
2: 사진은 그 외형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더 유리하죠. 하지만 그 대상의 내면이라든가 그 대상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그림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2: 누군가의 초상화가 묵직하게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를 더 잘 얘기해 주는 거 있죠.
1: 네.
2: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쓰는 언어에도 사진 같은 언어가 있고 그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과학의 언어랄까 뭐 그런 이제 딱딱한 언어들이 있고 신앙의 언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놓고 과학의 언어로 평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게 과학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딸들 다 이제 재보고 그죠 사이즈 재보고
1: 네.
2: 뭐 피부 조도를 맞춰보고 그러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언어가 전하는 진실은 과학의 언어가 말하는 진실과 조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1: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2: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언어가 뜻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언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신앙인이라도 그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점점 깨닫고 익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 이걸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1: 네.
2: 상대방이 아, 나는 가톨릭 신앙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 할 때 그 중에 많은 경우는 이제 신앙의 언어를 과학의 언어나 일상의 언어로 오해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 할 때 이걸 과학의 언어로 도대체 하늘
1: 뭐
2: 지상 몇 미터에 계시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좀 다른 말이다. 나도 그 이 신앙의 언어를 통해 전해받은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깨닫기로는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믿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무조건 뭐 설명하기보다는 좀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2: 예. 그리고 다음으로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점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은 그 주장이 어떤 면에서 큰 신뢰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놓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너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부터 너네 아버지 버리고 우리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라. 그렇진 않잖아요.
1: 그렇죠.
2: 내가 인격적으로 맺은 관계는 그런 식으로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남들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근본적으로 하느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걸 갖고 뭐 이제 딴 걸 갖고 와서 이걸 버려라 뭐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실례죠.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아니 참 이렇게 누군가의 물음에 좀 나의 신앙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딱 설명하지 못하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2: 네.
1: 근데 이렇게 좀 언어의 차이와 또 관계라는 전제를 제대로 깔고 들어가면 훨씬 좀 소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런 일상의 질문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레인 누군가의 질문.

0: 레인 누군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가톨릭의 역사적 팩트,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식에 있었던 뭐 면죄부나 교황직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예로 들면서 따져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일단 내가 안 그랬다.
0: 내가 안 그랬다. 예. 아, 좋은데요?
1: 예, 그거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떨 때는 이제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때는 뭐,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이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죄와 유혹이기도 하죠. 종교는 이제 인간의 그런 어두운 면모와 죄와 유혹의 역사를 가리는 명분으로도 많이 또 오용되기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종교 때문에 전쟁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뭐 이익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전쟁을 벌이면서 겉으로만 종교 이름 달아놓은 경우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교회를 포함한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그 어두운 면들을 들추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걸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몰아붙이다가 막상 자기가 그런 것을 누릴 상황이 되면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네. 뭐 독재를 반대하다가 막상 권력을 얻으니까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 뜻대로만 하는 경우도 봤고 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남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아, 그분들이 정말로 내 그랬던 구호들이 어떤 뜻이었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 진지하게 변화를 추구한다. 또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 이런 분이라면 남을 그냥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죄와 유혹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또 그런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가 넘어갈 수가 없다면 그런 얘기 뭐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0: 네. 그래서 그런 싸움을 거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 예. 네, 이건 정말 가톨릭 안에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미카엘 신부님의 설명을 들으면 와 맞아 맞아 하고 공감이 되고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이렇게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그런 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스킬을 이렇게 줄 수 있을 뭐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0: 우리가 신문의 설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 정말 좋은 대답은 이제 성경 안에 있다 싶은데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느님의 내 말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는 사람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 이걸 이제 듣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들 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어떻게든지 좀 전해보고자 한다 이런 마음이면 더 좋겠고요. 네. 또 다른 구절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하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나의 고백을 들려주면 그것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신앙 이야기를 잘 전하자면 그 전에 꼭 필요한 거 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잘 듣는 자세, 경청의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행간의 진실을 읽는다 할까요? 그 말 뒤에 있는 것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 생활 중에 저희 부대에 아주 성질머리가 고약한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종교에 대해서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그러는데 둘이서 짝을 지어서 이제 야간 경계 근무 이제 자매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둘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보초 산다 생각하신데 그런 날에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이 고참이 신자는 아니지만 성당에 가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내면에 딴 게 있는 거지요. 가까운 가족을 잃은 상실감, 상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 그때마다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 뭐 이런 대응보다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상실감을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는데 집중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누그러지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말하기 전에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열심히 듣는 것, 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많이 강조하셨던 거죠.
0: 네, 참 경청하고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말보다 더 멋진 설명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도 말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1: 잘하시잖아요.
0: 잘하시나요?
1: 그런데.
0: 그리고 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미사에 지각할 때 이제 옛날에 뭐 엄한 신부님들을 복음 읽기 전에 자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 뭐 영성체 안 됩니다라고 뭐 하기도 하셨다던데 영성체를 해도 되는 미사 지각의 기준이 있을까요?
1: 아무 준비 없이 헐레벌떡 이제 영성체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 밖에 영성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병자 봉성체라든가 병자 성사 때 영성체라는 경우 이럴 때 보면 영성체 전에 최소한 주님의 기도는 바치라고 그 예식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체를 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의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준비와 기도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예전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최소한이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딱 자른 게 여기서부터다 저기까지다 이렇게

0: 싶습니다.
1: 네, 늘참이 기준이라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항상.
0: 예.
1: 하지만 애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선택을 먼저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근데 또 이런 애매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끔 교직미사 마치고 전신자들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점심 준비하는 분들은 미사 중에 계속 주방에 계시고 영성취할 때만 잠깐 올라와서 성취형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시는데
0: 네.
1: 뭐 그래도 본당 행사니까 괜찮다 하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시나요?
0: 공동체 행위와 집단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는 있죠. 공동체 행위는 각자가 나름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집단의 행위는 모두가 똑같은 동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가르자면 미사는 공동체의 행위, 또 집단의 행위, 이 중에 어디일까요?
1: 그래도 공동체,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미사는 당연히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세기의 유적, 도라 유로포스라는 그 가정교회의 전형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도 부제 한 분은 미사 때 밖에 서 있었어요.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 서서 망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1: 왜요?
0: 박해 중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1: 아,
0: 망을 봐야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망 보는 사람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미사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것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우리가 뭐 주방에서 이렇게 미사 시간에 방송으로만 듣고 영성체하고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두 가지는 고려가 돼야 되죠. 첫째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배려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봉사자들을 위한 피정도 좀 필요하고 영적인 대화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도맡아놓고 그분들만 그렇게 일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이 교대교대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봉사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하느님 보시기엔 또 어떤 것인지 그걸 알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타인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네, 참 정말 중요한 건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된 영적 양식을 얻는 걸 텐데
0: 네.
1: 뭐 이래도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따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서의 융통성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0: 예.
1: 융통성이라고 하면서 결국 내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원론만 따지면 좀 바리사이 같고 이 융통성을 얼마나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요?
0: 길을 가다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작정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출발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처럼 이제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었다,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출발점이 뭘까요?
1: 출발점.
0: 이때 귀하게 들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Delige et quod vis fac 이라는 라틴 말 격언이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선택과 행동의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답도 얻으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선택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온 것인가? 멋진 기준이네요.
0: 네.
1: 네, 이 질문 자주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참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동안 전례회를 지내면서 전례와 신심행위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근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0: 예, 뭐 마음 같아서는 최종 문서 해설의 최종 보스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1: 최종
0: 예.
1: 보스시죠.
0: 앞서도 이제 오늘 뭐 얘기를 좀 했잖아요. 경청, 대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 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면 내 내면의 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경청하고 함께하다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을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활력을 잃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가톨릭 신앙인들이 함께 대화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경청하고 식별한 그 결과가 시노드 최종 문서입니다.
1: 네.
0: 시노드 최종 문서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너무 어렵지 않나 걱정을 하시는데

0: 그 내용이 뭐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묵상하고 대화한 결과니까요. 많이들 좀 이 기회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좀 뭐 특집 한 12주, 뭐 12주가 아니죠. 예.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저도 사실 시노드, 시노달리다스 설명해봐 하면은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앞으로는 매주 보이는 라디오도 있는 거죠?
0: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뭐
1: 네.
0: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하면 이 부담스러운 보이는 라디오도 가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소제목이 필요하다고요, 형님?
0: 예, 이거 이제 이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 이 함께 가는 길을 처음부터 우리 예청자들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은 뭐 우리가 뭐 그 시노드 최종 문서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어떤 소제목이 있을까 우리 예청자들께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시노드 이야기의 코너명이 되겠네요.
0: 예.
1: 네, 여러분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와 빵톡 또 인별그램으로 소제목 우리 시노드 이야기의 제목 한번 달아주세요. 그 중에 선정해서 저희가 함께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2시 행복찻집에서 시노드 이야기 해주신대 하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그럼 새로운 이야기 기대하면서 우리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잔나비 투게더 띄워드립니다.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program. It's showtime.
1: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쇼 두시엔 콘서트
2: 유성은입니다.
1: 아니 이렇게 귀엽고 상큼하고 예쁘고 깜찍하고 거기에 목소리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왜 11년 만에 앨범을 내신 거예요? 이분은 진짜 매일매일 매달 이 곡 하나씩 꼭꼭 내주셔야 될 것 같은 진짜 목소리로 마음을 훔치는 가창력 유죄인간 모셨습니다. 가수 유성은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유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실물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2: 아유, 아닙니다.
1: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게 너무 네. 잘 어울려요.
2: 아, 정말요? 네. 아, 그 큰맘 먹고 했는데 네.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좋은 네. 것 같아요.
1: 진짜 잘 어울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전 성은 씨를 이제 처음 만난 자리라서 네.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 CPBC 라디오 너튜브 들어오시면요. 우리 성은 씨의 빛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두시의 뮤직 가족들 애칭이 있는데 네. 방글이거든요. 네. 방글이들한테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2: 네. 방글이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가수 유성은이고요.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 와 CPBC 라디오에는 처음 오신 거죠?
2: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와봤어요.
1: 와 어떠세요?
2: 건물도 약간 생소하고 그리고 이곳에 방송국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1: 명동에.
2: 네네네네.
1: 이렇게 날씨도 좋고 네. 네 이런 좋은 날 성은 씨를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2: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1: 저희가 찾아오는 게스트분들께 레드카펫 대신에 웅장한 네. 소개카펫을 좀 깔아드리거든요. 네. 들을 준비 되셨나요?
2: 네. 되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 네. 칭찬에 아주 가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2012년 대한민국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민 숨은 고수가 있었으니 오랜 시간 코러스로 실력을 다져온 한 소녀였다. 소울이면 소울, 고음이면 고음 심사위원들을 올턴시키더니 베이비 페이스와 해맑은 눈웃음으로 대중들의 마음까지 올턴! 2013년에는 자신만의 앨범으로 당당히 뮤지션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백스테이지에서 화음을 맞추던 코러스에서 이제는 무대 정중앙에서 홀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보적인 소울퀸으로 우뚝 선 그녀. 수많은 드라마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신 OST의 여왕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어지는 목소리로 우리의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위로해주던 그녀가 어느덧 데뷔 13년 차를 맞이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무려 11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자신의 이름처럼 밤하늘을 눈부시게 가르는 이 새 미니 앨범 The Meteor is Glowing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전곡 작사 작곡에도 참여해서 싱어송라이터로 다지기 한판을 합니다.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위로해줄 서정적인 신곡 글로잉을 품고 온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눈부시게 살아남은 기특하고 대견한 뮤지션 그녀 이름은 유성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
2: 너무 정성스럽게 소개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1: 이 서사 어떠세요?
2: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1: 마음에 드세요?
2: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면 유성은 소개글로 쓰고 싶네요.
1: 와, 혹시 뭐 여기다가 더 추가하고 싶다거나 나 이런 것도 했는데 뭐 나 연기도 했는데 뭐 이런
2: 아니요 전혀 너무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나 그리고 또 학생들도 가르쳤는데 아, 그런 거
2: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 칭찬을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2: 맞습니다. 네. 칭찬 좀 어렵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1: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2: 그래요?
1: 같아요. 네. 호탕하게 이렇게 막 웃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2: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네. 계속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무려 11년 만에 네. 앨범이에요.
2: 네,
1: 얼마나
2: 맞아요.
1: 기다렸는지 몰라요.
2: 사실 계속 싱글을 내기도 하고 활동을 해서 그렇게 뭐 앨범이란 거에 뭔가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년 만에 내고 보니까 이 앨범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자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1년 만인 줄 몰랐어요.
3: 아 진짜요?
2: 네.
3: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2: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3: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네. 앨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2: 네, 이 앨범은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이제 그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뭐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녹이기도 하고 또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 같은 것도 넣어보고 최대한 제 얘기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빛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The Meteor is Glowing이라고 지어봤습니다.
3: 네. 네, 와, 계속 빛나고 있다.
2: 네.
3: 네, 뭔가 우리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네. 사실은 이제 데뷔 초 때가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계속 노래를 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3: 네.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약간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3: 본인 이야기를 전하니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곡을 받아서 네. 이제 곡을 설명하거나 이제 부르게 되면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도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이 노래의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이렇게 썼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타이틀곡이 글로잉인데요. 네. 뭐 이 노래도 좋고 네. 저는 다이빙도 너무 좋고 다 좋거든요.
1: 네.
0: 타이틀곡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1: 타이틀곡이요? 사실 이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미니 앨범 모든 곡을 다 내가 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었고 수록곡을 한번 써보자 해서 했는데
0: 네.
1: 타이틀곡은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많이 요청을 드렸었어요.
0: 어떤 게 더 나은가요?
1: 네네네네. 뭐 이런 곡들을 부르고 싶은데 이런 곡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대표님께서 성훈아 이걸로 그냥 타이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했고 사실은 다른 애들이랑 좀 결이 다르게 이제 글로잉만 약간 팝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더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의 좀 공감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타이틀 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도입부부터 너무 좋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저는 다이빙도 너무 좋던데.
1: 정말 그게 제가 이제 공동 작사를 하기는 했는데
0: 네.
1: 제가 쓴 부분들은 이제 남편을 보면서 드는 느낌들 막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어떤 느낌들이었어요?
1: 그냥 제가 제 노래는 아니고 네. 예전에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성시경 선배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1절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2절 가사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흘러가는 가사였었거든요. 그게
0: 네.
1: 그 노래 가사가 한번 불러보자.
0: 너의 모든 순간. 너의 모든 순간 가사 좀 띄워 주세요.
1: 한 번만 가사 띄워 주시면 제가 네. 1절과 2절에 대해서
0: 네. 근데 1절은 1절보다 2절이 더 공감이 된다는 거죠.
1: 원래는 1절이 가사가 공감이 더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2절 네. 가사가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0: 어떻게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1: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쪽으로. 너무 좋은 쪽으로. 네. 네. 한 번만 네. 저기서
0: 네.
1: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 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라는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뒤에 더 밑으로
0: 올려주세요. 네네.
1: 네.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0: 네.
1: 근데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사랑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이빙 가사에 그냥 사랑은 너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네. 너가 뭘 하고 있든 내 사랑은 너야 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래서 부분 이제 남편 생각하면서 쓴 가사들이 많아서 이 노래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1: 저 이제 올해 7월 11일이 네. 5주년.
0: 5주년인데 이렇게 찐 사랑이라고요?
1: 아기가 없어서 그런가?
0: 보고만 있어도 좋다고요? 긱스 루이님?
1: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 웃기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너무 웃겨요.
0: 그거 너무 중요해요.
1: 맞아요.
0: 네. 보면 귀엽고.
1: 맞아요.
0: 네, 모래도 귀엽고.
1: 맞아요.
0: 네.
1: 결혼하셨지요?
0: 네, 그럼요.
1: 혹시?
0: 저는 애가 둘 있어요. 네.
1: 그러면은 혹시 아기가 좋으세요? 남편이 좋으세요?
0: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는 저는 막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는 신혼초에만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한 19년 됐는데 이제는 보고 있으면 좀 짠해요. 짠하고 아련하고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약간 이런 느낌.
1: 저 근데 그 아나운서님 저 죄송한데
0: 네.
1: 19년이나 되셨으면은
0: 네.
1: 지금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시는 거 맞으시죠?
0: 아니죠, 많이 차이 나죠.
1: 진짜요?
0: 네.
1: 너무 자꾸 저보고 동안이라고 해주셔가지고
0: 아니 너무 베이비 페이스잖아 지금.
1: 아니 훨씬
0: 감사합니다.
1: 19년이나 결혼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부럽습니다.
0: 8766님, 유성은님으로 삼행시 지어주셨어요.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네. 삼행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0: 유구무원
1: 말이 필요 없는 가수.
0: 성.
1: 성은님 진짜 소울 최고요.
0: 은.
1: 은근슬쩍 오늘부터 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부터 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윤세호님, 성은 가수님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네, 2020년에 복면가왕 출연할 때 기억나신다고.
1: 오, 저도 네. 그거 아주 인상 깊은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남편분하고도 같이 출연한 적 있지 않으세요?
1: 맞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신혼여행 가기 바로 전날에 촬영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지혜님이 우리 성은 씨 보러 유튜브 왔는데 예쁘게 생기셨어요. 세일러문에 나오는 세일러 비너스 같아요.
1: 오, 감사합니다. 비너스 아주 예쁜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0: 하종철님도 또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1: 네.
0: 네.
1: 유는님처럼
0: 성
1: 성공하는
0: 은
1: 은혜로운 가수님 아자아자. 아 감사합니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유는님이라 하면은 유재석 선배님께서 아, 그렇게 성공만 한다면 바랄 게 없지. 감사합니다.
0: 김영민님도 성은님 반갑습니다. 유성 같은 노래 잘 들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네. 신동철님이 빛나님은 파워숄더고 성은님은 파워보컬이다. 네, 오늘 파워숄더로.
1: 아,
0: 네,
1: 파워숄더.
0: 4982님 성은씨 CPBC 첫 방문 환영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와주세요.
1: 아, 저 자주 오고 싶고요. 여기 참 따스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자주 오고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9471님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새 앨범 노래들이 완전 다 팝 느낌이더라고요. 유성은 흥했지만 더 흥해라 흥!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셨네요. 여섯 곡. 감사합니다.
0: 네. 4891님 성은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하나 해주세요.
1: 저녁 메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사실 네. 저 어제 시켜 먹은 건데 네. 제가 찜닭을 시켜 먹었어요. 네. 근데 매운 실비김치가 들어간 찜닭이어가지고 아주 맛있었는데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더울 때는 약간 자극적이고 매운 네. 음식 당기죠.
1: 너무너무 좋죠.
0: 네, 좋습니다. 7491님 이번에 신곡 나오면서 공원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노래 불러주는 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거기도 왜 웨딩 네. 촬영하는 그런
1: 맞아요. 그분들한테도 올림픽공원이요. 올림픽공원에 웨딩 촬영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웨딩 촬영하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네. 요청을 드려도 저희가 바빠서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기꺼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연락 주시면 제가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0: 와, 진짜 그분들은 웨딩 촬영하러 가서 성은님 곡을 미리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얼마나 좋았을까.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1: 좋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듣는 생소한 노래가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나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네. 아니 그 곡을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실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네. 진짜 이 성은 씨의 라이브를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1: 떨리네요. 라이브는 항상 떨립니다.
0: 자, 그러면은 네. 우리 글로잉을
1: 네.
0: 네, 타이틀곡을 먼저 불러 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1: 네,
0: 네, 모시겠습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0: 네. 11년 만에 미니 3집 앨범으로 돌아온 우리의 정말 이 소중한 가수 유성은 씨가 이번에 글로잉 라이브로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0: 약간 여기가 현실인가? 약간 유성에 다녀온 느낌? 여기가 우주인가 현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세상에.
1: 감사합니다.
0: 1절에서는 우리의 고막을 간질간질하게 하시더니 2절에서는 세상에 고음 폭발하시는.
1: 아... 와 괜찮았나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아유, 리허설이도 잘 부른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세상에. 아니 근데 보통 고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곡이?
1: 사실 음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약간 좀 높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높아요.
0: 아니 굉장히 부르기에 쉽지 않아 보여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0: 아니 이 곡을 네. 또 많은 분들이 챌린지를 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1: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많이 불러주셨어요.
0: 백지영 씨, 뭐 허각 씨, 네. 네 이해준, 지세희 씨 등등등 네.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전 이분들 하는 거 보면서도 과연 원키로 부르실까 그런 생각했어요.
1: 아 이제 남자분들은 사실은 많이 본인들 키에 맞춰서 무반주니까 네. 본인들 키에 맞춰서 해주시고 근데 백지영 선배님께서는 뭐 워낙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너무 받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홀리한 느낌을 받았어요.
0: 오, 세상에.
1: 곡을 뺏겼달까?
0: 신지 씨도 막 극찬을 해주셨는데.
1: 아, 그러니까요. 네. 같은 식구인데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신지 선배님은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이제 네. 해주신 건데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0: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는 유성은 씨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영미님이 축복받은 노래 같아요. 영어로 부르는 부분 팝송인 줄 알겠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1: 미국으로 진출.
0: 미국 진출 좋다.
1: 아닙니다.
0: 네, 좋아요. 우리에게는 이제도 있지만 유성은도 있다.
1: 아.
0: 이거를 또 해외에 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1: 그러면 너무 좋지.
0: 네. 글로잉 노래 좋아요. 첫 소절부터 속삭이는 음색이 향기로워요. 네.
1: 음색이 향기롭다는 표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처음에 싹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가 너무 좋아요.
1: 정말요. 네. 너무 오늘 너무 자존감과 자신감이 뿜뿜 돼서 갈 것 같아요.
0: 네. 꽃빛띠 바라기님, 밤하늘에 유성처럼 날아온 기적 같은 멜로디가 가슴에 은은하게 울리네요. 그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1: 신동철 미카엘님께서 오 보이스 매력적이네요. 완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머라이어 캐리, 토니 브렉스톤 합친 AI보다 훨 나으신 따봉 깹창. 와
0: 따봉.
1: 저 세 가수를 합친 거보다
0: 합친 거보다 좋아요.
1: 와 너무 극찬.
0: 진짜
1: 감사합니다.
0: 최고. 네. 0017님 성우님 예전 경연 프로그램 때부터 완전 응원했어요. 계속 롱런 해주셔서 완전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아 그때부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그때도 진짜 많은 사람들을 턴 시키더니

0: 지금도 우리 성은 씨에게로 모든 사람을 올턴 시켰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네. 9751님, 반갑습니다. 맨발로 마중 나왔습니다. 이번 노래 진짜 좋아요. 많이 들을게요.
1: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3801님, 밸런스 게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 네.
0: 가요 차트에서 1등 하기 대 해외 진출하기. 성은 씨의 선택은?
1: 와. 잠시 고민을 해봐도 될까요? 아, 고민을 많이
0: 고민하는 시간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1: 아, 제가 좀 현실적이어가지고 가요 차트에서 1등 하기 네.
0: 네. 아니 근데 1등도 하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저쪽이에요. 해외 쪽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1: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네, 가요 자체에서 1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모든 알고리즘을 타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지면은,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두시엔 뮤직 김빛나입니다. 두시엔 콘서트 가수 유성은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은 씨한테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1: 네.
0: 성은 씨가 직접 우리 방그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1: 네.
0: 전곡의 작사를 또,
1: 네.
0: 이 싱송라로,
1: 네. 네,
0: 싱어송라이터로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게임, 가사 이어 말하기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네. 노래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1: 네.
0: 그냥 제가 읽을 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대로 멈춰 예를 들면요. 별이 비추는 그대 눈빛은 제가 네. 이렇게 하면은 성은 씨가
1: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0: 맞아.
1: 아
0: 그렇게 하는
1: 아,
0: 거예요.
1: 네네네.
0: 네 맞아요. 이게 더 헷갈리는데
1: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0: 제한 시간 1분이고요. 10문제를 준비했거든요.
1: 네. 지금 이 이대로 멈춰를 십몇 년 동안 불러오면서도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헷갈리는데
0: 네.
1: 이 노래 이제 2주 된 노래거든요. 이 앨범이
0: 따끈따끈한 네. 6월 18일에 나온 신곡.
1: 아,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
1: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한시간 1분에 딱 10문제를 준비했어요. 1분 안에 맞히신 개수만큼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청춘 누룽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정 모르겠으면 패스.
1: 네.
0: 외쳐주세요. 시작할게요. 바래진 빗속에 길을 잃어버린 난
1: 누군가 버린 조각일까.
0: 넘어져도 괜찮아. 이젠 겁내지 않을게. 글로잉.
1: 처음부터 난 어둠은 없었던 듯이.
0: 딩동댕. 사라진 조명 아래 남아 혼자서 남아.
1: 지난 우리 장면은 그 어떤 의미가 될까.
0: 딩동댕. 허나 없어도 되는 역할은 없잖아. 나의 입장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야.
1: 오케이. 컷을 외쳐줘요.
0: 널 비춘 그림자의 고백.
1: 한 번 더 입 맞춰줄래.
0: 우와. 아직은 어린 걸까 난. 다이빙.
1: 이 사랑이 마지막일 것만 같아.
0: 오늘 이 밤 내게 대답해줘. 원나잇.
1: 순진할 필요 전혀 없어.
0: 나답게 걸으면 돼. 테이크 슬로우.
1: 내 속도로 피어나.
0: 우와.
1: 피어가.
0: 피어가. 정답. 여긴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인드림. 인드림.
1: 아침은 멀어. 아침은 멀어.
0: 아침은 얘기니 흘러.
1: 아쉽다.
0: 근데 진짜 많이 맞추셨어요. 네, 우리가 아침은 멀어까지.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인드림까지.
1: 아.
0: 해서 아홉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1: 감사합니다. 우와, 생각보다.
0: 오,
1: 와, 저 소름 돋았어.
0: 너무 잘하는데요?
1: 저 너무 잘했는데요? 와.
0: 진짜. 네. 너무 잘했어요.
1: 너무 잘했는데요?
0: 작사가 인정이에요, 진짜.
1: 오, 다행이다.
0: 아, 세상에.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나 봐요.
1: 근데 약간 노래로 불러봐야지 입에 붙는 애들도 몇 개 있었는데,
0: 네.
1: 몇 개는 제가 좋아하는 가사들도 있어가지고. 오, 다행이네요.
0: 저희는 진짜로 한 서너 개 정도 하면은 잘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홉 개는 진짜 와.
1: 다행이다. 아홉 분께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0: 네,
1: 너무 좋습니다.
0: 진짜 아홉 분께 청춘 누룽지 유성우님께서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0: 예.
1: 내가 쏜다.
0: 오,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1: 저도 네. 저도 놀랐는데요.
0: 진짜
1: 너무,
0: 진짜.
1: 너무 좋네요.
0: 네. 1482님, 요즘 꽂힌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노래 말고 다른 취미 같은 거 있어요?
1: 아, 요즘 제가 사실 비즈로 반지나 네. 팔찌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거에 꽂혀서 이제 앨범 내기 전에 좀 한가한 때 동대문 종합 부자재 시장 가서 막 네. 3시간 4시간씩 구슬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0: 와. 아니, 버스 타고 네. 거기서도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영상 봤거든요.
1: 네.
0: 아니, 진짜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동대문을? 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0: 와.
1: 그 창문 바깥으로 이제 풍경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재밌어요. 사람 구경하는 게.
0: 어머, 세상에. 네. 그런 버스에서 성은님을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1: 사실. 다들 요새는 핸드폰 보느라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네. 한 번은 이제 버스에서 어떤 분이 쪽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팬이라고 네. 잘 듣고 있다고 응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날 제가 쌩얼이었거든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집에 와서 거울을 계속 봤어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래서 그 뒤로는 버스 탈 때 약간 화장을 잘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0: 그때도 너무 예뻤을 거예요.
1: 그랬으면 네. 좋았
0: 네. 네, 우리 베이비 페이스의 유성은님. 아니, 근데 그분은 버스에서 이게 쪽지를 적은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1: 노트를 찢어가지고 주셨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0: 세상에, 그건 진짜 간직하겠다, 그렇죠? 네. 네. 1967님, 유성은 언니 오랜만이 옵니다. 성은 언니와 함께 클래시 업, 젤러시 톡식 총 두 곡을 신청합니다. 젤리지 톡식.
1: 네. 신청을 해주셨군요.
0: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게 뭐죠? 1174님 넘어가요. 유성은님 반가워요. 목소리가 은하수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유성은님 BOK 주기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어느새 직장 4년 차인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1: 와, 취업 성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직장인 4년 차 축하드립니다. 와,
0: 중학생 때도 좋아했대요.
1: 감사합니다.
0: 세상에.
1: 저 노래가 중학생 때. 너무 그래도 여전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BOK 그 곡도 그 열리는 마켓에서
1: 네.
0: 같이 춤추면서 하는 거 봤는데 똑같던데요?
1: 그랬나요?
0: 응.
1: 저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0: 떨렸어요?
1: 그 노래를 이렇게 어디 무대나 행사에서 잘 부르긴 하는데 방송에서 네. 댄서분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0: 똑같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BOK 조금만 불러줄 수 있으세요, 혹시?
1: 그럼요. 네. 빙빙빙 난 너 없이도 BOK 빙빙빙 맴도는 기억 이젠 잊을래.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8363님 거 소개해주세요.
1: 유성은님 응원하러 왔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라이브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냥 라디오를 청취하는 거 재밌긴 한데 문자를 네. 보내는 건 사실 애정과
0: 그럼요. 뭔가
1: 그런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0: 네. 9271님 혹시 기억에 남는 팬 있으세요?
1: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요? 사실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저 데뷔 초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분들도 네. 계시고 꾸준히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근데 약간 에피소드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0: 그 버스도 있었고 그렇죠?
1: 네, 버스도 네. 있었고 제가 약간 실수한 팬분도 있어가지고
0: 실수요?
1: 네. 뭐 아닙니다. 이거는 돼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0: 성은님 눈웃음 너무 귀여워요. 코카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저는 이 호탕은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1: 제가 웃을 때는 일부러 멀리 떨어지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너무 좋아요. 시원해져요. 5928님 성은님 송승연, 이해준, 지세희님과 함께한 손이 지우 다시 안 뭉치나요?
1: 다시 뭉칠 거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앨범 얘기도 가끔 하는데
0: 네.
1: 지금 개인적으로 다 너무 바빠요. 손승연 양, 이해준 언니는 이제 1등들이라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전국 투어도 돌고 있고 네. 승연 양 같은 경우에는 막 뮤지컬을 여러 작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내년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 또 기대해볼게요. 유성은님 동안 페이스 피부관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신 건가요?
1: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글인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피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0: 아니,
1: 제가
0: 피부 약간, 너무 좋아요.
1: 아니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 그래 보이는 거지. 피부는 제가 여기서 좀 뭐랄까 좀 주접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0: 그럼요.
1: 제가 한번 너무 이 피부가 탱탱해지고 싶어가지고 네.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는데 근데 몇 단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해야 될 정도로 약간 많이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 뭐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
0: 아닌 것 같아요.
1: 한 10년, 15년 후에 다시 가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지요.
0: 요즘에 그 안면 거상이 네. 유행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래요.
1: 아, 네. 그렇구나. 네.
0: 그 병원 너무 상술이다.
1: 그런 것 같아.
0: 거긴 가지 않기로
1: 맞아.
0: 해요.
1: 안 갈래.
0: 4928님 롤모델 있으신가요?
1: 롤모델이요?
0: 네.
1: 전 사실 이게 되게 거만하고 건방져 보일까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 안. 저 사실 롤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분이나 막 네. 이런 분들인데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사실 없는 게 저는 그냥 약간 느슨하고 행복한 제가 좋습니다.
0: 너무 좋다. 네. 그럼 좋아하는 분?
1: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는 너무 많죠. 분. 좋아하는 분은 뭐 지금 방금 문자로 말씀해 주신 저 백지영 코치님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가수로 따지면은 전 비욘세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0: 근데 네.
1: 어쨌든 창법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뭐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이제 마이클 잭슨 영화 보고 이제 자서전 찾아 읽으면서 요새 너무너무 빠져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아델 느낌도 있어요. 아델.
1: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오늘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다.
0: 점심 든든히 드시고 오셨나요?
1: 네. 제가 아까 추천드렸었던 그 매운 찜닭을 네. 어제 남은 걸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0: 잘하셨네요. 아주 네. 든든하게. 네,
1: 음식 남기지 네. 않는 편이라서.
0: 알뜰하게 아주 그냥. 네. 좋습니다. 4018님 거 소개해주세요.
1: 네, 제 플리에 늘 이대로 멈춰가 있어요. 좋은 노래 항상 고마워요. 새 앨범 내주셔서 더더욱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대로 멈춰를 아직까지 들어주시다니 제가 덕분에 먹고 사나 봐요. 감사해요.
0: 많이 들어주세요.
1: 많이 들어주세요. 네.
0: 4762님 이번 앨범의 엔딩 크레딧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오늘 라이브로 이 노래도 들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이 곡 라이브로 지금 들려주시겠어요, 진짜?
1: 네, 그러면은 이 노래 한번 라이브로 열심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네,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디 갔어? 우릴 비추던 장면도 페이드아웃. 사실 주인공이 아닐지도 몰라. 원래 그래. 허나 없어도 되는 역할은 없잖아.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성은님도 이 곡에 또 애착이 또 많으시대요. 엔딩 크레딧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0: 끝내지 말아줘요. 노래 계속 불러줘요. 너무 좋아요. 윤세훈님, 와, 유성은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4918님, 아까 밸런스 게임에서 가요 차트 1위랑 해외 진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요 차트 1위 하면 자동 해외 진출 가능할걸요?
1: 아, 그럼 선택을 잘했네요.
0: 네, 잘하셨어요. 네. 아니, 아까랑 또 다른, 네. 굉장히 그루브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1: 사실 제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아까 그런 곡도 좋아하긴 하지만, 전 이렇게 그냥 살랑살랑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0: 듣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요. 사실 이번 여섯 곡들이 다 약간 네. 힐링이고 약간 위로고 좀 그래요.
1: 어우, 감사합니다.
0: 그런 느낌을 담아주신 거예요?
1: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나오는 미니 앨범이니까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담겨서 전달이 돼서 다행이네요.
0: 네. 혹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좀 잘 안 풀렸던 가사라든지 네. 좀 애먹었던 가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첫 번째 트랙의 Take It Slow 그 곡이 제목은 이미 지어졌고 네. 컨셉이나 내용도 이미 곡을 쓸 때 다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가사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가이드 상태로 두다가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이거는 같이 쓴 친구가 고생을 많이 해주었죠. 네. 서로 네가 해, 네가 해. 빨리 네가 해봐. 먼저 시작해봐. 이렇게 미루면서. 네.
0: 공을 또 그분에게 넘겨주신 네네네. 이런 또 겸손함까지. 세상에. 네. 유성우님 라이브가 참 따뜻해요. 8363님. 네. 네. 창원에 사는 윤세호 애청자입니다. 세호님 행복하세요. 한 번만 얘기해달래요. 네.
1: 창원에 사시는 세호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BOK를 너무 그리워하세요. 네. 아니, 어떤 분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대요.
1: 몇 살인가?
0: 국민학교 때 들었으면 국민학교? 무슨 약간 말이야 지금
1: 부조화가 있는데 미래 네. 과거에서 오신
0: 과거에서 오신 그때부터 들었나 봐요. 아. 네. 그리고 웃음의 자연 리버브가 나온다고 아. 세상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웃는 것도 너무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유, 네. 사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은 씨만.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BOK를 한 곡 더 듣고 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좋죠.
0: 오랜만에 이 곡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이 BOK는 제 데뷔 앨범 타이틀 곡이었고요. 네, 이별을 한 내용을 이제 너 없이도 잘 산다는 이렇게 쿨한 여자의 마음으로 불러본 곡입니다. 네. 네,
0: BOK 듣고 올게요.

0: 와, 명곡은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때 성은 씨로 돌아가면은
1: 네.
0: 어떨 것 같아요?
1: 이때로 돌아가면요?
0: 응.
1: 살을 조금만 더 빼라. 그때 왜 그렇게 숨어서 뭘 그렇게 먹었니? 이렇게.
0: 아니, 그때도 되게 말랐던데, 보니까요.
1: 아, 그때 당시에 열심히 관리를 하긴 했는데요.
0: 네.
1: 좀 화가 나거나 막
0: 응.
1: 뭐 억울하면은 조금 몰래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카메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문제. 너무 마르게 해야지 정상인처럼
1: 맞아요. 그건
0: 나오니까.
1: 맞는 것 같아요.
0: 네. 8766님, 역시 오늘 귀 청소 방송이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세호님이, 노래 너무 좋아요.
1: 오.
0: 진짜 사람 기분 좋아지는 노래라고요. 네. 하종철 님이 혹시 좋아하는 트로트는 없으신가요?
1: 저 트로트도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이 노래를 트로트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0: 네.
1: 전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나리를 불러서 많이들 좋아해
0: 네네.
1: 주셨잖아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로트도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 이런 노래 어렸을 때 엄청 엄청 좋아했습니다.
0: 세상에, 그중에서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1: 그러면은 다른 노래는 많이 불렀었으니까
0: 네.
1: 짝사랑을 한번 불러볼까요?
0: 한 소절만.

0: 이 고급지고 부드러운 곡이었나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부끄럽네요.
0: 어머 세상에.
1: 괜찮았나요?
0: 네. 트로트도 무슨 이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웃음이 은근슬쩍 나오네요. 유성은님 화이팅!
1: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받았어요. 기분이
0: 아,
1: 좋아져요. 이런 말.
0: 진짜로요.
1: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게 저한테
0: 네.
1: 되게 감사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0: 특히
1: 감사합니다.
0: 여섯 곡다 들으면서 진짜 다 아, 좋다. 그냥 멍하게 되더라고요. 네.
1: 아, 너무 부끄러워. 아, 간지러워라.
0: 그런 성은님이 오늘 퀴즈를 9개나 맞히셔서 9분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됐죠?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1967님, 1174님, 9276님, 8363님, 꽃비띠바라기님, 0487님, 5928님, 황상현님, 2989님께 청춘누룽지 드리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야, 진짜 좋으시겠다. 와.
1: 누룽지인가요? 누룽지?
0: 네.
1: 아, 저 누룽지 엄청 좋아하는데.
0: 엄청
1: 누룽지. 맛있게
0: 좋아하세요. 네.
1: 드셈.
0: 세상에. 9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혹시 아까 지금도 남편을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다. 자는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 좋다. 그 자체가 너무 좋다 하셨잖아요. 네. 음성 편지 혹시 남겨보시겠어요?
1: 음성 편지요?
0: 네. 좀,
1: 네,
0: 어머, 빚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1: 네.
0: 좋아?
1: 나를 보면 항상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가 잘 때도 예쁘고, 밥 먹을 때도 예쁘고, 방귀 낄 때도 예쁘고, 다 예뻐. 사랑해.
0: 와, 세상에. 서로 잘 때를 가장 예뻐하시네요.
1: 아니,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말을 하는 게 바가지를 안 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용할 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0: 저희 남편은 저 아플 때.
1: 괜히 청순해 보이고.
0: 아플 때말안 하잖아요.
1: 네.
0: 아, 됐어.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아, 그때
1: 아, 모든
0: 좋다.
1: 남편들은 다
0: 그런.
1: 비슷한가 봐요.
0: 혹시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사실 그 연애 초반에는 같이 녹음도 자주 받고 그랬는데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억지로 하면은 안될것 같고
0: 네.
1: 자연스럽게 진짜다 이곡 너무 좋은데 서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곡이 나오면은 꼭 하고 싶긴 합니다.
0: 근데 같이 했는데 같이 무대에 서야
1: 네.
0: 되는데 잠깐 좀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1: 티내지 말아야죠, 진짜. 티내면 안 되죠, 그런 거. 저는 이제 같이 무대 서기 전에 뭐 다툼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무대에 있을 때 밑에서 저에게 응원을 해준다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노래 부르라고 막
0: 아,
1: 네,
0: 웃기려고.
1: 웃기려고 이상한 표정을 제가 그거에 웃음이 터져서 노래를 못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0: 어떡해.
1: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0: 세상에, 어쩜 좋아.
1: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응원해 주려고 한 건데 내가 나쁘게 해서 미안해.
0: 사과는 누가 먼저 해요?
1: 남편이 먼저요.
0: 착하다.
1: 진짜 착해. 그게 정말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0: 세상에.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이번 앨범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1: 너무 이렇게 뭐 노래들이 다 너무 좋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저 없는 데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 단체방에 다막 뿌리면서
0: 세상에.
1: 나왔다고 막 그거를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티안 내가지고 잘 몰랐는데
0: 네.
1: 이렇게 정훈아 너가 아는 단체방에 다 뿌려져 있어 네거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너무 고마웠죠.
0: 진정한 외조를
1: 네.
0: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1: 맞습니다.
0: 앞으로 지금 뭐 새로운 앨범 덕분에 계속 활동하시는데
1: 네.
0: 앞으로 또 계획된 거 있으세요?
1: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계획된 스케줄이 이제 몇개 남지는 않았는데
0: 네.
1: 그래도 미니 앨범이고 오랜만에 낸 만큼 계속해서 작은 일이더라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노래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0: 단독 콘서트 너무 기다려져요.
1: 단독 콘서트가 사실 진짜? 원래는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앨범에 집중을 하고 앨범 활동에 집중을 하고 네. 활동이 끝나면은 다시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하자 하고 올해 안에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반기에 손꼽아서 또 네. 기다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두시앤뮤직 이렇게 또 CPBC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1: 처음 나온 것 같지 않게 정말 너무너무 편안했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칭찬을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용기도 더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만나본 성훈 씨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호탕하고 너무 귀엽고 깜찍한 분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끝까지 가둬놔야지.
1: 집에 가고 싶어요.
0: 못 가게 해야지.
1: 이제 좀 가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래 아까 어떤 분이 또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마지막 곡으로 이대로 멈춰. 어떨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 노래를 원없이 부르고 원없이 듣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0: 유성은 님이 부른 이대로 멈춰 들으면서 함께 인사 나눌게요. 제가 여러분 하면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0: 네. 저는 빛디 DJ 빛나였고요.
1: 저는 가수 유성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 요설길 전현금 새실례 수녀입니다. 며칠 전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가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함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 신자들에게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해주는 성교회의 가장 큰 어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적지인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차려주시는 기도밥상에서는 어떤 레시피로 우리의 양식을 채워줄지 궁금한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부님 모셔보겠습니다.

교황님을 생각하면 왠지 바티칸의 웅장한 광장과 특별한 의식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하지만 교황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의외로 용서, 이웃사랑, 희망, 나눔과 같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묵상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호주사의 아버지 노래를 들었었는데요. 정말 교회의 아버지시죠. 예, 오늘 백종원 신부님의 밥상 레시피 주제 교황 주일입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문자를 또 올리셨네요. 예, 황부에드로님, 네. 아버지 성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7월 첫날인데요. 이렇게 오늘 아주 또 만난 밥상 앞에서 모여오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배불리 먹어야죠. 예, 고맙고요.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무척 덥습니다.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에어컨을 아직까지 켜지 않고 견디고 있네요. 와, 공해 조금 더 자연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나요? 그래도 조금 더 더우면 예, 켜셔야죠. 이 몸도 견딜 수 없을 땐 병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예, 선풍기는 있으시죠? 그럼 선풍기 바람은 그런대로 땀을 식혀주니까 네, 에어컨 없어도 뭐 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에어컨이 상용화가 돼서 거의 에어컨을 놓고 저희 수녀원에도 너무 더워서 올해는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방 있잖아요. 그룹방. 예, 에어컨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 예, 7월의 첫날. 주님, 은총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7월 보내세요. 뜨거운 오후에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주 하느님. 대창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노래군요. 아, 그러십니다. 네. 저는 뭐, 이 노래를 아주 오래전에 예, 들었던 노래이고, 또 같이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까뮤가 부릅니다. One Bread, One Body.

0: 기도의 요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 아닙니다. 그래도 근데 확실히 7월의 첫 7월이 돼서인지 예, 예. 괜히 지난주보다 오는데
0: 덥죠.
1: 네, 더 더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푹푹 찌나 막 이러면서 전철을 탔는데 저는 오늘따라 전철에 왜 이렇게 승객이 많아요. 특히 중국 관광객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막 아이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 앉을 자리는 물론 없고 서서도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네.
1: 저도 명동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네. 뭐 단순히 뭐 어느 한 국가보다도 하여튼 온갖 나라에서 외국인 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0: 예, 여름에 이제 바캉스 하러 다 네. 여기로 오나.
1: 그래서 아유 우리나라가 진짜 K 그 문화가 예, 유행이라더니 예. 명동역만 와도 외국인들이 네, 어찌나 달라요. 많은지 그렇죠?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아, 7월 첫날에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본당에서는 무슨 일 사고나 뭐 이런 일 없고 잘 지내셨죠?
1: 네, 본당에서 특별한 일 없이 잘 네. 지냈고요. 뭐 네. 평일에는 평일 미사 나오는 신자분들 뵙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나오는 아가들 만나면서 즐겁게 예.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뭐 애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지내면 마음이 젊어지지 않습니까?
1: 네, 아유 근데 진짜 애기들 너무 보면 귀엽죠? 볼수록 더 예쁩니다.
0: 아유, 진짜예요, 너무 네. 예뻐요. 요즘 애기들은 왜 이렇게 예쁘죠? 옛날에는 다 코찔찔이들만 이렇게 많았는데 와, 요즘 애들은 정말 다 귀공자들 같아요.
1: 집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예. 입혀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요즘 아직도 수녀님들이 오고 가고 그러십니다. 네. 예, 인사이동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다 모두 갈 곳으로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와서 이제 새로 오신 수녀님들은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그룹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예,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군요.
1: 네. 예. 근데 예. 새로 오시면 이제 설레고 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0: 반갑기도 하고
1: 네, 예,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러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어제는 성바울로사도 고유 축일이어서요. 저희는 뭐 특별히 예, 이 지향을 두고 성바울로사도께 예, 미사도 드렸고요. 특별 미사를 그다음에 성바울로수도회는 어제 부제품이 있었습니다.
1: 예. 아, 수도회.
0: 예예. 예, 예. 네. 그래서 구요비 주교님 오셔서 예 아마 부제품 집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특별히 뭐 저희는 6월 30일이 바오로 축일로 고유한 축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네, 우리 네. 교회 전례력에서는 6월 29일에 베드로 네, 바오로 네. 성인 함께 축하하는데
0: 맞습니다.
1: 아마 우리 바오로 딸에서는
0: 예,
1: 주보 성인이신
0: 그러니까 바오로 가족 들은 전부 다 6월 30일 옛날부터 네. 지내던 그 날짜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예, 신부님 이제는 예, 지난주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1: 네.
0: 예, 예. 이번 주 주제는 교황주일입니다. 예. 뭐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려서 짐작은 가셨겠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는지 주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나요?
1: 네. 오늘 기도밥상 주제는 교황주일로 네. 잡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인 연중 제13주일이 동시에 교황주일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교황주일은 말 그대로 교황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가톨릭교회가 교황님을 중심으로 일치해야 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황주일을 지내면서 교황주일의 의미와 더불어 교황님의 역할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에 관해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0: 예,
1: 합니다.
0: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황주일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뭐 고정된 날짜가 있나요?
1: 아니요. 교황주일은 사실 고정된 날짜가 없습니다.
0: 아,
1: 중요한 것은
0: 네.
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곧 6월 29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매년 정해서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변동이 그래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0: 전례력에 따라서.
1: 네.
0: 예, 그러면 교황직은 뭐 베드로 성인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교황주일 자체를 베드로 성인의 축일인 6월 29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예.
1: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267대 교황님입니다.
0: 와, 267대, 벌써 267 번째
1: 네.
0: 네, 교황님. 네,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네요.
1: 그렇죠.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0: 예.
1: 신자분들께서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1: 과연 1대 교황님이 누구이신가라는 퀴즈를 내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그렇겠죠.
1: 네, 우리 가톨릭 교회의 1대 교황님은 바로 베드로 성인이십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님이신 베드로 성인. 그래서 예. 교황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성경 구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저승의 세력도 그걸 이기지 못할 거다. 나는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반석 위에 세운다? 뭐 그것도 좀 아리송하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0: 네네.
1: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방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0: 네.
1: 그 내용이 그 첫 번째 그 교황이 되는 교황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0: 예수님이 아주 못을 박으신 거네요.
1: 그렇죠.
0: 정확하게.
1: 여기서 네. 베드로는 반석, 곧 바위라는
0: 네.
1: 뜻이시죠.
0: 이게 피에트로라고도 하죠.
1: 네.
0: 네. 네.
1: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어로는 케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방금 언급한 마태오복음 16장 18장의 내용이 베드로와 교황 직분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바위 곧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는 교회를 다스리고 하늘을 연결하는 최고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반석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와 같은 상징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의 중심이면서 최고 목자의 직무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황은 오늘날까지도 이 베드로 성인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이해되고
0: 예.
1: 있습니다.
0: 와, 근데 그 후계자들이 267번
1: 그렇죠.
0: 아유, 이분들이 근데 뭐라 그럴까요? 종신 직이신 건가요? 뭐 그러다 보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맞습니다. 이제
0: 네.
1: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그 말씀을 드릴
0: 그렇죠.
1: 텐데 종신직인데 특이 네.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0: 네,
1: 제가 조금
0: 뒤에.
1: 있다가 안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훅 들어왔습니다.
1: 아닙니다.
0: 예. 근데 교황님에게는 교황님 말고 뭐 또 다른 어떤 호칭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교황님에게는 여러 가지 네. 호칭이 있는데요. 가장
0: 네.
1: 유명한 것은 이제 라틴어나 이탈리아어,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이탈리아로는
0: 네.
1: 교황님을 파파라고 부릅니다.
0: 네.
1: 말 그대로 파파는 아버지 그 자체를 뜻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교황님을 일컫는 파파에서는요.
0: 네.
1: 그 P자를 앞글자, 맨 앞글자 P자를 대문자로
0: 네.
1: 쓰고 피의 발음을 높이면서
0: 네.
1: 좀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0: 아버지 그냥 평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파파 이러는데 교황님 때는 파파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태리어에 능통하신
0: 아니 능통 아닌데 능통은 하지 않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지금 살아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1: 네.
0: 좀 많이 잊어버렸는데 대개는 뭐 그렇게
1: 네
0: 부르...
1: 맞습니다.
0: 제가 못 모르고 이탈리아에서 아 파파 파파 그랬더니 파파 아니고 파파 올리라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1: 맞습니다. 수현님 말씀대로 일단 교황님의 첫 번째 호칭은 파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다른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요.
0: 네.
1: 지금 아주 귀를 쫑긋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호칭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0: 와.
1: 한번 제가 나열해 보면
0: 네.
1: 교황님의 공식 호칭입니다. 그것은 로마 주교,
0: 와.
1: 그리스도의 대리자, 으뜸 사도의 후계자, 보편 교회의 최고 대사제,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 주교,
0: 와.
1: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종들의 종. 지금 제가 8개의 호칭을
0: 그러게요.
1: 말씀드렸는데요.
0: 와,
1: 이 8개 모두가 교황님에 관한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0: 아, 이걸 공적인 호칭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8개 중 하나를 써도 무관하다.
1: 맞습니다. 예. 아마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교황직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서 8개나 공식 호칭이 생겼던
0: 네.
1: 듯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참고로 직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알려져 예, 예.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
0: 맞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항상 저는 종들의 종입니다. 그 말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그저 종이 아니라
0: 예,
1: 그
0: 종들.
1: 종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0: 아, 네,
1: 만큼
0: 네.
1: 모든 이를 섬기고 또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겸손을 다시
0: 네.
1: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그런데 좀 생각나는 건 교황님을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교종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게 다 맞는 호칭인지 틀린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1: 맞습니다. 오늘 오솔길 가족분들도 귀를 쫑긋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황님을 호칭을 교황 또는 교종이라고 부르는데
0: 네.
1: 그 역사를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종 그리고 교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나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교황이라는 단어로 이제 호칭을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대만과 홍콩에서는 교종 이라고 부른다고
0: 아,
1: 합니다.
0: 대만, 홍콩은 또 교종.
1: 네, 네, 그래서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도 호칭이 다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래전 우리나라는 교종과 교황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는데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에 그 오늘날 가톨릭 신문의 전신 가톨릭 15에 나온 제가 일면 알림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0: 아유, 신부님 꼼꼼하게 찾아보셨네. 네.
1: 네,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967년도 가톨릭 15 내용입니다.
0: 네네.
1: 그동안 가톨릭 15는 포프, 곧 교황을 뜻하는 포프를 교종으로 번역하고 호칭해 왔으나 4월 8일 전국 주교회의 공용어 심의위원회로부터 동위원회가 이를 교황으로 번역 호칭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앞으로 본 지도 교황으로 쓰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0: 네.
1: 이제 가톨릭 15 공식 신문에서 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나
0: 네.
1: 이제 천주교 용어 위원회의 결정으로 교황으로 쓰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난 뒤. 그래서
0: 예.
1: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그 황제를 강조하는
0: 예.
1: 교황이라는 말이 생겨났기에
0: 네.
1: 교황이라는 직분이 신앙의 봉사자가 아닌 마치 봉건 군주적인 이미지를
0: 아.
1: 지닌 교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도 청주 교구장 시절에 주교회의 회보를 통해서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 담긴 교황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기도
0: 네.
1: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교황이 맞는가 교종이
0: 네.
1: 맞는가 논의가 이어져 왔고 지금 오늘날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용어집에는 교황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교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혼용되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호칭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0: 네.
1: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호칭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인데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다시 앞서 내용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교황님의 이름이 공식 호칭이 8개나 되었지? 아마 이러한 네. 맥락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만큼 다양한 직분을 지닌 교황님의 호칭이 오늘날 다양해진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교황님 혹은 교정 어떤 호칭을 써도 네. 무방하다라는 말씀도 네,
0: 두
1: 드리고 싶습니다.
0: 두 호칭이 그래도 제일 많이 통용되는 호칭이고 나머지 호칭들은 대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황청이나 아니면 뭐 바티칸 어디에서 사용할 때 그런 용어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이제 네네. 문서.
0: 문서화할 때.
1: 네네. 통해서나 그 상황에 맞을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오석일 가정님들이 교황이 맞나? 교정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고요. 뭐 어떤 주교님은 또 꼭 교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교님이 계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주교구 광우일 주교님이요.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다가 또 다른 주교님들은 또 교황님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어떤 게 뭐 틀린 건 아닌가 보다.
1: 네,
0: 그 정도만
1: 맞습니다.
0: 알고 있었는데 예, 신부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이제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을 곡은 이재석 신부님 노래입니다. 목자.

0: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교황주일입니다. 궁금한 점 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 주시겠는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서 네, 보겠습니다. 레나님께서 예, 세실리아 수녀님 그리고 마르코 신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나가셨는데 질문 없으셨나요? 질문 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도 예, 신부님 뭐 레나 형 자매님 잘 아시나요 혹시?
1: 아, 네.
0: 왜 그런지 제 느낌이 아는 분 같다 신부님이 맞군요. 네. 예, 해장 디오니시아님, 네, 엄마나 엄마야 그런 거죠. 예,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원 브레드 원 바디 인 예, 아마 호주 교우들의 최애곡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체 전례 중에 이 성가를 부르게 되면 언제나 성당이 떠나가라 하고 부르거든요. 병원 아니라 조용조롱 조용조용 따라 부르고 있어요 하셨네. 아, 이게 호주에서 원어로도 나오지만 뭐 한국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원 브레드 원 바디 이게 애창곡이군요. 다행이에요.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예. 예수님의 몸은 하나 그런 뜻이죠. 베드로님, 네, 또 오셨어요. 티나님 그리고 같은 마음인가 봐요. 교황님 호칭이 8개나 되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린 항상 교황님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저도 시부님 8개가 되는지 몰랐어요. 몇 개 정도는 알았는데 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와 그런데 뭐 좋죠. 뭐 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교황님 아니면 교종. 근데 교종도 그냥 부르려면 왜 그런지 이상하게 좀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고 막 그래요.
1: 어색하긴 하지만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또
0: 교회의 종이란 네. 뜻이잖아요. 네. 예. 아 그래요.
1: 근데 또 한자로는 또 으뜸 종자를 쓰셔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또 아, 거기에 네. 네, 좋은 의미가 또 있지 네. 않을까.
0: 요 마지막 건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젠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덥고 습하고 찐 여름에 들어섰네요. 지금은 에어컨 켜두고 시원한 곳에서 마음 편히 듣고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네요. 교황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배도 불려주시고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어떤 분은 뭐 미카엘님인가요? 원수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1: 아 바티칸 시국의 원수.
0: 아 재미난 표현이네요. 뭐 성하라는 존칭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는데 이건 뭐 굳이 꼭
1: 아니요 뭐 성하 이제 거룩함 아래
0: 교황 성하 뭐 할 수도 예. 있는데 이러는 임금님 성하 임금한테도 뭐, 그러잖아요. 아니,
1: 임금은 이제 폐하 전하
0: 폐하. 아 폐하라고 전하 진짜.
1: 뭐 각하 이제 그 호칭에 예를 들어 폐하는 황제 뭐 전하는 예. 임금 저하는 세자 뭐 이런 세자. 게 저 정확하진 않은데
0: 아니요 저는 잘 몰랐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귀족들을 서양 말을 이제 번역하면서 뭐 귀족들에게는 예하 뭐 이런 경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제 성하는 가장 거룩함의 바로 밑이라는 뜻에서 오로지 교황님에게만 성하라는 네. 번역어로 그 네. 호칭을
0: 네. 교황님께서. 신부님이 번역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도 이렇게 해당이 되네요.
1: 그래서 뭐 영어로는 Your Holiness, 아, His 예, Holiness 예. 가장 거룩함.
0: 예. 예, 예, 맞아요.
1: 이것을 성하로 우리는 호칭을 쓰기도 예. 합니다.
0: 예, 미카엘 형제님 알아들으셨겠죠? 예, 7009님, 네. 와, 울산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막내가 자전거 타고 우산 쓰고 센터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세발 자전거 한 손 우산 들고 한쪽 핸들 잡고 막내 앞에 태워서 비 내리는 길을 신나게 달려서 데려다 주었네요. 저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많이 태워다 주셨었는데 제가 막내를 태워다니다 보니 바람도 느끼고 내리는 비도 보며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들은 아 자기 자녀들을 아들들이나 뭐 자녀들 자전거 태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찡하다고 그러나요? 뭐 보람도 느끼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부님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1: 네, 2037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7월의 첫날이네요. 그 달의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속설이겠지만요. 기도하는 건 언제나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아니면 뭐 간절까지는 아니래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필요한 말 부탁드리면 이루어주시겠죠. 특히 첫날 그 말씀 참 재밌네요. 첫날 꼭 기도하시면 받아주신다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네 신부님 2025년 5월 8일에 레오 14세 교황님 선출되셨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이렇게 교황님을 선출하는 방법 뭐 얼추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더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구슬길 가족 여러분들도 네. 콩클라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 네.
1: 콩클라베, 이것은 교황 선거를 의미하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네. 전임 교황님께서 선종하시면 전 세계에서 80세 이하 추기경님들이 네. 한데 모여서 투표를 하시는데요. 투표 장소는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 에서 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 80세 이하 추기경님들이 바로 교황님을 뽑는 선거인이자 네. 동시에 후보가 되는 피선거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선거는 전체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0: 예.
1: 시스티나 경당 그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오면 선출되었다 라는 예. 표시이고 안 됐으면 검은 연기가 예. 나온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뭐 특이사항 한 가지는 지난번 작년 콩클라베 때는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님이
0: 네네.
1: 그 일원 중 한 분이셨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그래서 교황님 뽑을 때 정말 그 콩클라베 그 굴뚝의 연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예. 그럼 교황님의 이름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레오 지금 교황님은 레오 14세이시지만 예, 그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1: 네. 교황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 주거나 이렇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지으신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저도 이번에 생각해보고 새로 알게 된 부분인데
0: 네.
1: 이름을 지을 때 오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끝나고
0: 예.
1: 본인이 이제 당선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어머.
1: 그래서 오랜 기간 뭐 생각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으로 선출된 직후 거의 바로 이제 이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전임 교황이라든지 공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레오 14세 교황님이시죠.
0: 네.
1: 지금까지 레오 교황이 14분
0: 네 번째.
1: 되셨습니다.

0: 신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아. 참고로 전임 교황님이었던 프란치스코는 역사상 단 한 분이셨고 참고로 지금까지 교황 이름으로 가장 많이 골라진 것은 요한으로 아, 지금까지 21분이었다고 합니다.
1: 요한을 사용하신 교황님들.
0: 네.
1: 예. 아, 정말 이게 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교황님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다가 시모님 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는데요.
0: 네.
1: 종신직인지 아니면 뭐 은퇴도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교황님은 네.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종신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없지요. 네. 그나마 그래도 최근 우리가 2013년도에 전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오랜 이 관행을 깨고 은퇴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 아,
0: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황이 은퇴한 것은 딱 두 번 있었는데 아, 그중 한 번이 베네딕토 교황님이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직무를 보통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 작년에 있었던 콩글라베 때에 좀 일종의 화제가 된 뉴스 장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추기경님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이 되시고 났을 때 이제 카메라 언론 카메라의 뉴스에 이제 새로 선출되신 교황님은 좀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시고 옆에 나이 드신 추기경님들은 막 기뻐서 환호하시는 예. 얼굴을 활짝 예. 웃고 계시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네. 했습니다.
1: 젊으셨으니 이제 오래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다른 추기경님들은 당신들께서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들이 메지 않으셔서 네. 이제 안도의 웃음을 짓고 이제 오랫동안 교황직을 수행해야 네. 할 교황님 스스로는 이제 어두운 표정을 지은 네.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장난기가 들어간 해석입니다만 이 의미는 그만큼 교황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가 하는 네. 그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말이에요. 중요한 역할 뭐 네. 많을 텐데 대표적인 것 짧게 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0: 네. 예.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교황님께서는 모든 전 세계의 신앙인의 영적 지도자이자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교황주일에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교황님을 위해 그분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교황 주일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많이 배우고 또 몰랐던 걸 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뭐 전 세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섬기는 목자이신 우리 교황님. 아유, 정말 중요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하죠.
0: 네.
1: 예. 짧게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0: 네.
1: 예.
0: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의 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교황 주일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정말 오늘 또 재밌게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다음 주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중요한 축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1: 네.
0: 그 축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인데요.
1: 네네.
0: 이번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수호성인 중 한 분이시기도 한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관해 다음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WYD에도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예, 또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주제를 삼았죠. 예, 애청해 주신 오석일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까 댓글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전선으로
1: 네,
0: 인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만난 기도밥상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교황님을 바라보는 건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겠죠. 신앙생활의 순례길에서 때로는 길을 잃거나 주저앉더라도 교황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으면서 믿음의 동반자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늘 건강하시고 맑은 지혜를 주시도록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하늘 울림의 반석 남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4: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미움이나 분노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이 명제가 더욱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맞서는 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을 알아뵙고 존중하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물음 속에는 강한 냉소와 거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특히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자신들처럼 하느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0: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무관심한 채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이들 역시 관심 밖에 내몰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지루한 훈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분의 사랑도 평화도 정의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줄곧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유혹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이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가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줄어드니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시간도 줄어들고, 결국은 내 안에 간직한 사랑의 크기도 한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복음 속 마귀들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제할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그 일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퍼뜨려서 귀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무관심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느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랑할 기회는 줄어들고 내가 맺는 관계에는 수많은 단절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몸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오늘은 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얼음을 꽉꽉 채워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더니요, 오늘은 또 따뜻한 커피가 당기는 걸 보고 아, 오늘 날씨가 좀 선선했구나 싶더라고요. 몸이 바로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인간 지표인 걸까요? 커피 마시고 싶은 온도에 따라 바깥의 온도도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각종 인간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주식의 고점, 주가 인간 지표도 있고요. 내가 먹으면 인기 최절정의 음식 메뉴라는 유행 인간 지표도 있죠. 인간 지표가 된다는 건 그만큼 민감하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움의 인간 지표가 돼서 7월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들을 민감하게 느껴보기로 해요. 7월도 힘차게 스타트합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수요일 7월 1일 첫 곡입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왔는데요. 나이스한 7월 첫날 보내셨나요? 약간 쌀쌀하면 왠지 따뜻한 음료가 당기고요. 또 약간 더워지면은 진짜 시원한 음료가 당기고 뭐 이렇게 내 몸만큼이나 민감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면요.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평화방송에서 편안함 느낀다면 여기가 그냥 딱 여러분에게 맞는 공간인 거겠죠? 딱 맞는 우리 7월도 함께 잘 지내봐요. 약속해보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용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권을 읽고 그 시절에 대해서 용신부님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1994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오후의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민님이 반갑습니다. 용신부가 돌아왔다! 기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기대해 주시고요.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세호님도 설디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7월의 첫날 수요일이에요. 창원에서 출첵해요. 창원에는 지금 비가 그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대구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부터는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비가 그쳤더라고요.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죠. 장마철에 또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하수구 이런 것들도 넘치지 않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0: 성격탄만하는 당신을 위한 영성 에스프레소. 문장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줄 특별한 크루를 모집합니다. 대구 CPBC MG 신앙 상담 쇼츠 MBTI 카노를 함께 만들어갈 커피콩 크루 일기 PD 모집 소식인데요. 청년들의 진솔한 고민을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하고 제작해줄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면 따뜻한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식 SNS 채널에 영상이 한편 업로드 될 때마다 커피 전문점 5만원 상품권을 전해드리고요. 영상 내 제작자 크레딧도 정성스럽게 기재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요, 거창한 서류 대신 여러분의 평소 감각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개인 SNS 주소만 온라인 링크에 쓱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구 CPBC 별스타그램 내 게시물 고정글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한번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 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요. 조선시대 인물화를 대표하는 작품 땡땡도가 상설 전시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조선시대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으로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작품은 상의에 비해서 하의를 부풀린 조선 후기 여성의 세련된 옷차림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전시실 공개는 7월 7일이라고 하니까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것도 땡땡도 보러 대구 간송미술관 나들이 계획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윤복의 땡땡도,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이... 이것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저 이것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이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남들이 인정해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약간 화를 내면서. 자,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설디가 스스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미인, 2번 장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 이거는 여러분 정답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완전 삐질 거예요. 아시겠죠? 설디가 스스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미인, 2번 장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의 정답이랑 똑같은 제목이 있어서 골라왔어요. 신중현과 엽전들의 이것 듣고 올게요.

신중현과 엽전들의 오늘의 정답인 이것과 제목이 똑같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신윤복의 이 땡땡도에 들어갈, 땡땡에 들어갈 단어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조선시대 어떤 여인이 곱다고 했을까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단아하고 차분한 느낌이고 또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다소곳한 자세와 가채를 얹은 머리, 단정하게 옥빛 치마를 갖춰 입었습니다. 현재 이 땡땡상이랑 현재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나 신체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피부가 건강하게 빛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미인, 2번 장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미인일까요? 2번 성인일까요?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나갈 건데요. 세호님이 신청해 주신 도원경의 이 비가 그치면 듣고 올게요. 도원경님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잖아요.

0: 도원경, 이 비가 그치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바로 미인도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요, 오는 7월 7일부터 조선시대 인물화를 대표하는 작품 미인도가 전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미인도실이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미인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간송미술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오늘 문자가 제가 이제 저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0545님이 정답은 미인입니다. 설리도 혹시 미인 아닐까요? 경기도 부천에서 문자 참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0545님.
1: 아닐까요? 아닐까요?
0: 아, 지금 마이크를 제가 안 켜드린 어떤 분이 계속 참여를 하시려고 해가지고 0545님 저희가 이제 얼굴을 모르는 사이인 게 좋을 것 같아요 0545님. 하지만 따뜻한 문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364님께서 정답 1번 미인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3368님께서 미인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7140님 정답 미인도 미인 글자만 봐도 좋아요 라고 7140님이 미인 글자만 봐도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 이렇게 보내신 거 맞죠? 근데 3368님이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140님은 그만큼 하느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4023님도 정답 1번 미인도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미인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뭐랄까 평소보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는 이 참여도가 왜 이렇게 좀 낮은 것 같지? 기분 탓일까요? 제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했더니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자격지심일까요? 지금 제 뭘까요? 오늘의 정답은 미인이었습니다. 세호님도 정답 미인도라고 해주셨고 영민님이 용신부님이 아니래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 참여해주시는 분들, 너튜브에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용신부님은 저를 직접 보시거든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 걸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어쨌든 저는 아니지만 미인이 정답이었고요. 네. 누구 당첨자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아드려야 되나.
1: 아닐까요?
0: 어디서 자꾸 메아리가 들려가지고 빨리 지금 메아리 소리를 따라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문자 받으시면 사용 기한 내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주시고요. 또 요긴하게 커피 드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2: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부부키야. 영신분 알바다. 자, 그때 그 시절 가톨릭 신문 읽기를 통해서 시간 여행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박준영 신부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신부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아닙니까?
2: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아, 국신부는 알고 있다, 삼신부는 알고 있다도 진행을 했고요.
2: 네.
0: 다시 용신부는 알고 있다로 돌아왔는데요. 어떠세요? 그 두 회를 보셨나요, 신부님?
2: 아,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0: 네.
2: 뭐 어렵게 지난주 거 잠깐 이렇게 좀 봤습니다.
0: 어떠셨어요?
2: 역시 형님 잘하시는 여유와
0: 어?
2: 이 뭔가
0: 유머와.
2: 방송을 아는. 어? 방송 용어를 어떻게 좀 쓰려고 하는 그 이게 서대구 말이라고 하죠.
0: 서대구 말?
2: 대구 사람이 쓰는 서울 말.
0: 아,
2: 서대구 말. 안녕하셨어요. 아, 네.
0: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2: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용신분은 알고 있죠. 이렇게요.
2: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아, 네,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0: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용신분님.
2: 그래, 그 이 휴가를 가봐야. 저는 휴가는 아니었지만
0: 그렇죠. 일하러
2: 자리를 비워봐야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0: 알고 있다. 소중함을 알게 됐다.
2: 알게 되셨습니까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 가셨잖아요.
2: 네네.
0: 폭염 소식이 계속 들리던데. 좋으셨죠?
2: 이상기후 하죠. 이상기후.
0: 네.
2: 기후가 이상해요.
0: 원래 이때가 유럽이 그렇게 더운 날씨가
2: 6월은,
0: 아니래요.
2: 6월은 여행하기가 제일 좋은 날씨인데.
0: 네.
2: 그걸 막 이제 추억하면서 와,
0: 추억.
2: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0: 이맘때 팔이 막
2: 그렇지
0: 이렇게.
2: 했는데 오, 너무 힘들었어요.
0: 에어컨 네. 그리우셨죠?
2: 뭐 그립다기보다
0: 네.
2: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0: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진짜.
2: 안 팔아요.
0: 안 팔아요?
2: 그래 프랑스는 그래도 제가 이게 좀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일부러 얼음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0: 요렇게
2: 내가 태워 먹고 하는데 이태리는 가가지고
0: 못 드셨구나.
2: 공항에서 한번 마셨네.
0: 공항에는 팔아요?
2: 공항에 팔아요.
0: 아메리칸
2: 스타. 아메리칸 스타.
0: 유럽이 에어컨 보급률이 되게 낮대요. 찾아보니까 20%예요.
2: 그게 저도 현지에서 뉴스로 보다가 알았는데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 60몇 프로쯤 돼요.
0: 오, 근데 꽤 높은데요?
2: 네. 근데 프랑스가 유독 23%. 그런데 그 23%가
0: 네.
2: 이제 호텔.
0: 호텔.
2: 공공기관, 병원.
0: 네.
2: 이제 꼭 필요한 곳을 이제 설치해 있는 비율일 거예요.
0: 식당은요?
2: 식당이 잘 없어요.
0: 식당이 없어요.
2: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땀을.
2: 사실은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요.
0: 아, 그렇죠. 원래 이렇게까지 더운 날이 없고 길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온이 올라가도 이게 습도가 낮기 때문에
0: 네.
2: 그냥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지중해성 기후. 아, 나 왜 열내고 있지? 그랬는데 이게 아침부터 너무 뜨거운 해가 열돔 현상이라 하잖아요.
0: 네.
2: 이게 건물 벽이 막 보통 한 80cm 이렇거든요.
0: 네.
2: 이게 달궈져가지고 이게 안 식는 거예요.
0: 너무 덥고 뜨겁잖아요.
2: 열대야처럼.
0: 습하고.
2: 안 습하다니까.
0: 습하진 않아요?
2: 네네. 습도는 없어요.
0: 그냥 뜨겁고 따갑고.
2: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건식 사우나에 있다가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0: 그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보고 싶으셨던 우리 분들이 많아서 반겨주고 주봉님께서도 반가워요. 윤세호님께서도 용신부님 복귀 축하합니다. 프라님께서도
2: 네. 축하할 일인가요?
0: 그럼요.
2: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이때까지 자다가 왔어요.
0: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2: 알겠습니다. 네.
0: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2: 아 기쁘다. 용신부는 돌아왔다.
0: 우린 너무 기쁜데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우리도 이 폭염 이야기를 하니까 폭염하면 떠오르는 해가 있잖아요. 기록적인
2: 그래요?
0: 폭염이었다. 항상 이 해랑 비교가 돼요.
2: 아 그래요? 내년 여름이 계속 기록적인 해가 아닌가요?
0: 기록적인 해인데 네. 이 연도랑 항상 비교가 돼. 이때에 비해서 더 더웠다. 이때에 비해서 뭐 조금
2: 되는...
0: 덜 더웠다. 이런.
2: 아 우리나라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군요.
0: 바로 1994년입니다. 그 해에 에어컨이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2: 아니죠.
0: 네. 막 그때는 선풍기 앞에 있고 아니면 너무 덥다 그러면 얼음물 얼려가지고
2: 아 그래요?
0: 이렇게 앉고 선풍기 바람 쐬면 그게 거의 에어컨이었거든요.
2: 그냥 대부분 선풍기였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부채.
0: 부채.
2: 네.
0: 아니면 마당에 나가고 대자리에 마다... 눕고 막.
2: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 94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
0: 아니 저 94년 80
2: 84년이 그 정도고. 94년은
0: 아니 대자리 없으셨어요 집에 대자리?
2: 아 저희 집에 있었죠.
0: 있었잖아요.
2: 어, 대청마루에 누워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 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0: 그때는 막 너무 덥다 이러면 등목 얼음물로 등목해 주시고 아, 네. 막 이랬던 아, 네. 시절이었어요. 이 해로 오늘 떠나보려고 합니다.
2: 1994년.
0: 네, 폭염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때가 되게 뜨거웠던 게 김건모, 룰라, 투투 이 가수들을 중심으로 레게풍 음악이 유행을 탔던 어? 시기래요.
2: 레게란 핑계대지 마 입장밖에
0: 생각을 해봐. 김건모 씨인 거죠?
2: 김... 네.
0: 좋습니다. 이때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가면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수록곡이 막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2: 아, 3집. 네.
0: 1994년에 가톨릭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2: 오, 우리 자세한, 이거 보잖아요.
0: 이거 지금 할 거잖아요. 그죠? 자세한 내용 신문 저희가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신문 속으로 떠나봅니다.
2: 고고싱!
0: 1994년 11월 13일 서태지 테이프 소동. 서태지 테이프 교실 이데아 발해를 꿈꾸며를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 또는 피가 고파 아기를 주어 등이 들린다는 내용이 퍼지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악마 숭배주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테이프 판매 수익을 올리려는 고단이 상술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떠나 일단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냥 둘 수가 없는 문제다.
2: 1994년 10월 2일 지존파 일당의 묵주 전달 고병천 경위. 일명 지존파로 살인공장까지 차려놓고 희대의 살인극을 벌여온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1등 공신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경찰서 고병천 경위가 지존파 일당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사랑을 베풀며 묵주 반지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비록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0: 1994년 10월 30일 권하고 싶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재미있다. 이 영화는 상큼한 화면 처리와 우스꽝스러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잘못된 삶을 조용하지만 감동적으로 꾸짖고 있다.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 어느 곳에는 분명 포레스트 검프와 같은 순수함이 있을 것이란 강한 믿음을 안겨주는 이 영화를 권한다. 1994년에 이야기들을 좀 봤어요. 네. 일단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셨나요?
2: 봤는 것 같아. 봤어요. 봤는데 너무 옛날에 봤어요.
0: 예전이라서. 네. 94년이라서.
2: 94년에 본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본 것 같아요.
0: 요 영화를 사실 저도 94년에는 너무 어린이였어서 볼 수가 없었고 네.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셨어요.
2: 아 그래요?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줘요?
0: 그 왜 방학식 날이거나 방학 즈음 되면 교과서가 끝나고 나면은 빈 공간에 애들이 가만히 놔두면 노니까 좋은 영화들 선별해서 보여주곤 하셨는데.
2: 우리 동시대 살았는 거 맞죠?
0: 어, 네. 제가 혹시 연장자일까 싶은데요.
2: 네네. 맞습니다.
0: 네, 이 영화가 진짜 많은 이슈가 됐고, 저는 이 가톨릭 신문의 이 글귀도 재밌어요. 이 영화는 상큼한 화면 처리와.
2: 아, 저 이전 기사부터 계속, 야, 이때 당시에 네. 이런 이제 가톨릭 신문에서 썼던 문구, 표현들이 아,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0: 그쵸.
2: 상큼한 화면 처리.
0: 어떤 거였을까? 그러니까 영상미가 아름다운 파랗고 푸르고 초록초록한 네, 그 느낌을
2: 초록초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0: 맞아, 저도 그게 검프에서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2: 그런 영화들이 잘 없었나?
0: 그 당시에 94년에
2: 94년을 추억하면요.
0: 네.
2: 이때는 이제 핸드폰 영화로 뭐 OTT 이런 게 없던 시절.
0: 없죠. 무조건 극장에 가야
2: 영화는
0: 됩니다.
2: 극장에 가야 됩니다.
0: 줄을 서거나.
2: 그러니까 DVD방도 없었어요.
0: 이때 없었군요.
2: 서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는
0: 그렇죠,
2: 없었어요.
0: 그렇죠. 비디오는 있었잖아요.
2: 비디오,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것을 비디오 방에서 빌려서 보려고 하면 몇 달은 지나야 돼.
0: 맞아요.
2: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잖아요.
0: 막, 실시간이 없죠 그때.
2: 극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이제 그 시절. 그때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이제 내용이.
2: 이 대부분 이제 흥행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레메 이런 거 보고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84 태권브 이런 거 보러 이제 극장을 이제 가던 그때 네. 가면 꽉 차잖아요.
0: 근데 그 모든 그게 다 만화 영화죠.
2: 그때 이제 만화에서 이제 그때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0: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2: 중학생 가면서 이제 홍콩 영화 액션 르와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요즘 말하면 이걸 뭐라 하죠? 로맨스는 아니고 휴머니즘. 이런 영화가 대중을 이렇게 뭔가 관심을 끄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게 이 영화가 좀 처음이에요.
2: 특별한 있기는 있었겠지만 이제 영화의 어떤 그런 이제 대중성들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톨릭 신문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 검프의 이 일화에 대한 이야기 네.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네. 이것들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 94년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는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를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 주인공 검프가 다른 이들보다 몸이 약하고 지능이 낮잖아요.
2: 네네.
0: 근데 열심히 달리고 또 뛰어난 달리기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해서 영웅이 되잖아요.
2: 존 F. 케네디하고 같이
0: 네.
2: 합성 이제 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합성이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진짜 없었거든요.
0: 지금이야 뭐 AI한테 부탁하면 깜짝같이
2: 말 한마디에 다 되지만 네. 엄청난 이제 이 돈을 들여서 이제 그때 이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을 이제 현실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0: 맞아요.
2: 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또 감동적이잖아요.
2: 네네.
0: 뭔가 이 성실하고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한다는 근데 그 성공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0: 그 당시에 약간 이렇게 휴머니즘이 좀 부족했던 시대였을까요? 94년. 지금 다른 기사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2: 항상 그런 것 같지만 또 너무 이게 몇 년 전이고 이거 6년. 32년?
0: 32년? 2년.
2: 맞죠?
0: 아니, 눈을 약간 오른쪽 위로 뜨게 되는데 계산을 해야 돼. 맞을걸요? 어쨌든
2: 22년은
0: 얼추
2: 아니잖아.
0: 20...
2: 네. 지금 내가 신문된 지가 20년이니까.
0: 그러니까.
2: 제가 중3 때거든요.
0: 그러니까 한 30년 이렇게.
2: 30년 전이라고! 그때도 세상이 만만치 않았군요.
0: 그렇습니다.
2: 시대는 항상 영웅을 필요로 하고
0: 네.
2: 또 뭔가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어떤 훈훈한 선행 이야기들 있잖아요.
0: 네.
2: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분명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세상이 똑똑한 사람을 기억할 때가 많겠지만 결국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은 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태지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비가 모자라 이렇게 뒤로 백하면 그 기억나세요?
2: 네.
0: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이것처럼 이 효과음처럼 이렇게 돌리면
2: 해봤어요?
0: 저는 못 해봤어요. 저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2: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네. 또 요즘 MZ 분들은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2: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음원이 발매가 되면
0: 네.
2: 저희들이 그걸 이제 돈 주고 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제 쉽게 뭐 그냥 무료로도 들을 수 있고 하잖아요.
0: 너튜브 유튜브에도 풀리고. 네.
2: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성로에 나가면
0: 테이프
2: 길보드 차트.
0: 어 맞아. 어,
2: 길보드 길보드라고 부르마에 복제 불법 복제.
0: 리어카.
2: 어, 복제 복 그게 쭉 있어요. 어.
0: 맞아요. 그때는 거기서 그걸...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았을 걸요. 그때도 뭐,
2: 저쪽은 됐겠죠. 아, 어, 하지만 이제 뚜렷하게 뭐 이게 뭐
0: 가이드라인이
2: 노점,
0: 없었어요.
2: 맞아요. 노점에서 뭐 네. 한다는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싸게 또 살 수. 그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이거 꼽는다고.
0: 어? 그리고 한때는 거기에서 어떤 노래가 많이 틀어지느냐가 인기의 척도였어요.
2: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테이프를 사요. 1,000원, 2,000원 한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면 믹스곡도 있고 아니면 원래 앨범하고 똑같이 이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복사 아, 어,
0: 똑같이,
2: 칼라, 어, 칼라로 해가지고 그건 조금 더 비싸고
0: 뭐 한 3,000원
2: 그걸 이제 사면 이거를 테이프를 풀어요. 풀어서 이 테이프를 거꾸로 이제 거꾸로 넣어야 돼요.
0: 어.
2: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볼펜에 꼽아가지고 또
0: 돌리는 거예요?
2: 돌려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틀면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2: 그런 거죠. 어. 심조불산, 심조불산.
0: 그게 뭐예요?
2: 심조불산, 산불 조심.
0: 와, 처음 들어봐.
2: 산불 조심. 이거를 이제 테이프로 빵빵 하면 심조불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0: 이렇게
2: 심조불산. 그리고 음악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멜로디에 꼭 반대로 이렇게 지금 도미 솔 솔미도 이렇게 가는 건데
0: 오.
2: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이제 말 그대로 빨리 감기하고 조금 달라요.
0: 되감기니까 이걸 백마스킹이라고 한대요.
2: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심조불산으로 가는 거예요.
0: 어, 그렇죠,
2: 거꾸로 그렇죠. 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에 이제 이야
0: 뭐죠? 아,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2: 교실이 대한가 뭐 하여튼
0: 어,
2: 거기에
0: 맞아요, 네. 어,
2: 그 음 자체가 막하고 막 이래서 이제 상상력이 동원된 거죠. 어.
0: 그리고 우리가 약간 가사가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국 팝송도 그냥 듣는 대로 한글처럼 적을 수가 아, 있는 것처럼.
2: 맞습니다.
0: 그렇게 되잖아요.
2: 이제 저는 그때 넥스트 좋아해가지고.
0: 넥스트.
2: 어, 넥스트 또 들으면 뭐 나온다 해서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0: 아,
2: 어, 나라라 병아리를 들으면. 어, 내가 죽인 병아리 한다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어딨냐고 막 찾고.
0: 아 이게 이 당시에 꼭 서태지뿐만 아니라 이런 게 많았나 봐요.
2: 네 궁금해서 뭐 어쨌든 할일 없어서 하는 거죠. 뭐. 네.
0: 이게 근데 미국에도 이런 게 있었대요. 비틀즈 노래.
2: 아.
0: 레드 제플린. 네, 그 노래에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영어로도 거꾸로 했을 때 영어로 막 이렇게 왜 심불조삼 뭐라고요? 그것처럼
2: 심조불산처럼
0: 그렇게 들리는 게 있어서 이게 백마스킹 논란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또 잘 모르겠고
0: 네.
2: 이제 그냥 그 이제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이제 그냥 유행하던 이제 테이프 이제 거꾸로 돌리기도 한때 유행했. 않나 근데
0: 네.
2: 이 어떻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유행이
0: 그러니까 이게
2: 됐을까?
0: 가톨릭 신문 기사에 날 정도면 엄청나게 네.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던 시절도 아니니까
2: 활발이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0: 없었나요?
2: 없었죠.
0: 그러니까 구전으로 계속 이게 야 너 그거 들어봤어?
2: 그건가?
0: 이렇게 해서 막
2: 모뎀 접속이 그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0: 있었을 아. 거예요. 저희 한번 했잖아요. 그 아닌데? 없었나?
2: 99년인 그 98년 그러니까요. 98년에 제가 이제 에듀넷 접속해가지고 네, 공박했는데 네.
0: 이때는 그러니까 진짜 구전이었을 것 같거든요.
2: 아 그런가?
0: 얼마나 뉴스, 파급력이 셌으면
2: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서울에 뭐 압구정동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나?
0: 그러니까 여튼.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이슈였다.
2: 그래서 아, 저는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와, 네. 이런 이제 배달을 잘하는 민족.
0: 아 배달의 민족이라서 이슈도 배달하고
2: 아,
0: 나만 알 수 없고
2: 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배달을 잘하신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 네.
0: 그렇게 발 없는 말들이 천리를 가고 막 소문이 무성하고 해도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2: 아 이거는 그냥 사실 좀 네.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랬다.
0: 사회적 분위기가
2: 이게 절대 뭐 이제 그 이게 악마가 편집했다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0: 없으니까.
2: 네네.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
0: 해프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네. 우리가 사리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 아. 들고요. 그리고 또 지존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0: 지존파를 검거한 경찰이 묵주반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2: 그 제가 이제 어제 네. 나무위키 들어가가지고
0: 네.
2: 전체를 한번 사건을 한번 쭉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0: 네.
2: 왜냐면 저도 이때 중3이어서.
0: 저도 어려워. 근데 지존파 이야기는 진짜 많이 미디어에도 나오고 이랬어서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2: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놀랐던 거는요.
0: 네.
2: 이 일당들이 20대예요. 23살, 제일 많은 사람이 26살.
0: 네.
2: 20살.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엄청 아저씨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0: 저도 어렸을 때는.
2: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맨 처음에 이 기사에 대한 이 원고를 보고는 엄청 아저씨들로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었는데 사건을 다시 찾아보니까 엄청 젊은 친구들이 했던
0: 청년이잖아요, 청년.
2: 맞아요.
0: 네.
2: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돈 없다고 무시하는 놈들.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억울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 억울함. 이제 그 20살의 그 시기 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구나.
0: 네.
2: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이 사람의 죄가 뭐 용서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0: 네.
2: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찰 아저씨가 묵주 반지를 이제 줬다 하잖아요.
0: 네.
2: 그거를 이제 가톨릭 신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건가?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법적 처벌은 사회 법적 제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사형받아 마땅하다, 사형이라고 이렇게 내리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느님이 하실 일을 뭐 죽여라, 뭐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0: 이제, 가능성을.
2: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교도소 안 가봤죠.
0: 네, 가볼 일이 저는 없었어요.
2: 봉사.
0: 봉사로도 못 가봤어요.
2: 이 교도소에 가면 초범이 잘 없대요. 재범, 전과, 뭐 사범, 오범이 많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화되어야 하는 그 시기 동안 네. 내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0: 네.
2: 다음 계획을 이제
0: 세우는 거죠.
2: 그리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회가 받아주지 않더라.
0: 주홍 글씨가 바뀌어서
2: 뭐 어렵더라.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 이런 부분들도 또 모이게 되고
0: 네.
2: 그러면 또 이제 뭐 그런 걸 모의하게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인 법적 처벌 안에서 그 시기 동안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감금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
0: 네.
2: 그 안에서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묵주반지는 그 역할이 아닐까. 물론 이 사람이 사형을 이제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0: 네.
2: 내가 얼마나 부족했나,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를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0: 네.
2: 이 사람 무슨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좀 오늘도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뉴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누구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봤는데
0: 네.
2: 왜 그럴까?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 사회가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뭐 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질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도록
0: 네.
2: 우리가 좀 더 만드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너무 많아요.
0: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제가 약간 감동받았어요.
2: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정말 요즘 사는 이 삶들이 다들 좀 화가 많은 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2: 네.
0: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게 분명한데 네. 왜 너의 잘못만 항상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너 왜 너만 잘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2: 저 요번에 네. 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유럽 순례 이렇게 가면서 아시시에 갔습니다.
0: 네.
2: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 성당에 가서 무덤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노래가 막 제 마음속에 확 울리면서

0: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화가 많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1: 네.
0: 스스로가. 그냥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한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여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
1: 자기 성찰.
0: 저녁 기도 때 항상 있는 거. 매일 저녁 기도만 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1: 아 그렇구나.
0: 용신분이
1: 그게 부족해서 그랬구나. 와 오늘 제가 많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많은 어떤 저 뭐 정리 멘트와 선생님께 여쭤봐야 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싹 없어도 될 것 같고.
0: 그렇습니까? 아. 저녁 기도 합시다.
1: 아, 저녁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바치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네. 스스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가져보기를 조금 생각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0: 누가 여기? 네네. 볼륨을 줄여라고.
1: 아까 오프닝
0: 너무 큰가요?
1: 아니 아니 네. 아까 오프닝에 시무님이 파이팅 넘치는 오프닝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때 네.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0: 아멘.
1: 아멘. 자, 아 정말 시무님 오랜만에 뵀어요. 2주 만에 뵀는데.
0: 원래 있었던 것처럼. 어디 가지 않았던 것처럼.
1: 그러니까요. 딱 네. 이 자리는 신부님의 자리예요.
0: 아 그럼요. 코너 제목도 용신분을 알고 있다.
1: 그러니까요. 알고 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자리 비우시나요?
0: 아니요.
1: 아닌가요?
0: 네.
1: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하나요?
0: 네. 아 당분간.
1: 오 너무 초조하다. 당분간만 함께하는 거예요, 신부님.
0: 아 또 스케줄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닙니다.
1: 다음 주는 일단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다음 주는 또 뵐 수 있는 걸로 네. 저희가 약속을 해보고요, 신부님. 다음 주는 또 몇 년도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다음
0: 자,
1: 주에도
0: 네.
1: 네, 또 뵙는 걸로.
0: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네. 영신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소금이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을까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잠들기 전에 굵은 소금을 밟고 서 있는 이른바 소금워싱이 수면의 질 높여준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쟁반 위에 소금을 벗고 그 위에 맨발로 서서 발을 비빈대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호르몬 수치는 높여서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준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소금을 밟고 서 있다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고? 글쎄요 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질 좋은 수면에 효과가 있다,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따뜻한 소금물 족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금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성경 말씀이요. 오늘의 비타민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오 복음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의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기를. 잠들기 전에 빛과 소금이 되어줄 말씀 한 구절과 함께 한다면 맨발 벗고 소금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푹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용신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저녁 기도도 빼먹지 말고 하고요. 끝곡으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고교 야구 전국대회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응원전을 펼쳤다가 논란을 빚은 배재고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배재고는 7월 대통령배, 8월 봉황대기 등 주요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광주 제1고와의 1회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구호를 반복했고 한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징계가 가혹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에선 인종차별 등 혐오에 대해선 강력히 징계합니다. 2021년 영국 포츠머스 유소년 선수들이 메신저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흑인 선수를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유출됐습니다. 구단은 유소년 선수 3명을 즉시 방출했습니다.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교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백인 중심의 우승팀이 라틴계가 많은 상대팀을 향해 멕시코빵 토르티아를 던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교 스포츠연맹은 인종차별로 판단해 해당 팀의 우승을 박탈했습니다. 관중에게도 엄격합니다. 지난해 월드컵 축구 예선에선 엘살바도르 팬이 수리남 선수를 향해 원숭이 소리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제재금 6만 달러와 함께 홈경기 관중 입장석 15%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멕시코 남성이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모습이 한국 유튜버 영상에 포착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남성은 멕시코의 토목 엔지니어 협회장이었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훈육은 훈육대로, 징계는 징계대로 필요합니다.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선수와 코치가 없길 바랍니다. 역지사지를 바라며 7월 1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은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돌파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방송 중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퇴근길 시사 텐션을 한껏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문을 엽니다. 오늘 링 위에 오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 식구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특별히 초대한 또 한 분의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코너 이름이 악마의 대변인이에요.
2: 아, 그래요?
0: 예, 데블스 어드베킷.
2: 예. 왜 악마죠?
0: 아, 그러니까 데블스 어드버킷은 이제 레드 팀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게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이제 영어 관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제가 천사니까 이제 두 분 악마를 모시고
3: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악마 같은 역할 잘하시지 않으십니까, 김현정 대변인?
3: 천사 잘 같으신데요.
0: 아, 그러세요?
2: 네. 그리고 한지아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예. 착해 보이는 정신이신데.
0: 근데 가끔 굉장히 독해지시더라고요. 장도영 대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악마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3: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아, 평정심은요. 징계 받으실까 봐 그러신 건가요, 혹시? 아하,
3: 징계는 또 받아야죠. 받을 건 받아야죠.
2: 훈장 받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또 훌륭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케미스트리가 기대가 되는데 현안대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찬, 상춘제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0: 는 통합의 비빔밥이었고요.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게 연기야, 진짜 마음이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해하셨고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멸칭과 가짜뉴스로 내부 생채기를 내지 말자,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라고 봅니다. 일단 김현정 의원님께
1: 네.
0: 여쭤볼게요. 오늘 이두 분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사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컸죠.
0: 예.
1: 지금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우리 당내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지금 막 멸칭까지 써가면서. 근데 사실 이 전대에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0: 네.
1: 멸칭 안에도 들어가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멸칭에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0: 예.
1: 근데 강제로 소환당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두 분께서 오늘 딱 만나셔가지고 그런 갈등에 그 꼭지점을 그러니까 마침표를 딱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 친명 뭐저 친문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0: 예.
1: 명확하게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메시지가 좀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비방전이 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1: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 약 후보들 간에 약간 전략들이 좀 약간씩 틀리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친문하고 친명,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은 딱 하나의 원팀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 작동해 왔었는데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명확히 아니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0: 예.
1: 앞으로는 그런 전략을 쓰는 쪽은 오히려 당원들한테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 예.
1: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언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정책과 비전, 이런 쪽으로 승부를 걸어라.
0: 예.
1: 그리고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0: 그렇군요. 그런 전략을 쓴 사람은 누구로 보세요?
1: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후보들이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하진 않았는데,
0: 예.
1: 이제 뭐, 그
0: 외부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1: 지지하는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0: 예.
1: 강성 당원들이 그렇게 좀 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죠.
0: 그렇군요.
1: 네.
0: 굳이 이제 이름을 말씀 안 하시고 피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 사실 천사가 아니십니다.
0: 아, 예. 제가 악마같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보면서 식구와는 비빔밥을 안 먹습니다. 비빔밥은 야당과 먹거든요. 근데
0: 그러니까요.
2: 오늘
0: 예.
2: 비빔밥을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다. 포옹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정말로 그 갈등의 그 깊이가 깊구나라는 거를 실감했던 것 같고요.
0: 예.
2: 특히나 우리가 6.3 지방선거, 특히 평택의 예,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비빔밥 한 그릇으로 이게 매듭지어질까라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예.
0: 그렇군요.
2: 비빔밥은 야당과 좀 드시죠.
0: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게그 메뉴를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2: 예.
0: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민어가 해산물을
2: 좋아하시는 민어,
0: 좋아하니까
2: 예.
0: 민어탕도 준비하고 뭐 안동 특산물도 했는데 이게 보통 해외 정상들이 오거나 야당 대표 만날 때 보통 이렇게
2: 맞습니다.
0: 많이들
2: 네.
0: 했는데 전직 대통령 같은 당의 전직 대통령 만나는데 이렇게 메뉴를 자세히 공개한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짜 작용한 것 같아요.
2: 제가
0: 예.
2: 봤을 때는 야당을 만나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2: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0: 아, 예. 야당이 야당 역할을 잘 못하니까 혹시
2: 아,
0: 당내
2: 그래서
0: 야당을
2: 반성합니다.
0: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흥분, 뭐 야당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근데 눈에 띄었던 게 이게 통합이 라는 대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당내 갈등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당내 단합 그 위에 민주 진보 진영 그 위에 이제 뭐 이제 그 이번에 비상계엄에 이제 반대한 우리 이제 범 국민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춧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외연 확장 이런 취지의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은 코어 지지층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쪽에서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이제 증축 혹은 재건축 뭐 이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언론들에서도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악마 맞으시네요.
0: 아, 제가 악마인가요?
1: 여기서 또 갈라치기가.
0: 아니, 갈라치기가 아니라 실제 그걸 주목하는 분들이 있어서.
1: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게 또 해석을 또 하는 그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다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당내에 있는 갈등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단결해야지 국민통합도 가능하고 외연합견도 가능하다. 같은 맥락이죠. 그게 뭐 떼어서 이건 뭐 그 저기 당내 단합부터 해라 이렇게 예. 하고 또 아니면 한 분은 뭐 저기
0: 구조적 다수,
1: 구조적 다수 저기 외연 확장 이거 예. 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죠. 오늘 그 백불에서 정무수석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0: 그렇군요.
1: 떼어서 해석까지 예.
0: 제가 사악하게 해석을 한 거죠.
2: 아니 맞게 해석하시는 거 같습니다.
0: 한재 의원님도 뭐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저는 뭐 민주당의 주류가 사실은 유시민 작가와의 친구들이고
0: 예.
2: 그 외에 이제 외연 확장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번 정권 이재명 정부의 그 외연 확장 구조적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0: 예.
2: 왜냐하면 내란 청산이라는 모토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해운 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예. 인용한 뭐 적십자사 선출
0: 대표,
2: 대표 회장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구조적 외연 확장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현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0: 예.
2: 그것 좀 여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그 많은 그 눈초리와 지금까지의 많은 비판을 받아오면서 왔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게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외연 확장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래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조적 외연 확장에는 없는 건지 좀 반문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은 이제 실용주의 인사하는 스타일이고 능력을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수층의 인사들도 저 중용하고 그런 기조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이해운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각오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그런 걸 확인하고 이제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적십자 내부에서 결정된 것들을 그냥 추인하는 그런 인사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예. 영입한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0: 알겠습니다. 뭐 한재하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대표 선임한 걸로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시고
2: 맞습니다.
0: 강력하게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추천해서 올린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이 또 국무위원들이 계셔서 대통령의 의중이
2: 맞습니다.
0: 있는 거 아니냐.
2: 4천 명의 직원을 갖고 있죠.
0: 예,
2: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게 추천을 한다고 해서 꼭 인준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구조적 외연 확장의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인준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2: 제가 정말로 악마가 된 것 같은데요.
1: 인요한 씨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모르고 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인지하고 있으니까.
0: 예.
1: 그 뭐 국무위원들이 거기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인식 자체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내용도 정확히 좀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서남권에 800조 원을 포함해서 지금 전국에 충청권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영남 쪽에는 피지컬 AI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이제 균형 발전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여러 논란과 갈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뭐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고 호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호남이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국민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1: 네.
0: 이거는 어떻게 좀 당내에서는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AI가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가용되고 있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나 용인에 추가로 만들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그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선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호남이냐라는 게 남는데 그거 갖고 계속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정치 공세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아예 그냥 밥상을 엎으려고 하는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사실은 국가의 산업 정책이잖아요.
0: 예.
1: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 산업인데 원래 국가 전략 산업은 정부 주도로 많이 이렇게 인프라 같은 걸 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호남을 선택한 것은 호남의 뭐 저기 전력이나 용수나 인프라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인프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고 거기다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결정을 한 것은 삼전 닉스잖아요. 그 삼전 닉스가 최대 2천조에 뭐 수천조에 달하는 그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이나 경제성 없이 그냥 정부가 하자래서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면 될 것이 근데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에다 했으면은 지금까지 비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반문도 좀 하고 싶고 또 호남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에도 데이터 센터도 하고 그다음 영남에도 피지컬 AI 그래서 전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큰 구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이제 기업의 팔 비트이기다. 그렇게 이제 강제로 좀 팔을 비틀어 가지고 기업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팔 비틀기는 아닌데 왜 호남이냐. 예전에는 이를테면은 지역별로 경쟁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그래서 1등, 2등, 3등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점수 뭐 지금 입지 평가표 공개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한재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2: 저는 김현정 의원님의 말씀에 그래도 동의합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제는 전략 산업의 경우에는 그 설계 자체, 그의 방향성을 국가가 개입하는 게 사실은 모든 국제적으로 이제는 그 진행되고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호남이 차별을 받았냐? 저는 196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사실 산업화 시대에 그 불균등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2: 우리가 지금 뭐 상반기 GRDP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5.3% 상승, 충청권 4.3%,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 2.3%, 호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0%입니다.
0: 예.
2: 그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갖고 있거든요.
0: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호황인데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2: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이 호남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은 영남 또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0: 예.
2: 그래서 호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이런 논란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책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실장이 왜 도대체 어떻게 보면 김어준 정치 예능 가서 이 대한민국의 큰 과제를 발표합니까? 그것도 부적절하고 전당대회 앞두고 특정 시청층이 있는 곳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 예.
2: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다? 해서 어떻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용수, 전력, 인력 이런 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걸 갖고 왔으면은 물론 경쟁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고 다른 지역들은 당연히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국민들께 호남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봐서 삼전 닉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정교하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발표 방식. 제가 봤을 때는 정책실장 경질해야 됩니다.
0: 아,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예. 어쨌든 대의에는 동의하지만은 예. 이 추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매우 거칠고 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2: 정치적 뭐 이렇게 의도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

0: 갈등을 지역 갈등을 다시 야기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이를테면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맞는 얘기일지언정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오히려 다른 지역의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2: 근데 이제 말씀 예. 지적하신 부분 이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정치실장이 뭐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 국민 보고회 통해서 정부 대통령과 그 3년 저기 SK 삼성의 회장들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장관들도 하고 그게 사실은 그 모습을 좀 진정성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원래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는 없죠. 이런 그러니까 여기 선안권에다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정부가 전력이나 용수나 이런 것들을 인프라 그리고 교육이나 뭐 교통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줄 테니까 그걸 보고 기업이 이제 판단할 저기 또 투자할지를 판단하라라고 한 것인데 그걸 보고 저 정부 설명을 듣고 삼전닉스가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전력이나 용수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정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뭐 아리백 그 관련되는 것도 이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SMR, SMR 그리고 LNG까지 가용한 모든 전력들 수단들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용수 문제도 뭐 그 기존에 있는 댐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네. 그 하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100만 톤 이상은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설명들과 그 근거 자료들을 보고 삼전뉴스가 저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 삼전뉴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 후보지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구두로 아예 확장지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일종의 이제 MOU를 맺었다. MOU를 맺었다. 뭐 이 정도로 예, 보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본질처럼 됐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호남에게 갑니다. 우리가 정치 쇼에 가서 정책 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책 쇼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은 예.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거 뭐 대략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뭐 천억 2천억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호남이 많은 인프라와 많은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받게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논란이 되게 했다는 그 책임은 정부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2: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순서상 이미 이제 정부하고 삼전닉스가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나가서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결과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그거에 대한 비판은 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안권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반박 논리로의 본질적인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1: 알겠습니다. 예예. 네. 예. 뭐 두 분이 아주 다른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예예. 예.
2: 아니 근데 지금
1: 왜 그러니까, 하필 김용범 예. 실장이 왜 하필 김어준에 먼저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를 더 밀기 위한 거 아니냐.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 뭐 말씀을 드리고요.
0: 안타까워해서 말씀을 드리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재 의원님이 뭐 정치 고관여층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한화갑 예, 전 대표의 조카세요.
2: 아, 그러세요?
1: 예, 모르셨어요?
0: 많이, 아, 예, 몰랐어요. 공격을 받으세요.
1: 네. 아, 예. 네. 그래서 또 동교동계하고 또 인연이 있으신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좋아하지 않죠. 그런 정치적 이력을. 뭐.
0: 여러 가지로 저는 공격을 받습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시겠다.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복합적인 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남에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전 대구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은 호남 소외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게 16년째인데 5년 3번에 지금 1년에서 16년인데 맨날 아직도 호남 소외론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다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근데 네. 분명한 거는 우리 한재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서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많이 그 중화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영남권 중심으로 하고 호남은 농업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호남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거기에 유리한 거로 작용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0: 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수도권과 충청, 영남 중심으로 이렇게 됐던 것들은 과거에 그걸 맞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1: 예.
0: 뭐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장하준 교수인가요? 그분이 그 예시를 들더라고요. 영일만에다가 저기 포항에다가 포항제철 처음 지을 때
1: 예.
0: 그완전 모래사장이었는데 아무 거기는 전부 다 경제성 없다라고 도저히 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갖고 지금 잘 성공하지 않았냐. 그런 비슷한 논리다라고 국가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 네.
2: 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도를 표이긴 하지만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고 발표 방식이 그리고 정부 인사들 김어준 정치쇼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1: 예.
2: 정책시장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 나가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없는 거를 발표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 있는 거를 부적절한 곳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 많은 갈등과 지역 간의
1: 예.
2: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예.
2: 대구 기반의 또 의원이시다 보니까
1: 그렇죠.
2: 또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런 비판들이 자꾸 그야말로 확대되는 것을 기름을 붓는 그런 양식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오늘 내일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또 추후에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얘가 많네요. 자, 요즘 국민의힘이 재미가 없어요. 요즘 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적통 논쟁. 누가 진짜 민주당의 적통인가? 자, 공방이 송영길
2: 저도
1: 의원,
2: 궁금합니다.
1: 정청래 전 대표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3: 정청래는 거기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1: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말한 건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많네요. 여기 지금 참전하신 분들 중에.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첫째 날은 안 오고 둘째 날에 중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는데 너 한미 FTA 반대했잖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누가 적통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진짜 김현정 의원님께
0: 네.
1: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누가 적통이에요?
0: 아니, 저는 근데 적통이 논제, 적통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죠.
1: 아니, 그래서 정청래
0: 예,
1: 의원도
0: 표현은
1: 나는
0: 안 했다.
1: 적통의 지읒자도 꺼낸 적 없는데 막 그러면서 억울해하시고 뭐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AI 시대인데 무슨 왕조 시대 때나 언급될 만한 적통 논쟁입니까?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1: 예.
0: 앞으로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싸움 일종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부 정권들의 그런 가치들을 좀 계승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거든요. 우리
1: 예.
0: 민주당만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뭐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그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들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거기에 친노 뭐친 친노라 그랬나요? 그저 정청래 저전 대표가
1: 친노 친문 예.
0: 자기는 저 노사모다 이렇게
1: 노사모다 예.
0: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시 또 연계된 거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막그 이제 본인이 민주당의 그 적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또 공격하고 이런 것이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 예.
0: 이제 그런 공방들은 이제 오늘부로 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1: 아, 오늘부로 끝나는 건가요,
0: 생각해요. 예.
1: 이제?
0: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셨잖아요.
1: 예.
0: 만나셨고 다 원팀이다라는 걸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다 원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안에서의 무슨 저뭐 적자 뭐 누가 뭐 저거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치들을 같이 계승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정리되지 않나.
1: 그렇군요. 예, 저도 뭐 이제 다른 방송 가서 평론도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유림들도 아니고 족보를 꺼내 가지고 내가 몇 대손이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냐. 좀 비판도 많이 했는데 끝날까요? 우리 김현정 의원님은 끝난다고 보셨어요.
2: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비빔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네. 비빔밥 먹어서 이제 끝났어요.
2: 그런데 네. 우리가 왕족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예. 그 정당성은 어떤 권위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민주당에서는 뿌리 깊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대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대표 이런 분들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치의 수준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야당이지만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제3자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 부인을 하느라고 바쁘고 민주당 쪽은 내가 다 계승했다라고 말하길 바쁘고 참 양당이 참 다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0: 이게 예. 참 저희 당 얘기라서 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하나씩 다 함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얘기를 하면 예. 김민석 총리가 소환되잖아요. 후단협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게 또 그렇게 퍼져나가서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그쪽에서는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 또 송영길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 송영길은 막 대놓고 저격하는 거죠. 정청래는 노무현 배신하지 않았냐. 정동영계로 예. 가고 막 이렇게 또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감정 싸움까지 이제 번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오늘부로 정리됐다.
1: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셨는데 네. 다른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진짜 적통은 김민석이다. DJ가 발탁한 DJ 김대중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적통이지. 뭐 이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아 이 정당은 참 적통이 많구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 근데 저는 예. 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배신자입니다. 배신이요.
0: 예. 갑자기 한동훈 대표 예. 떠오르는데.
2: 아,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가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거를 뭐 저도 이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댓글 쫙 달립니다. 배신자라고. 근데 그런 예. 거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통 예. 이거 논란.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1: 한쪽은 적통, 한쪽은 배신자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오늘부로 전직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당권의 도전을 밝혔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굳이 두 번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4: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1: 이게 어제 오마이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님께 궁금한 게 네. 민주당에서는 원래 예전에는 당대표를 한번 하면은 연임을 하는 문화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사실상 이제 된 게
0: 김대중 대통령이
1: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옛날에 총재 시절의 얘기고 네.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습니다. 야당 시절에 두 번을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친청계 얘기는 아니 이재명 당대표도 두 번 했는데 왜 정청래 대표는 못하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이제 익명으로 나오기도 뭐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일단 뭐 보궐선거였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1년 했으니까 임기 예. 원래 2년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원내대표도 연임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병도인데도 보궐로 예. 들어와서
1: 그렇네요.
0: 다시 그것도 예.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뭐 이렇게 연임에 도전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출마하실 때부터 연임을 염두에 두고 저는 출마했다고 그때도 느꼈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조금 전에 그 김민석 총리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두 번 할 필요 있느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제 포인트를 이재명 정권의 그 성공, 그 뒷받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0: 많지 않았냐 지금까지.
1: 예.
0: 그 때로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본인의 그 개혁 당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개혁 당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그 리더십은 아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아니냐, 그거를 애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네.
2: 한재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해요. 예.
3: 저는 이거는 권력 투쟁이라고 봅니다.
2: 그냥 권력 투쟁.
3: 예, 더도 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돌아본다면은
2: 예.
3: 사실 그 내부에서는 어떤 계엄 또 탄핵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명제가 있었습니다.
2: 예.
3: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발생하는 적통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과연 순수한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냐? 네,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김인석 총리께서 두 번은 안 된다. 그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 대단한 어떤 정치적 원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결국에는 위기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 레임덕이 되는 이재명 정부, 6.3 지방선거에서 하정우 수석도 졌고 정원호 후보도 졌고
2: 예.
3: 그리고 지금 성남시장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투쟁 내 속에서 이제는 적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길지 이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그 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갈지 안 갈지에 변수겠죠.
2: 예, 뭐 한 달 반 동안 이제 뭐 신물나게 싸울 테니까 추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0: 안 싸운다니까 이제는.
2: 안 싸웁니까?
3: 비빔밥 드셨으니까요.
0: 혼합의 경쟁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2: 예, 훈훈한 경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3: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2: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민주당을 오래 왔는데 그렇게 항상 훈훈하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의 정회원에 가입을 했고 이거를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밑에 텔레그램에 장동혁 님이 나가셨습니다. 이게 떠가지고 캡처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 한 분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텔레그램 방이 그래서 이게 좀 뭐 초대를 갑작스럽게 해서 나간 거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년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던 방이었다라는 게 또 밝혀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한재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3: 제가 그 글로벌 외교 포럼에 가입해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2: 새로 만들어졌어요.
3: 예,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나간 분들도 있고 핸드폰 교체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을 새로 만들어서 초대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보통 이제 초대가 돼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예. 한동훈 의원께서 이렇게 뭐를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밑에 장동혁 대표가 나가셔서 아 이거 기사가 되겠구나. 예. 아, 또 의미 해석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실제로 의도적으로 했건 안 했건 간에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정서들이 이제는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절대 한 공간에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0: 아니 100% 의도를 갖고 한 거죠. 화가 나서.
2: 화가 나나요?
0: 아, 양립을 두 분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3: 아, 양립할 수 있습니다.
0: 양립할 수 없고
2: 예.
0: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장동혁 그 대표랑 이제 친한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2라운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전초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저것이.
3: 아니
0: 징계 지금 전국으로 지금 들어간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절대 용납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명시켰는데
2: 예.
0: 최근에 본인이 이제 몸져 누워가지고 병원에 6일 동안 입원하는 사이에 한동훈 의원이 엄청 보폭이 넓었잖아요. 막
2: 예.
0: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저기 그 장동혁 대표가
2: 친윤들 의원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0: 네, 그때.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본인은 당 안에서 사퇴론을 분출하고 있죠. 같은 당권파라고 하는 원내대표조차도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2: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초조하고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국면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 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그 네. 징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장도혁 대표가 이제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 한 50명 정도 지금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심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또 이제 뭐 의원님이 이렇게 그 카톡인가요? 아니 텔레그램인가 보낸 문자를 보니까 여러 명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치킨 먹은 사람 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해당 행위를 한 게 당대표를 이제 계속 공격한 사람과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사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저는 뭐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잘 알고 지냈는데 먼저 한자 의원님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고정 출연해 주시니까 우리 징계 받으셔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0: 아, 왜 걱정을 해요? 그 받으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래요?
3: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만약에...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아, 그 배제 정치를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는 하려고 하시는데요.
2: 예.
3: 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지금 원내에선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왜냐하면 이미 징계 정치가 사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고 가처분 신청에서도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은 채 이 징계 정치를 계속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명이라는 거는
2: 예.
3: 50명을 취사선택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심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3: 그래서 그걸 아무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들이 동요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군요. 그 뭐 김재섭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나부터 징계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별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치킨을 먹으면 징계 사용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지 선언을 하면은 징계가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자당 후보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근데 치킨을 먹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2: 예.
3: 치킨에 대한 부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당 대표의 위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라서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도 죄송하고
2: 예.
3: 장 대표께서는 우리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아, 사퇴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3: 선당 후사의 결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징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선당 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 아니, 저는 어차피 징계가 예. 시간의 문제지 예. 뭐 어떤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장동혁 체제 내에서는요.
2: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은데 상임위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지하지 않겠습니다.
2: 예, 지금 현재 상황은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상임 그 이제 국회 의원들까지 배분이 된 상황이고 국회 의장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은 명단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는데 다 이제 사임을 한 상황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7개 상임위원장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가장 쟁점은 어쨌든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 아니다.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건데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조금 국민들이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김윤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0: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부를 뒷받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생이라든지 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뒷받침될 법안들이 많거든요.
2: 예.
0: 거의 처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를 복귀해 보면 상임위에서 합의돼 갖고 올라온 법안들조차도 정정화시키고 그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걸 발목잡게 하는 것들이 반복돼 왔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행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았는데 그걸 왜

0: 이번에도 사실 5월 30일까지 원구성 했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17차례 협상했다라거든요. 근데 결국 안 된 거죠. 뭐 명단 제출하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어제 저녁 늦게 처리를 한 건데 그 이제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저는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총 여셔서 그 논의한다 그러는데 그 7개 상임위 받으시고 같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충분히 정치적인 비판은 충분히 했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예. 판단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난 1년간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어서 그게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간. 그래서 법안이 통과 안 된 게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0: 아니요. 그게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예. 저 7개 상임위 이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7개 상임위에 있는 법안 그 저 처리율이 상당히 가장 현격하게 적었다라는 거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는 어쨌든 그동안 민주당이었으니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건 아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0: 예, 예. 예. 법사위에서는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여야 간에 극한 대치 상황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빠르게 합의가 안 되고 이제 뭐 계속 그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1: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지금 어디로 배정?
0: 정무위입니다.
1: 정무위.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0: 정무위.
1: 예. 한지아 의원님은 어디로 잠깐 배정이 되셨었어요?
2: 아, 저는 복지위였습니다.
1: 어, 복지위.
2: 아, 항상 복지위였기 때문에.
1: 아, 사임 예, 이제 뭐 예. 원래 의사시니까 아, 또.
2: 예. 근데 예, 전 예. 다시 또 복지위 열정도 그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1순위로 지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책임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치는 협치입니다. 책임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유감을 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사위까지 갖고 가겠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다. 민생법안 우리 당연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왜 못합니까? 근데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개혁 법안은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개혁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탁드리게 되는 거는 좀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김대중 그야말로 적통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적통을 따지지 말고 그 정신을 받드는 그 적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 네,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다 원칙 언론적인 면에서 다 맞는 말이죠. 협치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예. 안 했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친 거죠. 장동혁 대표랑 뭐 대화가 됩니까? 아까 비빔밥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를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예. 그 비빔밥 먹고 돌아가면 또 딴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2: 비빔밥 효과 없다니까요.
1: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2: 말씀하시네요.
0: 야당과의 비빔밥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닌데 정말 저희도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점이 틀리잖아요. 무조건 여야가 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니까 한쪽에서 그러면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대선 때 공약도 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행해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근데 야당은 반대를 해요. 그럼 안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충점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저 뭔가 야당이 대안이라도 제시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이런 만들어가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를 좀 반문해 보실 필요도 있죠.
1: 알겠습니다. 그 법사위를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됐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 게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속히 좀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조특위 위원장도 서영교 의원이 했으니까 뭐 이런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서 아까 개혁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공소취소에 대한 특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개혁법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원론적 아무리 그 상식적인 선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물밑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그거는 법사위에 정말로 개혁법안 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개인을 위한 그러한 법사위원장의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0: 그런데 그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예. 결정된 게 없잖아요. 예. 저희가 수기하겠다를 갖고 논의를 할 예정인 거거든요.
1: 뭐 당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공소취소를 대통령에서 공소취소 하려는 거를 전제로 예. 단정해 갖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정치 공세죠.
2: 국민께서 예. 판단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1: 시간이 다 돼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나오.

0: 김현미님이 의견 주셨는데 불쌍한 비빔밥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7월 1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시사천국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길 도로는 왜 이렇게 막히고 배달 음식은 아까 시켰는데 여전히 조리 중으로 뜨고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쌓여 있다면 아 이럴 때 쉽게 웃음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오래된 격언 중에요. 걱정을 두고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웃을 거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여유를 찾자는 뜻일 텐데요. 거기다 웃을 땐 이 얼굴 근육 사용하는데 이 근육을 자꾸 써야 유연해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 웃음의 양을 두 배, 세 배 자꾸 추가하는 그런 7월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분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자, 7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이제 중부지방 쪽은 장마가 시작을 했다는데 여러분들 오늘 계신 곳에도 비가 내린 곳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서울도 제가 아까 올 때 비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틈새로 보이는 하늘 보니까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또 비가 잠깐 그쳤나 봐요. 네, 어쨌든 이제 장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되는 그런 날씨잖아요. 이 장마 때 아무래도 이 눅눅하고 습하고 그러면은 불쾌지수도 올라가면서 스트레스지수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날씨에 지지 말고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얼굴 웃는 얼굴 근육 있잖아요. 웃을 때 쓰는 얼굴 근육 그거 자꾸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 얼굴에 그 미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동의하시죠? 그런 얼굴이 내 얼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날씨 때문에 괜히 그 불쾌지수, 스트레스 지수 올라간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더 그 안 좋은 일들만, 더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자꾸 생기니까 항상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일부러라도 웃을 만한 일들 자주 만드는 그런 7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름비.

여자친구의 여름비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또 특별히 더 마련하고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마구마구 마음껏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신청곡들 오늘 너무 많은 신청곡이 들어오면 오늘 다 못 틀어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따로 다 보관하고 있다가 틈틈이 다 틀어드리니까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상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우님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6573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듣고 귀가하겠습니다. 네, 6573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수정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해주셨습니다. 네, 수정님 어서 오세요. 개혜정님께서 중대 안녕하세요. 벌써 7월 1일 수요일이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마와 폭염이 다가오겠죠. 이럴 때는 쭝디와 함께 여름을 보내려 합니다. 네, 혜정님. 음접풍과 함께 올여름도 잘 한번 지내보자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박진경님께서 아침에 비바람에 추웠는데 지금은 비도 안 오는데 춥고 여름 맞나요? 7월 첫날 저녁은 당연히 쭝디와 함께 해야죠. 우리 쭝디 7월도 잘 부탁드려요. 늘 감사하는 거 알죠? 뭐 모르시면 뭐 네 첫 곡 좋네요 쭝디 좋아 너무 좋아 네 진경님 계신 곳은 날씨가 또 유독 또 시원한가 보네요. 그렇게 막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장마 시작 전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눅눅하고 습한 기운이 있어요. 여기는 서울 쪽은 자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장마 우리가 뭐 매년 겪는 거 이번 장마는 그래도 조금 짧게 우리가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해봅니다. 장마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시원한 노래 두 곡 한번 준비해봤어요. 먼저 이정선의 섬소년 그리고 김원중의 바위섬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태어난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듣고 있으면 내 얘기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먼저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타의 재규는 개구장이입니다. 이 노래 주인공 재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친구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일에 빠져 지내다가 해가 지면 친구들과 둘러앉아 술 한잔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래 속에는 거창한 성공도 대단한 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행복하자 뭐 이런 마음,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새 오래된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고요. 괜히 한 번쯤 안부를 또 묻고 싶어지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인디밴드 타마 앤 메가본드의 광안대교입니다. 이 곡은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남자의 조금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을 담은 노래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은 아직 세 번째 만남이라 서로 어색하지만 벌써 이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웃게 해주겠다는 약속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건네는 모습이 꾸밈없이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진심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잔잔하게 들려주는 사랑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소박해서 더 오래 기억되는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김마스터의 재규는 개구장이, 타마인 메가본드의 광안대교.
1: 재규는 개구장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태어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변진아님께서 PC로 워드 작업할 게 많아서 귀만 열고 있을게요. 아유, 또 일을 집에서까지 하셔야 되는군요. 진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집에서 조금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당님께서 그나저나 쫑디 말대로 오늘도 으짜 으짜 으짜라짜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은 쬐끔 먹고 등산 중입니다 하시면서 드신 메뉴를 써주셨는데, 떡갈비에 상추 양념 무침에 된장국에 복숭아에 참외까지 네, 다영님 굉장히 뭐랄까 양이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든든한 사람들? 대식가? 대식가라고 해야 될까? 왠지 약간 대식가 느낌이 납니다. 다영님 제 기준에 요 정도 메뉴면은 어우 배 터지거든요. 저녁에는 이렇게 잘 안 먹거든요. 점심 때는 배 터지게 먹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저녁에는 이렇게 먹으면 저는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영님은 요 정도 먹어줘야 든든하면서 힘도 나서 또 등산할 힘도 나고 그런 거겠죠. 네, 등산 조심해서. 지금 비 그쪽은 안 오나 봐요. 비 올 땐 등산 안 가시죠 다들? 절대로 위험하니까. 네, 안전하게 등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6379님께서 쫑디 어제는 1년 만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 작은 물혹이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 하자고 하시네요. 이제 건강에 신경 쓸 나이가 됐어요. 쫑디 오라버니도 건강 챙기셔요. 네, 그럼요. 검사 꾸준히 잘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물혹 좀 있는 건 여러분 다 비슷해요. 물혹 같은 거 검사하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 있어요. 실제로 뭐 내시경 검사하다가 조그만 뭐 그 돌기 같은 거 있으면 그 순간에 떼어내고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잖아요. 그거 꼭 빼먹지 말고 다 받으세요. 진짜 그건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건강검진 매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엄청난 혜택이고, 진짜 의료 선진국 우리나라 맞는 것 같아요. 3014님께서 반갑습니다. 강화도는 비가 왔네요. 네, 3014님 어서 오세요. 비가 다행히 많이 오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어쨌든 장마 시작이라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비 소식이 쭉 있더라고요. 한 열흘간의 예보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뭐 한 1~2주 정도는 우리가 장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함께 들을까요? 소수빈의 노래 머물러 주오.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 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요, 김하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기말고사 앞두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형중오빠의 노래를 틀어놓는답니다. 쫑디의 노래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공부할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험 공부할 때 저의 배경음악은 꼭 쫑디 노래로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입니다.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만나봤는데요. 오늘 내 마음의 풍경 사연은 김하리님, 중3 여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김하리님이 신청해 주신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노래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 노래가 내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살짝 믿어지진 않아. 사실 살짝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시험 공부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단 하나 우리 하리님의 사연에서 단 하나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내가 무슨 죄지은 느낌이야. 김형중 오빠의 노래를 틀어놓는다는 이 글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중3 하린 양이 쓴 게 아니라 이모가 혹시 옆에서 같이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하린 양이 앞으로도 음저풍 라디오 계속 함께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는 편하게 그냥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해주면 내가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아. 자, 사연 감사합니다 하린양. 시험도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그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고흥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우리 하린이는 이 상품권으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좋겠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다영님께서 너무 귀여운 사연이네요. 자, 김명숙님께서 7월의 첫날 하반기 휘슬이 울렸어요. 더 행복한 나날들 보내자요. 무엇보다 늘 건강하시고요. 2026년 하반기에도 쭝디는 지금처럼만 그대로 머물러 주오. 네, 명숙님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처럼 그대로 머물러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박진경님께서 쫑대는 노래 나오실 때 뭘 하고 계실까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지금 발가락 만지고 있어요. 책상 밑이라서 안 보이는데 발가락 만지고 있었어. 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이럴 땐 좀 신비주의 가수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아이 참.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경호의 아름답게 사랑하는 날까지.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소유 오반이 함께 부른 비가 오잖아 들려드리고,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가사 읽어주는 중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칼칼하게 끓인 김치찌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영원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치찌개가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에 널리 널리 퍼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레시피로 변형이 되는 중입니다. 얼마 전 멕시코의 한 네티즌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김치찌개에 양념한 돼지고기뿐 아니라 구운 파인애플을 넣는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조합이라 과연 괜찮을까 싶은데 역시 댓글엔 우리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도 있고 오? 의외로 맛있을 것 같은데? 신맛과 단맛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변형된 김치찌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일본에선 김치찌개 국물에 까망베르 치즈를 통째로 넣고 끓이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치찌개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한식이 현지 식문화에 맞춰서 활용되는 중인데요. 특히 쿠키에 고추장을 넣은 고추장 캐러멜 쿠키는 뉴욕타임즈에도 등장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요. 피자에도 고추장을 사용하는데 버터에 고추장, 다진 마늘, 치즈, 꿀을 섞어서 만든 소스가 미국 현지 방송에도 소개가 되면서 피자 크러스트에 발라먹으면 좋다는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음식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김치찌개와 파인애플, 고추장과 쿠키 뭐 이런 낯선 조합이 어색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바로 그 낯섦이 새로운 경험일 수 있겠죠. 늘 먹던 방식, 늘 가던 길만 고집하기보다 가끔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을 한 숟가락 떠보면 의외로 새콤달콤한 맛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지 모릅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낸시 시나트라와 리 해즐우드가 함께 부른 Summer Wine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안에 뭘 넣느냐를 이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뭐 참치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김치찌개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데, 야 요즘 K푸드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김치찌개 파인애플은 상상이 안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상되세요? 김치찌개에 파인애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와, 이건 좀 난해하다. 좀 난해하다. 왜 그 멕시코 사람들은 타코 아시죠, 여러분? 타코. 그게 멕시코 음식이잖아요. 타코 먹을 때 그 안에 재료들이 그 양념한 돼지고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파, 뭐 고수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 안에 파인애플을 넣으면 단짠으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치찌개에도 파인애플을 넣어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김치찌개에 파인애플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피자 먹을 때도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단짠의 정석 아니에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벌써 침 나온다. 아, 진짜. 김치찌개 파인애플은 정말. 그리고 또 상상이 안 되는 맛,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에서 쿠키에 고추장 넣은 거. 고추장 바른 쿠키. 상상이 되세요? 와, 이것도 좀 너무 난해한데? 저 웬만하면 고추장 진짜 좋아하는데 쿠키에 고추장은 진짜 생각이 아예 상상이 안 돼요. 고추장 피자는 기대돼요. 고추장 피자는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조만간 정말 맛있는 고추장 피자 메뉴가 피자 프랜차이즈든 어디든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드는데. 아, 어쨌든 참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관심 있어하고 또 좋아해주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런 낯선 조합도 생기는 거잖아요. 조금은 어색할 순 있지만 이렇게 넘치는 애정과 관심 표현인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고 또 고맙고 막 그러네요. 김수정님께서 김치찌개 까망베르 까망베르 치즈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수정님 혹시 라면 끓일 때 치즈 안 넣어보셨어요? 저는 라면 끓일 때 치즈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날 것 같아. 김치찌개에 까망베르 치즈 넣으면 약간 그 좀 맵고 칼칼한 그런 자극적인 김치찌개의 맛이 조금 부드럽게 순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김치찌개에 까망베르 치즈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왠지. 박진경님께서 광주에는 그 김치 대신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채 썰어 넣은 애호박찌개가 그리 맛있어요. 전 광주 와서 처음 먹었는데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어요. 애호박찌개 맛나게 끓여주시는 시엄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는 진경님 된장찌개 쪽 아니에요? 김치찌개처럼 약간 맵게 끓인 된장찌개 느낌이 아닌가. 고추장찌개 뭐 이런 거. 애호박 고추장찌개. 어우, 그건 진짜 맛있죠. 그 고깃집 가면 이렇게 애호박 고추장찌개
고추장 밥 해주시는 식당 많거든요. 꼭 먹어요. 최고의 맛이에요. 양수정님께서 7월의 첫날 퇴근하며 인사드립니다. 이태리 사람들 한국인 하와이안 피자 먹는 거 상상도 못한대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괴롭히려면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끊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고, 이태리 사람들 괴롭히고 싶으면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어라 뭐 이런 거. 정말 그 이 피자의 본고장인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파인애플 넣은 피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레시피인 것 같더라고요. 난 진짜 좋던데. 파인애플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계성님께서 제 노래방 최애곡은 그녀가 웃잖아 그리고 그랬나봐였는데 쫑디 형님은 모르시죠? 6월엔 하루도 빠짐없이 음자풍 찾아왔는데 7월도 함께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님 진짜 몰랐네. 정말 몰랐어요, 계성님. 아니 이런 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끔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아 이제 알았으니까 계성님 사연 신청곡 앞으로 기다릴게요. 7월에도 매일매일 만나요 우리. 박효진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사춘기 막내 땜시 완전 열받고 충격받았었거든요. 쫑디 덕분에 빵 터져서 오늘 아침 오늘 처음으로 소리내서 크게 웃었네요. 이제 숨이 좀 쉬어지네요. 역시 음저풍. 제가 오늘 웃긴 적이 있었는지. 갑자기 내가 언제 웃겼지? 나도 웃긴 녀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효진님 사연에 힘이 나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진짜로 제가 웃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욕심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2부 코너죠. 가사 읽어주는 쫑디 함께 해볼게요. 잔나비. 이거 아니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중디. 자, 가사 읽어주는 중디. 이 시간 좋은 가사 함께 읽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틀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곡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7월도 시작했으니까 시원한 바닷가에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노래를 통해 다같이 이 바다를 즐기는 마음으로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이 곡의 가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잔나비가 여름방학 에디션으로 발표한 싱글인데요, 최정원씨가 쓴 가사가 잔나비 특유의 청량한 밴드 사운드와 어우러져서 이미 여름 바닷물에 발을 담근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올여름도 우리에게 낭만 가득한 추억이 생기길 바라면서 잔나비의 노래 함께 읽어볼까요? 발목에 붙은 산호초 안 떼고 있었다고요. 다시 돌아온 여름 바닷가 적셔주오 큰 눈망울. 아름다워 돌고 도는 계절이 노래라면 후렴구는 여기야. 아, 눈부셔 타는 태양 아래 우리 사랑은 입 맞추게 될 거야. 선글라스를 썼고요. 멋을 좀 아시나 봐요. 여름해 난 당신의 팬클럽 흔들어줘 그 손수건. 눈 뜨게 될 거야. 다 저물어 갈 즈음에 난 말을 해. 넌 얼굴을 찡그려. 좋다는 거지?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이재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스탠딩 에그는 2010년에 데뷔한 팀인데요, 에그 1호, 에그 2호, 에그 3호라는 예명을 가진 3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 오래된 노래는 2013년에 발표됐는데요, 스탠딩 에그의 상징과도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임영웅 씨를 비롯한 여러 가수들이 커버하면서 2020년에 역주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오래된 노래 함께 읽어볼까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마음도 같을 테니까,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그리고 이재진님이 신청해 주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렇게 두 곡 가사 함께 읽어봤는데요. 잔나비 노래에는 이렇게 제목 긴 곡이 몇 개 있죠. 제일 긴 게 그 곡이잖아.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네, 참 좋은 노래인데 방송국마다 DJ들이 이 노래 제목 읽기 힘들어서 선곡이 잘 안 되는 진짜 좋은 노래인데, 근데 참 이 잔나비 노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최정훈 씨의 가사가 참 좋아요. 글을 가사를 너무 잘 써요. 예, 그래서 이 잔나비 노래는 가사를 이렇게 따로 읽는 게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스탠딩 에그는 멤버들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프로필보다는 음악에만 오롯이 집중해 주길 바라며 멤버들의 신상을 비밀로 했다고 하네요. 아우, 이거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계속 멤버들이 좋은 노래를 낼 때마다 멤버들이 막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 오래된 노래 이 곡은 발표한 지 10년이 넘은 곡인데 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줄 두 팀의 노래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듣는 시간 꾸미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009님께서 종강하고 산길 넘어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밤중에 산길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가로등 쫙 있고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산길인 거죠? 그냥 무작정 산길 넘어가면서 듣고 있다고 보내주시니까 살짝 걱정되잖아요. 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6573님께서 벌써 7월 문득문득 어릴 때 국어책에서 배운 이육사님의 청포도시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시에서 독립운동 등을 배경으로 한 내용보다는 마지막 구절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깔고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청포도를 먹어보리 하며 이런 먹는 생각을 했답니다. 뭐 다 그렇죠. 뭐 네, 다 그렇죠. 어릴 땐 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런 거예요? 이 사연 읽는데 왜 침이 나는 거야? 청포도라는 과일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아.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이는. 네, 아, 참 수업 시간에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깊은

뜻, 의미를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1462님께서 중대님 차 사고로 두 무릎을 다쳐서 못 걷다가 8개월 만에 치료해서 해방되고 혼자 근력운동 시작하고 일상회복 해나가요. 네 발로 걷는 게 기적이라는 걸 명심하며 살아요.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해요. 아이고, 아유, 진짜 큰 사고이셨네요. 8개월 동안 치료받으셨다니. 아유, 어쨌든 그만하길 너무 다행이고, 재활치료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력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재활치료인데, 이거 진짜 치료, 진짜 철저하게 재활치료 잘 받으셔야지 나중에 더 고생하는 일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막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충분히 완벽하게 재활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본의 노래 러버스 콘체르토 준비했고요. 이어서 또 박진경님 외에 여러분들이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들을게요. 에고트립의 걷는다.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좋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수제 육포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시고 수제 육포 세트 제가 이거 먹어봤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는 수제 육포 세트 보내드릴게요. 변진아님께서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저야말로 이제 걸어갑니다. 진아님 수고하셨어요. 가시면서 이 노래 걷는다 걷는다 이러면서 가셨겠는데 박진경님께서 아 걷는다 아 너무 좋음 저 걷는다 에코트립 피아노 연주가 윤건님이신 걸로 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윤건 씨 말씀하시는 거죠? 오, 그렇구나. 류영진님께서 형중 오라버니 얼마나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지 32년 만이네요. 이젠 쫑디신가요? 어쩜 목소리가 그때랑 똑같으세요? 제 중학교 시절 매일 밤 함께했던 목소리인데 너무 추억 돋네요. 저만 나이 든것 같아 속상해요. 그때 사춘기 여중생은 이제 고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중년이 되었답니다. 쫑디 목소리 들으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들 시험 기간이라 예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꼭 나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매일 들을게요. 와. 영진님, 진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음접풍 자주 들러주세요. 저는 이런 사연 받으면 되게 뭐랄까 마음이 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감동? 아유 참그그 철없던 꼬맹이 같던 여중생이 이제 벌써 고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중년이 됐다니 아유 너무 대단하시네요. 너무 대단한 엄마로 살고 계시네요. 네. 아들 시험 잘 보라고 저도 응원해 줄게요. 아들 시험 잘 보려면 엄마가 먼저 힘을 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지님? 영지님 건강 우선적으로 잘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육포 세트 우리 영지님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육포 드시고 힘내서 아들 뒷바라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지님 그 육포 받으실 주소하고 연락처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좋아요. 1042님께서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요즘 재활 중이시라 힘들어도 아들 딸들 봐서라도 힘내시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G.O.D의 어머님께 신청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네, 재활 잘 받으실 겁니다. 네, 얼른 건강해지시길 저도 응원 드릴게요. 자, 1042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신청해주신 노래 G.O.D의 어머님께 준비했고요. 이어서 변진아님이 또 신청해주신 노래 있어요. 리트머스의 어머님께 이렇게 두곡 함께 들을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변진아님 신청곡을 어머님께라고 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리트머스의 빨간 토마토.

네, G.O.D 어머님께 그리고 리트머스의 빨간 토마토 이렇게 두곡 들었습니다. 김미라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 라디오 하면서 가끔 이렇게 노래 제목을 헷갈릴 때도 많고요. 또 잘못 읽어놓고 나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바로 잡아주셔도 빵톡이나 이런 데다가 저 놀리듯이 오빠 그 제목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학생 때내 라디오를 듣던 그 꼬맹이가 어느덧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됐다니. 아유 참. 네. 2846님께서 리트머스의 빨간 토마토 너무 좋네요. 저장해놓고 또 들어볼래요. 감동이 가득한 음주품 감사합니다. 아유, 다이 노래를 또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죠. 사실 저도 이 노래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곡들 가끔 저도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음악들, 노래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들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0732님께서 오랜만에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는데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당일치기 여행도 가고 어딘가 움직였을 텐데요. 이젠 집이 좋네요. 미뤄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피자도 시켜 먹고요. 방음도 잘 돼서 좋아하는 노래도 신나게 불렀어요. 요즘 허밍으로 레슨 받으면서 발성 연습하고 있는데요. 왜 목이 쉬는지 모르겠어요. 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김동률님과 이소우님 함께 부른 욕심쟁이 신청해 봅니다. 아이고 참 0732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 또 노래 레슨까지 받고 계세요?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노래 레슨 받으면 늘거든요. 연습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노래 혹시 잘 부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나? 나는 노래 쪽엔 재능이 영 없어서 안 되겠어. 이러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너튜브 들어가면 정말 고퀄리티의 그 보컬 트레이너들의 영상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들의 영상만 보고 그대로만 따라해도 노래 실력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노래 잘 부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틈틈이 너튜브로 이상한 뭐 다른 거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노래 레슨 영상 보시면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자, 0732님 화이팅. 자, 이제 0732님이 신청해 주신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이 노래가 오늘 끝곡이 될것 같네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0: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하게

0: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새실례 수녀입니다. 며칠 전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가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함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 신자들에게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해주는 성교회의 가장 큰 어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적지인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차려주시는 기도밥상에서는 어떤 레시피로 우리의 양식을 채워줄지 궁금한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신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교황님을 생각하면 왠지 바티칸의 웅장한 광장과 특별한 의식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하지만 교황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의외로 용서, 이웃사랑, 희망, 나눔과 같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묵상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어주사의 아버지 노래를 들었었는데요. 정말 교회의 아버지시죠? 예, 오늘 백종원 신부님의 밥상 레시피 주제 교황 주일입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문자를 또 올리셨네요. 예, 황부에드로님, 네. 아버지 성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7월 첫날인데요. 이렇게 오늘 아주 또 만난 밥상 앞에서 모여오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배불리 먹어야죠. 예, 고맙고요.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무척 덥습니다.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에어컨을 아직까지 켜지 않고 견디고 있네요. 와, 공해, 조금 더 자연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나요? 그래도 조금 더 더우면, 예, 켜셔야죠. 이 몸도 견딜 수 없을 땐 병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예, 선풍기는 있으시죠? 그럼 선풍기 바람은 그런대로 땀을 식혀주니까 네, 에어컨 없어도 뭐 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에어컨이 상용화가 돼서 거의 에어컨을 놓고 저희 수녀원에도 너무 더워서 올해는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방 있잖아요. 그룹방. 예, 에어컨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유채칠리아님,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 예, 7월의 첫날. 주님, 은총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7월 보내세요. 뜨거운 오후에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주 하느님. 떼창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노래군요. 아, 그러십니다. 네. 저는 뭐, 이 노래를 아주 오래전에 예, 들었던 노래이고, 또 같이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까뮈가 부릅니다. One Bread, One Body.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 아닙니다. 그래도 근데 확실히 7월의 첫 7월이 돼서인지
0: 예, 예.
1: 괜히 지난주보다 오는데 어우
0: 오, 이제 덥죠.
1: 네, 더 더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푹푹 찌나 막 이러면서 전철을 탔는데 저는 오늘따라 전철에 왜 이렇게 승객이 많아요. 특히 중국 관광객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뭐 아이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 앉을 자리는 물론 없고 서서도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네.
1: 저도 명동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네. 뭐 단순히 뭐 어느 한 국가보다도 하여튼 온갖 나라에서 외국인 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0: 예, 여름에 이제 바캉스 하러 다 네. 여기로 오나.
1: 그래서 아유 우리나라가 진짜 K 그 문화가 예, 유행이라더니 예. 명동역만 와도 외국인들이 네, 어찌나
0: 달라요.
1: 많은지 그죠?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아 7월 첫날에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본당에서는 무슨 일 사고나 뭐 이런 일 없고 잘 지내셨죠?
1: 네, 본당에서 특별한 일 없이 잘 네. 지냈고요. 뭐 네. 평일에는 평일 미사 나오는 신자분들 뵙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나오는 아가들 만나면서 즐겁게 예.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네. 뭐 애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지내면 마음이 젊어지지 않습니까?
1: 네, 아유 근데 진짜 애기들 너무 보면 귀엽죠? 볼수록 더 예쁩니다.
0: 아유, 진짜예요, 너무 네. 예뻐요. 요즘 애기들은 왜 이렇게 예쁘죠? 옛날에는 다 코찔찔이들만 이렇게 많았는데 와, 요즘 애들은 정말 다 귀공자들 같아요.
1: 집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예. 입혀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요즘 아직도 수녀님들이 오고 가고 그러십니다.
1: 네.
0: 예, 인사이동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다 모두 갈 곳으로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와서 이제 새로 오신 수녀님들은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그룹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예,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군요.
1: 네.
0: 예.
1: 그때 어제 예. 새로 오시면 이제 설레고 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0: 반갑기도 하고
1: 네,
0: 예,
1: 반갑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어제는 성바오로사도 고유 축일이어서요. 저희는 뭐 특별히 예, 이 지향을 두고 성바오로사도께 예, 미사도 드렸고요. 특별 미사를 그다음에 성바오로 수도회는 어제 부제품이 있었습니다.
1: 예. 아 수도회
0: 예예 예, 예. 네. 그래서 구요비 주교님이 오셔서 예 아마 부제품 집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특별히 뭐 저희는 6월 30일이 바오로 축일로 고유한 축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네. 우리 네. 교회 전례력에서는 6월 29일에 베드로
0: 네,
1: 바오로
0: 네.
1: 성인 함께 축하하는데
0: 맞습니다.
1: 아마 우리 바오로 딸에서는
0: 예,
1: 주보 성인이신
0: 그러니까 네. 바오로 가족들은 전부 다 6월 30일 옛날부터
1: 네.
0: 지내던 그 날짜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예, 신부님 이제는 예, 지난주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1: 네.
0: 예, 예. 이번 주 주제는 교황주일입니다. 예. 뭐 연음말에서 말씀을 드려서 짐작은 가셨겠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는지 주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나요?
1: 네. 오늘 기도밥상 주제는 교황주일로 네. 잡았습니다.
0: 네.
1: 그 이유는 지난 주일인 연중 제13주일이 동시에 교황주일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교황주일은 말 그대로 교황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가톨릭교회가 교황님을 중심으로 일치해야 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황주일을 지내면서 교황주일의 의미와 더불어 교황님의 역할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에 관해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0: 예,
1: 합니다.
0: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황주일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뭐 고정된 날짜가 있나요?
1: 아니요. 교황주일은 사실 고정된 날짜가 없습니다.
0: 아,
1: 중요한
0: 그래요?
1: 중요한 것은
0: 네.
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곧 6월 29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매년 정해서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변동이 그래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0: 전례력에 따라서.
1: 네.
0: 예, 그러면 교황직은 뭐 베드로 성인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교황주일 자체를 베드로 성인의 축일인 6월 29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예.
1: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교황님이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267대 교황님입니다.
0: 와, 267대, 벌써 267번째
1: 네.
0: 네, 교황님. 네,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네요.
1: 그렇죠.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 신자분들께서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1: 과연 1대 교황님이 누구이신가라는 퀴즈를 내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그렇겠죠.
1: 네, 우리 가톨릭 교회의 1대 교황님은 바로 베드로 성인이십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님이신 베드로 성인. 그래서 예. 교황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성경 구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저승의 세력도 그걸 이기지 못할 거다. 나는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반석 위에 세운다? 뭐 그것도 좀 아리송하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0: 네네.
1: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방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이 그 첫 번째 그 교황이 되는 교황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0: 예수님이 아주 못을 박으신 거네요.
1: 그렇죠.
0: 정확하게.
1: 여기서 네. 베드로는 반석, 곧 바위라는 네. 뜻이시죠.
0: 이게 피에트로라고도 하죠.
1: 네. 네.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어로는 케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방금 언급한 마태오복음 16장 18장의 내용이 베드로와 교황 직분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바위 곧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는 교회를 다스리고 하늘을 연결하는 최고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반석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와 같은 상징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의 중심이면서 최고 목자의 직무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황은 오늘날까지도 이 베드로 성인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이해되고 예. 있습니다.
0: 와, 근데 그 후계자들이 267번 네.
1: 그렇죠.
0: 아유, 이분들이 근데 뭐라 그럴까요? 종신 직이신 건가요? 뭐 그러다 보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맞습니다. 이제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그 말씀을 드릴
0: 그렇죠.
1: 텐데 종신직인데 특이 네.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0: 네,
1: 제가 조금
0: 뒤에.
1: 있다가 안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훅 들어왔습니다.
1: 아닙니다.
0: 예. 근데 교황님에게는 교황님 말고 뭐 또 다른 어떤 호칭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교황님에게는 여러 가지 네. 호칭이 있는데요. 가장 네. 유명한 것은 이제 라틴어나 이탈리아어,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이탈리아로는
0: 네.
1: 교황님을 파파라고 부릅니다.

0: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파파는 아버지 그 자체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황님을 일컫는 파파에서는요. 네. 그 P자를 앞글자, 맨 앞글자 P자를 대문자로 네네. 쓰고 P의 발음을 높이면서 네. 좀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1: 아버지, 그냥 평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파파 이러는데 교황님 때는 파파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태리어에 능통하신.
1: 아니, 능통 아닌데 능통은 하지 않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지금 살아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좀 많이 잊어버렸는데 대개는 뭐 그렇게.
0: 네, 맞습니다.
1: 제가 못 모르고 이탈리아에서 아 파파 파파 그랬더니 파파 아니고 파파 올리라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0: 맞습니다. 수연님 말씀대로 일단 교황님의 첫 번째 호칭은 파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다른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요.
1: 네.
0: 지금 아주 귀를 쫑긋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호칭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1: 와.
0: 한번 제가 나열해보면 네. 교황님의 공식 호칭입니다. 그것은 로마 주교,
1: 와.
0: 그리스도의 대리자, 으뜸 사도의 후계자, 보편 교회의 최고 대사제,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 주교,
1: 와.
0: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하느님의 종들, 하느님의 종들의 종. 지금 제가 8개의 호칭을
1: 그러게요.
0: 말씀드렸는데요.
1: 와,
0: 이 8개 모두가 교황님에 관한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1: 아, 이거 공적인 호칭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8개 중 하나를 써도 무관하다.
0: 맞습니다. 예. 아마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교황직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서 8개나 공식 호칭이 생겼던
1: 네.
0: 듯 싶습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직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
1: 맞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항상 저는 종들의 종입니다. 그 말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그저 종이 아니라 그 종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1: 네,
0: 만큼 네. 모든 이를 섬기고 또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겸손을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그런데 좀 생각나는 건 교황님을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교종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이게 다 맞는 호칭인지 틀린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0: 맞습니다. 오늘 오솔길 가족분들도 귀를 쫑긋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황님을 호칭을 교황 또는 교종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그 역사를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종 그리고 교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나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교황이라는 단어로 이제 호칭을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대만과 홍콩에서는 교종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대만, 홍콩은 또 교종.
0: 네. 네, 그래서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도 호칭이 다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래전 우리나라는 교종과 교황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는데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에 그 오늘날 가톨릭 신문의 전신 가톨릭 15에 나온 제가 일면 알림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아유, 신부님 꼼꼼하게 찾아보셨네. 네. 네,
0: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967년도 가톨릭 15 내용입니다.
1: 네네.
0: 그동안 가톨릭 15는 포프, 곧 교황을 뜻하는 포프를 교종으로 번역하고 호칭해 왔으나 4월 8일 전국주교회의 공용어 심의위원회로부터 동위원회가 이를 교황으로 번역 호칭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앞으로 본 지도 교황으로 쓰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네. 이제 가톨릭 15 공식 신문에서 교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나
1: 네.
0: 이제 천주교 용어 위원회의 결정으로 교황으로 쓰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난 뒤. 그래서
1: 예.
0: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그 황제를 강조하는 예. 교황이라는 말이 생겨났기에
1: 네.
0: 교황이라는 직분이 신앙의 봉사자가 아닌 마치 봉건 군주적인 이미지를 지닌 교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도 청주교구장 시절에 주교회의 회보를 통해서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 담긴 교황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교황이 맞는가 교종이 맞는가 논의가 이어져 왔고 지금 오늘날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용어집에는 교황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교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혼용되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호칭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 네.
0: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호칭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인데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다시 앞서 내용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교황님의 이름이 공식 호칭이 8개나 되었지? 아마 이러한 네. 맥락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만큼 다양한 직분을 지닌 교황님의 호칭이 오늘날 다양해진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교황님 혹은 교정 어떤 호칭을 써도 네. 무방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두 호칭이 그래도 제일 많이 통용되는 호칭이고 나머지 호칭들은 대개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황청이나 아니면 뭐 바티칸 어디에서 사용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문서
1: 문서화할 때
0: 네네. 통해서나 그 상황에 맞을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오석일 가정님들이 교황이 맞나 교정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고요. 뭐 어떤 주교님은 또 꼭 교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교님이 계셨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제주교구 광우일 주교님이요.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다가 또 다른 주교님들은 또 교황님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어떤 게 뭐 틀린 건 아닌가 보다.
0: 네,
1: 그 정도만
0: 맞습니다.
1: 알고 있었는데 신부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이제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을 곡은 이재석 신부님 노래입니다. 목자.

0: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교황주일입니다. 궁금한 점 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 주시겠는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서 네, 보겠습니다. 레나님께서 예, 세실리아 수녀님 그리고 마르코 신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나가셨는데 질문 없으셨나요? 질문 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도 예, 신부님 뭐 레나 형 자매님 잘 아시나요 혹시?
1: 아, 네.
0: 왜 그런지 제 느낌이 아는 분 같다 신부님이 맞군요. 예, 해정 디오니시아님, 네, 엄마나 엄마야 그런 거죠. 예,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One bread, one body in 예, 아마 호주 교우들의 최애곡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체 전례 중에 이 성가를 부르게 되면 언제나 성당이 떠나가라 하고 부르거든요. 병원 아니라 조용조롱 조용조용 따라 부르고 있어요 하셨네. 아, 이게 호주에서 원어로도 나오지만 뭐 한국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원 브레드 원 바디 이게 애창곡이군요. 다행이에요.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예. 예수님의 몸은 하나 그런 뜻이죠. 베드로님 네, 또 오셨어요. 티나님 그리고 같은 마음인가 봐요. 교황님 호칭이 8개나 되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린 항상 교황님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저도 신부님 8개가 되는지 몰랐어요. 몇 개 정도는 알았는데 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와 그런데 뭐 좋죠. 뭐 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교황님 아니면 교종. 근데 교종도 그냥 부르려면 왜 그런지 이상하게 좀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고 막 그래요.
1: 어색하긴 하지만 또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 또
0: 교회의 종이란 네. 뜻이잖아요. 예. 네. 네. 아 그래요.
1: 근데 또 한자로는 또 으뜸종자를 쓰셔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또 거기에 네. 네, 좋은 의미가 또 있지 네. 않을까.
0: 요 마지막 건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젠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덥고 습하고 찐 여름에 들어섰네요. 지금은 에어컨 켜두고 시원한 곳에서 마음 편히 듣고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네요. 교황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배도 불려주시고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어떤 분은 뭐 미카엘 님인가요? 원수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1: 아, 바티칸 시국의 원수.
0: 아, 재미난 표현이네요. 뭐 성화라는 존칭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거냐고 그랬는데 이건 뭐 굳이 꼭
1: 아니요. 뭐 성화. 이제 거룩함 아래.
0: 교황 성화 뭐 할 수도 예. 있는데 이런 임금님 성화 임금한테도 뭐, 그러잖아요.
1: 임금은 이제 폐하, 전하.
0: 폐하? 아, 폐하라고 그러구나 진짜.
1: 뭐 각하 이제 그 호칭에 예를 들어 폐하는 황제, 뭐 전하는 예. 임금.
0: 임금.
1: 저하는 세자. 뭐 이런 세자. 게 저 정확하진 않은데.
0: 아니요. 저는 잘 몰랐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귀족들을 서양 말을 이제 번역하면서 뭐 귀족들에게는 예하 뭐 이런 경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제 성하는 가장 거룩함의 바로 밑이라는 뜻에서 오로지 교황님에게만 성하라는 네. 번역어로 그 네. 호칭을
0: 네. 교황님께서 신부님이 번역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도 이렇게 해당이 되네요.
1: 그래서 뭐 영어로는 Your Holiness, His 예. Holiness 가장 예. 거룩함.
0: 예, 예, 맞아요.
1: 그것을 성하로 우리는 호칭을 쓰기도 예. 합니다.
0: 예, 미카엘 형제님 알아들으셨겠죠? 예, 7009님, 네, 와 울산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막내가 자전거 타고 우산 쓰고 센터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세발 자전거 한 손 우산 들고 한쪽 핸들 잡고 막내 앞에 태워서 비 내리는 길을 신나게 달려서 데려다 주었네요. 저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많이 태워다 주셨었는데 제가 막내를 태워다니다 보니 바람도 느끼고 내리는 비도 보며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을 아들들이나 뭐 자녀들 자전거 태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찡하다고 그러나요? 뭐 보람도 느끼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부님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1: 네, 2037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7월의 첫날이네요. 그 달의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속설이겠지만요. 기도하는 건 언제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아니면 뭐 간절까지는 아니래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필요한 말 부탁드리면 이루어주시겠죠. 특히 첫날. 그 말씀 참 재밌네요. 첫날 꼭 기도하시면 받아주신다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네 신부님 2025년 5월 8일에 레오 14세 교황님 선출되셨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이렇게 교황님을 선출하는 방법 뭐 얼추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더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네. 콩클라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 네.
1: 콩클라베, 이것은 교황 선거를 의미하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0: 네.
1: 전임 교황님께서 선종하시면 전 세계에서 80세 이하 추기경님들이 네. 한데 모여서 투표를 하시는데요. 투표 장소는 바티칸 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 에서 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그 80세 이하 추기경님들이 바로 교황님을 뽑는 선거인이자 예. 동시에 후보가 되는 피선거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선거는 전체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0: 예.
1: 시스티나 경당 그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오면 선출되었다라는 네. 표시이고 안 됐으면 검은 연기가 예. 나온다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뭐 특이사항 한 가지는 지난번 작년 콩클라베 때는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님이
0: 네네.
1: 그 일원 중 한 분이셨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그래서 교황님 뽑을 때 정말 그 콩클라베 그 굴뚝의 연기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예. 그럼 교황님의 이름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레오 지금 교황님은 레오 14세이시지만 예, 그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1: 네. 교황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 주거나 이렇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지으신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저도 이번에 생각해보고 새로 알게 된 부분인데
0: 네.
1: 이름을 지을 때 오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끝나고
0: 예.
1: 본인이 이제 당선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어머.
1: 그래서 오랜 기간 뭐 생각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으로 선출된 직후 거의 바로 이제 이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전임 교황이라든지 공경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레오 14세 교황님이시죠.
0: 네.
1: 지금까지 레오 교황이 14분 계신다고
0: 네.
1: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임 교황님이었던 프란치스코는 역사상 단 한 분이셨고 참고로 지금까지 교황 이름으로 가장 많이 골라진 것은 요한으로 지금까지 21분이었다고 합니다.
0: 예, 요한을 사용하신 교황님들.
1: 네.
0: 예. 정말 이게... 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교황님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다가 시모님 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었는데요.
1: 네.
0: 종신직인지 아니면 뭐 은퇴도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교황님은 네.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종신직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없지요.
0: 네.
1: 그나마 그래도 최근 우리가 2013년도에 전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오랜 이 관행을 깨고 은퇴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황이 은퇴한 것은 딱 두 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베네딕토 교황님이셨다고
0: 네.
1: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직무를 보통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 작년에 있었던 콩클라베 때에 좀 일종의 화제가 된 뉴스 장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추기경님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이 되시고 났을 때 이제 카메라 언론 카메라의 뉴스에 이제 새로 선출되신 교황님은 좀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시고 옆에 나이 드신 추기경님들은 막 기뻐서 환호하시는 예. 얼굴을 활짝 예. 웃고 계시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네. 했습니다.
0: 젊으셨으니 이제 오래 하셔야 돼요.
1: 그렇죠. 이제 다른 추기경님들은 당신들께서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들이 메지 않으셔서 네. 이제 안도의 웃음을 짓고 이제 오랫동안 교황직을 수행해야 네. 할 교황님 스스로는 이제 어두운 표정을 지은 네.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장난기가 들어간 해석입니다만 이 의미는 그만큼 교황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가 하는 네. 그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정말이에요. 중요한 역할 뭐 네. 많을 텐데 대표적인 것 짧게 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1: 네. 예.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교황님께서는 모든 전 세계의 신앙인의 영적 지도자이자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교황주일에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교황님을 위해 그분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교황 주일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많이 배우고 또 몰랐던 걸 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뭐 전 세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섬기는 목자이신 우리 교황님, 아유 정말 중요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하죠.
1: 네.
0: 예, 짧게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 네.
0: 예.
1: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의 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예, 교황 주일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정말 오늘 또 재밌게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다음 주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중요한 축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0: 네.
1: 그 축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인데요.
0: 네네.
1: 이번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수호성인 중 한 분이시기도 한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관해 다음 기도밥상 시간에 함께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WYD에도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예, 또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주제를 삼았죠. 예, 애청해 주신 오석일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까 댓글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장마죠. 네.

0: 겸손으로 맞아요. 인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만난 기도밥상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교황님을 바라보는 건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는 일이겠죠. 신앙생활의 순례길에서 때로는 길을 잃거나 주저앉더라도 교황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으면서 믿음의 동반자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늘 건강하시고 맑은 지혜를 주시도록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하늘 울림의 반석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미움이나 분노 같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0: 받고 존중하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물음 속에는 강한 냉소와 거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특히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자신들처럼 하느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무관심한 채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이들 역시 관심 밖에 내몰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지루한 훈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분의 사랑도 평화도 정의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줄곧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유혹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이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가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줄어드니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시간도 줄어들고 결국은 내 안에 간직한 사랑의 크기도 한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복음 속 마귀들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제할 일을 다 합니다. 그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 그 일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퍼뜨려서 기어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무관심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느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랑할 기회는 줄어들고, 내가 맺는 관계에는 수많은 단절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몸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신

0: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보며 운도 참 좋네 라고 해본 적 있을 텐데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이 움직인 걸까요? 매일 같은 길로 다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늘 하던 것만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운이라는 것도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 근처가 아닌 조금 먼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죠. 복권을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안 가본 길을 걷고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수록 좋은 일과 마주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요. 운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운을 향해 가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제이스 모라즈 콜비 카일렛의 럭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도 항상 운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명했죠. 제가 서는 마트 줄은 항상 뭔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은 항상 갑자기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 나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20대 초중반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제게 너는 운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또 나름 운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다양한 면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운을 대하는 판도가 또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대단한 기회가 제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일상의 작은 일들을 천천히 바라보면 난 운이 좋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고 매번 똑같은 일만 계속한다면 그렇게 바라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었던 운도 결국 찾지 못하니까 없는 것과도 같겠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중에 우리는 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네잎 클로버를 원하면 적어도 잔디밭에는 나가야 수많은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그 많은 세잎 클로버들 속에서 우리가 행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015B의 고귀한 씨의 달콤한 인생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3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원래도 걱정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날들이 많아져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마치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그 걱정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엄마를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걱정과 불안이 심한 분인데 그게 병적인 수준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늘 긴장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거든요.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 삶은 너무 피곤하겠다 싶었는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 그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기질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타고난 예민함과 불안함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인지 이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점점 걱정과 불안이 심해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병적인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병원을 가보긴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병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질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걱정과 불안이라는 게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중한 성격은 기질일 수 있죠. 호탕한 성격과 반대되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기질이니까요. 하지만 호탕한 사람도 걱정과 불안이 클 수 있고 신중한 사람도 걱정과 불안이 클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을 기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예민함과 불안함은 서로 다른 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예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민하다고 해서 다른 말로 섬세하다고 해서 불안함이 꼭 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예민함은 삶의 좋은 순간들 역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한 예민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한 예민함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들보다 좀 더 유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별나다는 것, 특이하다는 것, 그 말이 예전에 참 불편했는데 그것을 저는 요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은 더 남들보다 평범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때로 삶이 조금 더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서 내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자극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예술이었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기도와 함께 살아있음에 자극을 주는 예술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세상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극에 노출하기입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그 기쁨 역시 더 크게 느끼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안이라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보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의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것, 잠시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나를 마주할 수 있으면 조금은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오늘은 명확하게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래도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병의 단계에 이르면 또 병원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924님, 나이가 들수록 요즘 노래는 절대 모르겠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들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어쩌다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다시 찾아서 듣고 싶어도 귀에서 맴돌기만 하고 찾기도 어렵고 이럴 때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이렇게 늙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맞아,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보다 조금은 더 예전보다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무언가 단어 같은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게 늙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도 한데 몸내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그 어플이 나왔었는데 밖에서 나오는 음악에 어플을 들이대면 어떤 노래 제목인지 알려주는 어플 나왔을 때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으니까 AI에 우리가 어떤 것을 뭐 흥얼거린 것을 녹음해서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주면 어떻게 보면 금방 또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AI의 발달은 젊은 층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나이 든 분들의 니즈나 어떤 도움도 굉장히 또 많이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전보다 조금은 더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늙어간다는 것, 조금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지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4561님, 인쇼 장바구니에 살 거 잔뜩 담아두고 더 고민해보고 결제해야지 했거든요. 방금 생각나서 들어가 보니 품절. 담을 땐 그렇게 고민되더니 품절이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 같고 눈물나게 아쉽네요. 그냥 살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쉽게 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사야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한데 그러다가 놓치면 정말 아쉽고 아 내가 왜 그때 안 샀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마음에 드는 순간 바로바로 사버리면 또 그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 또 느끼게 되니까 뭐 어쩌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 거라는 시간도 있고 나중에는 왜 샀지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옷은 내게 아니었구나 하고 넘겨주는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고민해보면서 또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잘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건지 잘 느껴보시고 필요한 거는 잘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리사용님, 바쁜 하루 속에서도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 잠깐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 일도 없던 길이 괜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현실을 잠깐 비워두고 세상이 조금만 더 부드럽고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듣고 싶어요. 네, 우리가 벌써 코로나가 6년 전이죠. 전쟁도 벌써 언제부턴가요? 그 이후로 하루도 세상이 조용한 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여기저기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라는 것이 뭐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평화는 있지만 이 전 세계로 바라보면 또 평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을 마주하고 또 곱게 쌓여진 구름을 마주하다 보면 아 이게 참 그래도 참 나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또 씻겨 내려주는 그런 게 또 자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밤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는 이 밤에 우리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떠나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고 위로해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 우연히 꺼내본 책 안에서 발견한 한 줄, 달빛에 그려진 서점.

제가 추구하는 강함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받아 견뎌내기 위한 강함입니다. 불공평함이나 불운, 슬픔이나 오해, 뭘 이해, 그런 것에 조용히 견뎌나가기 위한 강함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 중에서

비틀즈의 No Vision Wood 듣고 오셨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는데요. 전에 제가 같은 문당에 함께 살았던 부주임 신부님께서 가장 좋아하던 작가였어요. 저는 요 몇 년 사이에는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로 다시 한번 또 접했네요. 하루키는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1979년 데뷔했는데 1987년 상실의 시대로 전 세계에 하루키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상, 예루살렘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2002년 발표한 하루키의 소설 해변의 카프카는 15살 소년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유의 문체가 매력적이죠. 오늘 구절에서 이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 강함이라는 말,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셨나요? 또 우리가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견딤 자체가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3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1년 전쯤 팀원들에게 자개로 만든 휴대폰 홀더를 선물로 돌렸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고른 선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출근해서 신입 직원 책상을 보니 팀장님께 드렸던 그 폰 홀더가 놓여있는 겁니다. 참고로 신입은 제가 선물을 돌리던 당시에는 아직 입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팀장님 거 준 게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팀장님은 7월 중순에 퇴사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슬슬 짐 정리를 하면서 신입에게 줘버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선물을 준 당사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집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처리하시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니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동안 팀을 잘 이끌어주신 분이라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퇴사 선물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마음이 싹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신경 써서 드렸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진 모습에 마음이 상해서 퇴사를 앞둔 팀장님께 선물을 챙겨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넘겨진 것을 보는 마음에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하게 쉽게 준 선물도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하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선물이니까요. 성당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선물들을 많이 받게 돼요. 선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처럼 무언가 이렇게 상패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곤 하는데 사실 제일 처치 곤란한 거는 크리스탈 상패입니다. 무겁기는 무겁고 이게 계속 들고 다니기도 쉽진 않고 참 어려운데요. 그 선물들을 평생 다 가지고 다니려면 아마 소유욕 많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계속 이사하는 인생이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 언젠가는 버리거나 누구에게 줘야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본당에서 받은 것은 적어도 다음 본당에 가서 정리하는 것을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팀장님은 아마 퇴사를 앞두고 짐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에만 마음이 급하셨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준 사람의 눈이 같은 공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섬세함의 부재였겠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 정성이 담긴 물건이 타인에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양도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연자님께서 그 상처와 식어버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 서운함을 억지로 누르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건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떠난 선물의 주인은 이미 상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는 온전히 사연자님의 주권입니다. 마음이 식었다면 형식적인 이별에 의뢰해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누군가 떠날 때 선물 하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건 역시 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식었다는 것, 내가 마음이 힘들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내 마음은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저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섬세한 선물을 하는 사람인 만큼 사실 나는 그게 더 남들한테 잘 보일 겁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을까 더 애쓰는 섬세한 분이 지금 사연자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섬세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게 예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반대로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하나 정리해보기입니다. 근데 이 미션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하나를 정리해보는 한번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중에 정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결과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해본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아 이거 버릴 수가 없는데 왜 버렸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론 버린 것은 아니지만 왜 정리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는 결국 언젠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또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정리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섬세한 마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잘 간직하시면서 상처 받은 거 잘 아물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입니다.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일인 오늘은요, 세계 농담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뭐 벌써 7월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농담은 또 가까운 사람과만 즐길 수 있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반기의 첫날인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 건네면서 좀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한다면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발걸음도 왠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1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심플리시티의 웃어요 띄워드렸어요. 정말 7월 1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어제는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6월이 벌써 6월 말이에요. 6월 30일이에요. 막 이러고 또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 이러더니 또 오늘은 또 신나가지고 7월 1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좀또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도 했고요. 뭔가 여름 하면은 그래도 활기찬 때니까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활기찬 7월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덥기도 하고 요즘 몸이 축축 처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조금 시원한 아침 시간대니까 밤에 너무 더워요. 그쵸? 저도 중간에 자꾸 깨가지고 또 에어컨 틀고 자면 목 상할까 봐 에어컨도 못 틀고 자고 맨날 이럽니다. 애들도 저 옆에서 자는데 애들도 새벽에 자꾸 일어나서 엄마 더워 뭐 이러더라고요. 더운 7, 8월을 이제 보내야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데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방송 토크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지개 뜬 아침에 주님이 나를 듣고요. 이재성의 발걸음까지 이어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잠시라도 이번에는 마음을 다시 추슬러 봅니다.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며칠 지나면 도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라든가 돈을 아껴 써야지라든가 뭐 이런저런 작은 다짐은 어느덧 순한 벗은 우선처럼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죠. 그렇다고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다짐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아주 성실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그에 따르는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느려지고 결정이 느려지고 합니다. 자꾸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요. 그러다가 아차,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실이죠. 뉴스에 자주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몸에 좋다, 저것은 몸에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것을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야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시간 맞춰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과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퇴직 후에는 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것들이요. 돈의 씀씀이가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든다. 그러니 잘 모아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누가 돈 안 모으고 싶겠어요?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방법을 제시한들 그게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의 습관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라면을 몇 개 사고 담배도 몇 갑 사고요. 그것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책을 가끔 사고요. 요즘은 자주 술값을 내게 되네요. 책은 이제 그만 살까 싶어요. 그렇다고 무슨 학자들만큼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거실에 자꾸 쌓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저도 그런 모습을 부분적으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산 지가 언제였던가요? 이제 거의 새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평생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옷장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은가요? 작업실에 기타가 7대가 있어요. 그중 제가 산 것은 4대이고요. 한 대는 교환해서 받고 두 대는 지인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수십 년간 손때가 묻은 것들이지요. 저와 운명을 함께할 도반입니다. 친구라는 말입니다. 가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래도 나이가 어디 가겠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차츰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는 소설가 선생님의 추모식을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도 사는 동안 잘 정리를 해야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요. 조금씩만 의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 글을 읽으며 노래로 듣는 독후감을 남겨봤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것, 나를 돌아보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자비, 나를 일깨우며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 나무 한 그루에서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마음으로 보며 간직하고 모두 서로가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 스스로 가난하여 스스로 검소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는 더욱더 단순해지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린다거나 하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봅시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법정 스님의 산문을 노래로 담은 음반 무소유의 노래에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 김현성 작사곡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 수요일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제 가수 김현성님과 함께했고요.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야고보님이에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수원교구 디딤길 도보성지 순례 구산성지 마재성지 양수리성당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합니다. 더 좋은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지성을 위한 기도하면서 걷겠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너무 대단하시네요. 아마 근데 최양업 신부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도 많이 걸어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옷도 그때는 더 더웠을 것 같고 신발도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셨을까? 날 좋은 날이면 걷기가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더운 날, 또 엄청 추운 날 어떻게 그렇게 다니셨을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야구보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더운 날 이렇게 결심하시는 게. 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요. 꼭 틀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힘내시라고요. 인호주사의 소원 먼저 들으시고요. 야고보님이 신청하셨어요. 당신 나에게 펼치소서. 이 곡은 성바오로 딸 시도의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이노주사의 소원에 이어서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죠. 성바오로타의 수도의 음반에서 당신 날개 펼치소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에스테르가 있습니다. 에스테르기,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인물이죠. 당시에 재상이었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세웠지만 에스테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테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을 향한 또 굳은 믿음을 지녔던 그녀의 삶, 지금도 성경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마르티노, 그리고 성 아론 등 11분인데요. 우리 집에도 아론이 한명 있거든요. 성당 잘안 나가요, 이 아저씨가. 근데 아론, 또 축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축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축일 보내시고요. 그대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또 함께 축일 축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 워십의 스페셜 원스 듣고 올게요.

네, DES 워십의 스페셜 원스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 둘을 구해주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청하죠. 예수님의 권능,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너무나 커서 그걸 마주한 사람은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간과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권능을 지니셨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자케오나무의 주님은 너의 의지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2: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2: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인천교구 가정동 본당 보좌 최수민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입니다.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0: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3: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 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네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2: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3: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2: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3: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2: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3: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2: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3: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2: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2: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0: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예수님.
0: 찬미예수님.
1: 어느 신자분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병자 성사를 청하셨는데요. 친분 있는 신자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당에서 성사를 드렸죠. 그렇게 성사를 드리며 안수를 드리기 위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손을 통해서 신자분의 덜덜 떠는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유를 위해 이마에 손을 가져갔을 때는 눈에 글썽글썽 맺힌 눈물이 보였죠. 이내 그 눈물을 쏟아내셨고 그 모습을 본 신자분들도 함께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성사를 받은 신자분은 왜 그렇게 떨고 우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주님께 도와달라고 성사를 받고 있긴 한데 정말 도와주실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우는 모습을 본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 내시라고 손도 잡아드리고 위로의 말도 건네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오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당연하게도 낫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함이었죠. 그가 나아 다시 걷기를 바랬거든요. 물론 중풍병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조차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 그분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을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심판받은 죄인으로 여겼죠. 그들이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고 하느님께서 그 죄에 걸맞는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람들도 그들을 밀어내며 심판했죠. 왜? 주님께 심판받은 죄인이니까요. 오늘 사람들은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가족이나 친지로 여겨지는데요. 그들을 비롯한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겨 밀어내고 심판했거든요. 혹시나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들을 밀어내며 심판하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예이야라고 번역했는데요. 자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녀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밀어내며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끌어안으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겠죠. 왜? 당신 자녀거든요. 당신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엾은 마음이 들겠죠. 여기서 가엾이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시고요. 그런 가엾은 마음에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끌어안으시죠. 그 결과 그는 다시 걷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오늘 복음 속 중풍병자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을 드러냈듯 나도 주님을 찾고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죠.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분과 신자분들의 가족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이런저런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를 찾아 열심히 치료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으시며 기도도 함께 하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며 하루빨리 나아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요? 나으리란 굳은 믿음 속에서 평화로우신가요? 당연하게도 두렵고 불안하시겠죠. 복음 속 중풍병자가 두렵고 불안했던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며 밀어낼까봐 두렵고 불안하죠. 그런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이야, 용기를 내어라. 나를 당신 자녀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지 않는 부모는 없다면서요.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나를 당신 가까이 끌어안으며 구원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내가 구약의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찾고 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가 되겠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를 주님 눈앞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분께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가엾은 마음이 드실 때까지 그 가엾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나를 끌어안아 구원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형태나 방식은 아닐 수는 있어도요.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가까이 다가가 인내로 고통받는 나를 보여드렸는지 혹시 두렵고 불안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찾고 가까이 다가가길 소홀하진 않았는지 고통받는 나를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밀어내며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고통받는 나를 끌어안아 구원하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예이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시도다.

0: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0: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귀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0: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하나님의 영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면 무조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후퇴나 실패가 아니라 다시 나아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갰을 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양재훈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쵸. 소나기가 내려도 그냥 저는 사실 찔끔찔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잘안 써는 편인데, 친구들이 탈모 온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고, 또 바람 불때 우산 쓰면 우산 뒤집어지는 것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안 쓰는데, 막 정말 우산을 써도 쓴것 같지 않게 옷이 젖을 만큼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우산을 쓰지 않고 잠깐 비를 피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막 뭐가 쏟아지듯이 힘든 일이나 아니면 정말 일들이 쏟아지듯이 몰려올 때는 잠깐 숨을 고르면서 쉬는 거 필요하다는 거. 오늘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코너,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해밀의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그리고 최준익의 그대는 두곡 띄워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자 사고가 맑은 날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땡땡모비스에서는 조금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학교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투명 우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에 가려진 시야 때문에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난 그 사고에서 차가난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투명한 우산을 통해서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우산에는요 전조등에 불빛에 반사되는 소재를 부착해서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쉽게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젖어서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우산 덕분에 사고가 줄어들고 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소품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목요일 코너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김동건 신부 음반에서 나의 아이야 띄워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는 걸까요? 예, 투명 우산에 또 아이들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항상 걱정이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키가 작으니까 우산을 쓰면 이렇게 시야가 앞이 잘안 보여서 자꾸 웅덩이도 막 밟고 이러거든요. 근데 투명 우산인데 전조등을 받으면 또 빛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서 또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올 때는 되게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올 때는 학교 나갈 때 빼고는 밖에 잘 나가지 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귀동 요한이유님이 사랑의 이삭줍기 2집에 내 마음의 홀씨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요곡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황배드로님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해주셔서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음반이죠. 행복한 과일가게 음반에 있는 내 마음의 홀씨 듣고요. 이어서 더 스토리가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기동요한유님이 신청하신 내 마음의 홀씨 그리고 황배드로님의 신청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리베라토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트위니지 중서부에 위치한 가프사라는 도시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었는데요. 당시 반달족의 왕이 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수도원을 해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원장이었던 그는 여러 수도승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을 고백한 뒤 체포됐는데요. 온갖 회유와 유혹을 뿌리쳤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리베라토.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막시모, 성녀 심포로사 등 2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신보현이 부르는 주님 앞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천승재의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나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신보현의 주님 앞에 이어서 천승재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수 있나요?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병이 낫길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한 곳까지 낫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치유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어요. 자,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치유자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갓등중창단이 부르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병상에 누워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의 중심에는 중풍병자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를 돌보던 이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혼자 거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애를 써서 예수님을 향해 길을 나서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라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무리인 율법학자들은 이 장면을 심히 못마땅해 합니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인 양 팔짱을 낀 듯한 태도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그간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만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 편에 서 있다고, 다른 누구보다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못마땅해하며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고 복음은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청하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총을 내어 주시지만 악한 생각을 품는 이에게는 그분의 꾸짖음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의 선한 의지와 사랑 실천은 그들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지만 그들이 사랑하니까지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은총의 손길은 믿음으로 선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해 그분 은총이 더욱 커져 나가고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선한 의지와 사랑이 녹아든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사랑이 가닿는 이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한껏 내리게 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그분 손길을 거부하고 내 일상의 자리 밖으로 그분을 밀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경청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선한 의지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다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청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

0: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그림자를 떠올리면 검은색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빛에 따라 빨갛게도 파랗게도 노랗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색의 빛을 비춰서 알록달록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검은색이라고 믿었던 것도 빛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림자의 색이 빛에 따라 달라지듯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지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빛이 그림자의 색을 바꾸듯이 사람 역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을 드러내겠죠? 행복을 내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악뮤 봄 색깔로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너무너무 아름답죠? 오늘 여는 말 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빛을 받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에서 뭔가 빛깔 알록달록 빛깔 유리창 있잖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 바닥에 정말 정말 예쁜 색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색은 단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 어떤 빛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 모습, 또 살짝살짝씩 다른 색깔을 내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아침! 우리 복이들 하루에 저 복띠가 딱 한 줄기의 빛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9142님, 진짜 제 마음가짐에 따라 서로서로의 관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2670님께서는 우와, 제가 어릴 때 명심보감을 한문학원에서 배웠어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 글귀랑 딱 맞네요. 오늘 아침 인사가요? 라고. 와, 되게 멋있다. 명심보감을 어린 나이에 한문학원에서, 한문학원을 다닌 것도 신기하고 명심보감을 배우신 것도 신기하고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로 또 복디의 여는 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목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복디의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빛깔을 그려가면서 색칠해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 쓰고 말로 외치면 우리는 결국 이뤄냅니다. 아셨죠? 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목요일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7월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직업주의보 향기로 이야기를 만드는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니 조향사님 모셔서 향기를 만드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참여 방법. 자, 우리 복디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뭐 축하 사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저희가 틀어드리고요. 또 받고 싶은 선물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남쪽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다시 정체정선이 북상해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오늘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9도, 대구 21.2도, 광주 21.7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등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남쪽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밤사이 비가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비가 살짝 더 내린다는 예보 전해드렸어요.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잠시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오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올라오면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주말에는 조금 더 올라오면서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더 올라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습도가 높아서 오늘 좀 후텁지근하겠네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가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불쾌지수 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말 한마디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파라는 말을 들으면 마구마구 밥을 사줄게. 오오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는다거나 딸바보 아버지들 있죠. 우리 아빠들은 딸의 아빠 이 한마디가 막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서 우리 새끼 왜 하는 말. 그런 말 있으신가요? 나를 그냥 아주 해벌쭉하게 만드는 그 마법 같은 한마디는 어떤 게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라는 거 있죠. 이번 주 안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거 막 무장해제 되죠. 마음에. 자,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무너뜨리는 그 무장해제 시키는 말 한마디 뭐가 있을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2부에 조향사 선생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디가 1부에서는 선물을 디퓨저, 프리미엄 디퓨저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노래 시크릿 매직. Hey, listen up.

매직에 이어서 달샵의 이끼없기 이어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한마디, 딸의 아빠, 엄마 배고파,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 말 들으면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하는 말 있으면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누군가를 걱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아마도 배를 채우는 일이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동네 커뮤니티에 자취를 시작한 청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요즘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집에 드시는 반찬 가운데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냐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동네 엄마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 국 끓일 때 한 그릇 더 챙겨서 줄게요. 정기적으로 반찬을 좀 가져다 줘도 될까요? 아이고, 이 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망설였겠니? 라고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 밥을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들은 뭐든 해주고 싶어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어려운 한마디에 이렇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 정성과 시간을 조금 더 내어주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가까이 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는 희망 한 줄기를 얻었을 테니까요. 엄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 괜찮아 라고요. 근데 타지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밥을 굶고 있다니 우리 엄마들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이 청년은 이날 뷔페급의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자, 보기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게 하는 한마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한마디가 뭐가 있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디퓨저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조지, 좋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을 무장해지시키는 한마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백수연님, 아 밥심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힘들 때 밥 한 끼 먹는 온기가 참 정겨운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저는 또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김정배님께서 몇 년을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꾸 힘들어집니다. 게을러지는 건지 아니면 부지런히 사는 삶을 포기하려는 건지 저에게 다시금 활력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문자를 이른 아침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게 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 백수연님께서 문자하신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라서 날이 더워서 뭐 몸이 좀 깔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또 계절이 이렇게 갑자기 후텁지근해지면서 오히려 좀 몸이 천근만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보양식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심으로 다시 한번 부지런히 발딱 일어나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7444님, 아들이 엄마! 라고 부르면 기분 좋아지고요.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 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기분이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딴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어떻게 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단어 엄마 아빠 아닐까요? 6219님 새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둥이 막내는 아침마다 제가 입었던 티셔츠를 꼭 안고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꾹 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까지 배웅을 나와 엄마 좋은 하루 보내 운전 조심하고 라고 말해줍니다. 몸은 피곤한 아침이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하루 보내 운전 조심해 이 말이 가장 큰 응원이자 힘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남기셨네요. 꼭 참는 거잖아요. 엄마랑 헤어지기 싫고 엄마 안 나갔으면 좋겠고 엄마가 하루 종일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고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늦둥이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깨닫고 대신 엄마 좋은 하루 보내 운전 조심하고 라고 엄마를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엄마처럼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맨날 아유 우리 딸 좋은 하루 보내 운전 조심하고 라고 이렇게 잔소리 같은 사랑을 막 주는데 우리 늦둥이 아들이 또 엄마가 보내주신 것처럼 꼭 엄마 좋은 하루 보내 운전 조심하고 라고 어른처럼 엄마를 보내는 배웅하는 이 한마디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황미나님 저는 입맛이 짧은 아이가 간단히 아침 요기를 하고 엄마 더 먹을 거 없어?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대로 무장해제됩니다. 평소에는 한 숟갈 더 먹이는 것도 어려운데 먼저 더 먹을 것을 찾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가 봐요. 뭐 저는 엄마가 안 되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고 밥을 이제 가득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항상 밥을 너무 많이 담아줘. 엄청 많이 담아주시는데 이걸 다 못 먹고 엄마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이걸 맛있게 먹고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엄마나 한 그릇만 더 줘 아니면 한 숟갈만 더 줘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가면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더 먹어 더 먹어 뭐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정말로 무장해제되는 게 엄마 한 숟갈만 더 줘. 더 먹을 거 없어?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뭐가 못이 아까워. 이것 좀 더 먹어. 저것 좀 더 먹어. 그러신가 봐요. 신기하게. 7476님. 용달맨 안토니오입니다. 어제 충북 진천에서 싣고 온 물건을 배달하러 경기도 연천으로 가고 있어요. 잠시 차를 세우고 문자를 적고 있습니다. 저를 무장해제시키는데 굳이 말이 필요하나요? 그저 딸의 모습만 봐도 바로 모든 주머니가 열리는 걸요. 거기에 볼뽀뽀뽀 한 번이면 바로 까무러치는 거죠. 지금도 딸 생각하니 하회탈이 절로 되어버리네요. 저는 딸 하나만 키우는 모두가 인정하는 딸바보랍니다. 참고로 지금도 가끔 볼뽀뽀를 해주는 제 딸은 94년생 32살이랍니다. 내년에는 시집을 간다네요. 상견례도 마치고 예식장도 예약 완료. 저는 눈물이 날 듯한데 딸은 점점점점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외동딸들이 여시라니까? 저도 외동딸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빠가 딸바보여가지고 그걸 알고 있어. 아빠가 딸바보라는 걸 알고 있고 여시야 32살이 돼도 저 41살이 돼도 여시는 여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아기 때부터 아빠가 뭐 백화점이든 뭐든 제가 갖고 싶은 거 사주면 항상 뭐 어디든 누가 쳐다보든 아빠 고마워 하고 볼뽀뽀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주세요. 여전히 아니 뭐 94년 32살 41살도 아직 볼뽀뽀해요. 외동딸의 마법이에요. 외동딸의 뭐라 그럴까 술수라고 할까. 자, 송주홍님. 회사에서 짜증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금월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라는 알림 문자가 오면 무장해제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가끔 지칠 때 통장에 알림문가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없으면 약간 아직도 없네. 근데 또 들어오면 또 갑자기 힘이 나서 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 들죠. 7651님 신호대기 중에 후다닥 보내요. 무장해제되는 말은요 항상 기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발팀에서 대표님 성공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대표님 성공했습니다. 7651님 대표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성공했습니다. 0840님 난 항상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무장해제가 된다 라고 하셨고, 26370님은 나의 실수나 부끄러웠던 일들 어렵게 꺼냈을 때 에휴 그럴 수 있지 난 더 했어, 나만 실수하고 나만 찌질이가 아니라는 위로받는 말에 무장해제 되네요. 공감해주는 말. 2586님 사랑스러운 두 딸이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할 때 해피데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도 이쁘게 해. 사랑스러운 두 딸. 어머니가 누구니? 어떻게 어머니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쁜 말을 하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햇살은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는데, 오늘 프리미엄 디퓨저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드리는 프리미엄 디퓨저 선물 드릴 분 골라볼게요. 6219님 새아들 키우면서 부지런히 오늘 하루 출발하신 6219님께 디퓨저 선물 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체리필터 해피데이.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508 하나님, 저는 힘든 분들에게 내가 너의 등대가 되어줄게,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 듣는 분들은 진짜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등대가 되어줄게, 함께 가자. 누구보다도 든든한 그런 너의 백이 되어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와. 자, 508 하나님, 복디의 등대도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2037님, 복모닝. 오늘도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하는 이 현실에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왜 아침에는 생체시계가 적용을 못하는 걸까요? 복디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부러워요 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침에 욕하면서 일어납니다. 6235님, 오늘 이 습한 공기를 이겨내봅니다. 무찌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오늘은 실내로만 쇽쇽쇽쇽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 만나봅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3으로 오늘의 다짐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철이와 미의 너는 왜?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47분이고요. 저희가 선물 소개해드렸는데 선물 받으신 분들께서 인증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북디, 어제 집에 도착한 행여와 선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뜯어봤어요. 헉, 앰플? 요즘 푸석한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건가?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지 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남성 모근 강화. 북디, 저 세실리아예요. 여자예요. 머리 묶으며 머리끈이 튕겨나가는 숨많은 저는 저희 주임 신부님께 선물 드릴까 봐요. 여튼 사랑하는 복디, 오늘도 힘찬 목요일 되세요. 라고 하트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굳이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 있을까요? 좋겠다. 어쨌든 머리끈이 튕겨나갈 정도로 숨 많은 건 너무 좋겠다. 잘 지키셔야 돼요. 복디님 요새 머리 많이 빠져서 고민이에요. 자, 이혜영님. 저는 오후 출근이라 아침이 여유 있지만 건강상 아침형 인간이 더 유익하다는 썰이 있으니 복디 힘내요.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박만수님. 어제부터 설사와 구토. 어제도 오늘도 출근 못했는데 내일은 출근해야 할 지니라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오셨어요? 주사 맞으셨어요? 약 드셨어요?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오늘도 좀 푹 쉬시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게 놓으시고 내일 뭐 출근 회사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3368님. 오늘 아침 8시까지 수영 가야 하는 첫째 딸 소은 카타리나가 6시 45분인데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겠다 라는 다짐으로 깨워서 보냈습니다. 7월에 수영을 배우겠다고 해서 어제 수영복이랑 물안경을 같이 쇼핑해서 사줬는데 첫날부터 늦는 건 싫었었지만 그래도 다짐한 것처럼 화를 내지 않겠다 참았습니다. 와, 3368님 또 어른이 되셨네요. 또 한 뼘 더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딸 수영해서 이제 건강해질 생각하면서 걸러지 엉뚱 오늘 하루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3197님도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입 오늘 화내지 말고 잘 알려줘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다들 이렇게 여름에 화가 좀 많으신데 화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하시네요. 4897님. 복디, 저 복 받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 오늘은 일산 가요. 친구가 음악 프로에 당첨됐다고 1인 동반할 수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겠대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게요. 요즘 어른들 모시느라 힘든데 좋은 추억 쌓고 올려 합니다. 친구야 고맙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어떤 음악 프로일까? 너무 재밌겠다. 아주 신나게 아주 복디가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아주 신나게 놀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4897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이 한번 뽑아봐야겠죠.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뽑아봅니다. 오늘 우리 신입 화내지 말고 잘 알려줘야지
3197님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3197님께 선물 드리면서 자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칩니다.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띄워드리면서 저희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신동철님께서 문자하셨네요. 복디, 저 댕댕이들하고 아침 운동하러 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저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인증샷도 좀 보내주세요. 복디 부스 안에 갇혀서 댕댕이들 사진 보면서 좀 텐션을 올려볼 테니까 인증샷, 산책 인증샷 좀 보내주세요. 뭔가 온 세상 강아지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저 멀리서 강아지가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은 저 강아지가 나한테 올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막 눈싸움을 같이 하거든요. 와줬으면 좋겠어. 와줘가지고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였으면 막 좋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분리수거 나갔는데 어떤 강아지가 막 너무 반갑게 막 저한테 막 뽀뽀해주고 막 살갑게 굴어가지고 쓰레기도 못 버리고 강아지만 실컷 만나고 실컷 만지고 나왔어요. 0024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치는 달달한 방송 트럭 운전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성경 리폼 쿠폰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뭔가 수상해. 성경 리폼 쿠폰 때문에 문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려고 문자하신 거예요? 무엇이 됐든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쿠폰 드릴게요.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3197님 아까 선물 저희가 드려가지고 그러신 건가? 지금 출근길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행복 가득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니. 하, 복디 오늘도 밥값을 좀 했다. 자, 2부는 여러분들과 어떤 코너로 진행을 해볼지 소개해 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 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경동 나비엔 광고 듣고 올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0: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제이래빗 해피 띵스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1: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0: 이 노래 너무 귀엽죠.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자, 이 노래 가사들 들어보면은 막 내가 찍었는데 맞았을 때, 시험 문제 찍었는데 맞았을 때,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엄청 귀여운 가사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은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혹시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연이 소개되고 선물 받는 상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출근길에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쭉쭉쭉쭉쭉 달려나가는 상상을 하시나요? 이 상상 해봤습니다. 목요일이 아니라 오늘이 주말이었으면 좋겠네.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상상, 둥근 해가 뜨면, 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하시는지 마음껏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속에도 많은 힌트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나는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봐야겠다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는 상상,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이 래빗 해피 띵스.

이 해피 띵스 제이래빗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류하느님 행복한 생각 노래 너무너무 좋지요. 7703님께서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고 아침에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치하자. 윗니아래이 딱자라는 상상을 하신다고. 4897님 최애 가수 노래하는 모습 보러 가는데 이왕이면 코앞 영접 상상을 해봅니다. 아, 상상이 실현되어라. 벌써 기분이 좋아요. 누구지 최애 가수? 누구지? 어떤 프로그램에 보러 가시는데 또 최애 가수까지 나오는 거지? 그쵸? 최애 가수가 코앞에서 노래하는 모습. 파, 좋죠, 좋죠. 아, 상상이 실현되시길 4897님 복디가 응원합니다. 2089님 기분 좋은 상상을. 자, 보너스 듬뿍 받고 여행 가는 상상, 그리고 행여와에 당첨되는 상상. 자, 상상이 실현이 되셨습니다. 2089님. 아, 선물 당첨되는 상상이었나? 그냥 복디가 소개시켜주는 거 말고. 자, 1716님. 어렸을 때 방학 때 바닷가에 가서 튜브 끼고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 튜브를 타고 파도에 실려 나온 적이 있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은 미소 짓게 됩니다. 아, 눈을 뜨자마자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6199님 출근길 도로가 뻥뻥 뚫리는 상상. 마음에 안도가 돼요. 2037님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났더니 집이 궁정 같은 곳으로 바뀌고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들리는 정원이 보이는 곳으로 바뀌는 상상. 전생이 그런 곳에서 사셨나 보다. 전생의 공주님이셨나 보다. 눈을 딱 떴는데 어머 우리 집 성이야 궁궐 캐슬 캐슬 베르사유의 궁전 뭐 이런 거. 자, 6394님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상상합니다. 오늘은 보쌈 칼국수 예정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복디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어볼까. 복디의 하루에 되게 기분 좋은 행복이 그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오늘 점심때는 무엇을 맛있는 걸 해먹을까 아니면 무엇을 맛있는 걸 사먹을까 이런 상상하는데 6394님도 기분 좋은 상상으로 메뉴 상상을 하신다고. 5703님 저는 요즘 부쩍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둥근 해를 맞습니다. 너무 신앙적이신데요. 김진희님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우리 딸 시험 100점 맞는 상상이요. 오늘 마침 기말고사예요. 침착하게 잘 보고 좋은 점수 나오기를 상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00점 맞는 상상. 그거는 딸도 따님분도 그 상상하실 거예요. 자, 김정배님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자, 오늘 일어나서는 안 했는데 지금 해볼게요. 직장 생활 31년 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통장 다 갚고 플러스가 되는 상상.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그 상상 너무 기분 좋겠다. 그 상상이 실현되시기를 복디가 응원하고요. 8911님 저의 상상은요. 손빨래하고 옥상에 널었는데 비 오기 전에 빨래가 다 마르는 것입니다. 복디님 3일 전에 해주신 조언대로 퇴사를 통보한 상사에게 당당히 따졌더니 휴가가 6일 생겼습니다. 조언 고마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같이 화냈잖아요. 그죠? 8911님 너무 다행이다. 휴가가 6일 생겼다니. 어쨌든 좋은 거 맞죠? 8911님 축하드립니다. 김원성님은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틀즈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생각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쵸, 이 노래 비틀즈 노래 너무너무 좋죠. 복디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래빗 해피 띵스 복작복작 코너로 여러분들 가사 바꿔주셨는데요.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보너스 듬뿍 받고 여행 가는 상상. 그리고 행여와에서 당첨되는 상상. 크, dreams come true. 2089님, 저희가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당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원성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Here Comes the Sun, 비틀스 노래 들으면서 직업 주의보로 넘어갈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마음에 남잖아요. 오늘은 그 기억의 언어를 만드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조향사 우환이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영웅을 향수로 만드는 한국 리치 향수 브랜드 히어로즈 오브 코리아의 창업가이자 조향사입니다.
0: 네. 조향사 오하니님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코너 소개하면서 7월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향사님께서 생각하시는 7월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1: 제게 7월의 향기는요. 바로 복숭아입니다.
0: 복숭아!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 향기죠. 남성분들도 좋아하나요? 복숭아 향기?
1: 그럼요.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다 코가 있고요.
0: 아, 물론이죠.
1: 네,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0: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지 향기에 대한 대중 가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샴푸는 거기서도 향기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요. 맞아요. 뭐 여인의 향기, 시간 속 향기, 보랏빛 향기, 향기로운 추억. 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던데 우리 오하니 조향사님께서는 언제 처음 향기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0: 살면서 여러 향기가 나를 일깨워주는 순간들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낯선 사람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기라든지. 네. 근데 저한테는요. 제가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마스터 조향사들과 조향사들을 이제 뵙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향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떤 향수와 향기로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속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잊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는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아 기억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향수, 향기의 힘이었어요.
1: 네. 언제 처음 이 향기, 향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0: 사실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네. 네. 저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서 고등학교 때 엄마 손을 잡고 나름 이제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치료를 잘한다는 한의원 피부과 관리실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눈을 감고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 어릴 때잖아요. 네. 그러면 뭐 차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1: 맞아요.
0: 네, 뭐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네. 그때 뭐 티트리오이라든지 뭐 화농성 여드름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에서 나는 향들 그런 향의 존재를 그때 이제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저는 알 수밖에 없었죠. 네.
1: 되게 의외의 경험으로 향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네요.
0: 네. 그래서 그때 아 뭔가 내가 보지 않는 곳에도 존재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있구나. 이거를 좀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1: 오늘 저도 향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향사 오하니님과 알게 됐잖아요.
0: 아, 네.
1: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 외 그 방송 훨씬 이전에 저는 조향사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아, 너무 고맙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 조향 클래스를 여셨었어요. 그죠?
0: 네.
1: 그래서 저희 기억도 나는 게 그 연희동에서 되게 좋은 공간에서 선생님이 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막 이건 저러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0: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
1: 네.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해볼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원래부터 그냥 그 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0: 아니요. 저는 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운 좋게 뉴욕에서 패션 비즈니스 쪽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2013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또 운 좋게 네, 마스터 조향사분들과 이제 직접 만나게 되고 그 경험을 제가 하퍼스 바자라는 패션 잡지에 파리에서 향수 만드는 법 에세이를 제가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향수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1: 와 근데 그 보면은 마돈나였나 마릴린 몬로였나 무슨 향수를 입는다라는 표현을
0: 네,
1: 영어로
0: 맞아요.
1: 하잖아요. 그거 하면 그 되게 유명한 향수였고 당시에도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0: 지금도 많이 유명하죠.
1: 그쵸?
0: 네.
1: 그래서 그런지 패션이랑 향수랑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보면 궁극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패션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게 바로 향수죠.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1: 그러면은 왜 패션 공부에서 향에 더 매력을 느끼고 이 전향 일종의 전향일 수 있죠. 전향을 하게 되신 건가요?
0: 아 사실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많이 놀라시는데요. 저는 뉴욕에서 남들보다는 많이 어린 20대 때 백내장을 진단받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첫 해에 왼쪽 눈, 다음 해에 오른쪽 눈.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또 매일 아침에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파리에서 조향사들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향수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더 크게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지극히 너무나 프렌치적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향수 산업은 300년 넘게 이제 발달을 해왔는데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제스민 꽃을 보면서 크지 않았고
1: 네네네.
0: 우리는 뭐 1921년에 뭐 땡땡 뭐 향수가 5월 5일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뭐 한국에서 뭐 경성에서 뭐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향수 좀 입었고 뭐 이런 역사가 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뭐 에스로더가 뭐 1960년대에 뭐 향수를 런칭했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뭐 1960년대 용산에서 네. 우리 할머니가 향수 좀 뭐 뿌렸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1: 네.
0: 그래서 아 지금 특히 프렌치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직 비어있는 게 향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향수로 나의 정체성과 좀 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아주 뭐랄까 용기 가상하게 했습니다.
1: 와, 그래서 지금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향수가 좀 특이하죠?
0: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서 제가 있을 때가 BTS 분들이 안 계시던 Before BTS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네. 애민 사상으로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 나라에서 내가 왔어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뭔가 그런 우리나라의 멋있는 영웅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에서 영감을 받아서 2020년에 네, 세종대왕 오드파퓸 향수를 Heroes of Korea로 네, 출시를 하게 됐어요.
1: 그러면 세종대왕 있고 또 어떤 시리즈가 있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사임당, 이순신, 헌한설원, 뭐 김홍도 네, 헌한설원, 김홍도는 아티스트 컬렉션으로 네, 그렇게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1: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세종대왕을 향으로 표현하신 건 거잖아요?
0: 네. 세종대왕 저의 영감의 그 원천은요. 지금 살아계시면 어떤 향이 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에 뭐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에 네. 아들로 태어나셔서 네네. 학문을 출중하시고 네. 거의 뭐 활자 중독증이시고 네네. 약간 그 천재시잖아요. 네. 솔직히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가신 그러나 정적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왕이시니까 좀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좀 짙고 그러나 너무 거북스럽지 않은 우디한 샌들우드의 향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리뷰가 2020년에 출시하고 어떤 분께서 집현전에서 야근을 하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 어깨에 곤룡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향을 맡았을 때 이 향 같더라. 약간 이런 그 리뷰를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1: 너무 네. 확 무슨 향일지 상상이 가면서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조향사 오한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방탄소년단 봄날을 추천해 주셨어요.
0: 저의 노동요입니다.
1: 아, 그래요? 자, 선생님은 향수를 만드실 때 향수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이 노래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향기를 맡아보세요. BTS 봄날.

0: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 오늘은 조향사 오한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오한희 님께서 또 레지나라는 세례명으로 또 열심히 성당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인물을 향으로 만드는 브랜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그 세종대왕을 떠올리면은 이런 세종대왕의 업적을 막 이게 감안을 해서 향기를 만드시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인물들을 또 연구하시고 향을 또 개발하셨을 건데 공부하는 시간이 꽤 길겠네요.
1: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뭐 어떤 분일까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 난중일기 읽어보시면 대문자 T 오. 그리고 확신의 J 오. 네 MBTI가 거의 INTJ가 ISTJ 이 아니실까 아니면 ESTJ나 네,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기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난중일기 읽기 힘듭니다. 진짜
0: 그럴 것 같아요.
1: 날씨 얘기와 걱정과 어머님 걱정, 네. 임금님 걱정, 백성 걱정, 원균이 와서 술 마셔서 걱정. 정말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CEO 사장님이 견제하는 전문님. 상무님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키는 180다 되고 광대뼈 엄청 튀어나오고 딱 미간 주름 있고 네. 눈은 푸피이시고 그러니까 굵고 남성적인 그 테스토스테론이 막 뿜뿜 나는 그런 남자분인데 사장이 견제를 하는 이분은 회의실 들어올 때요 강한 향수를 입지 않을 거예요.
0: 오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내 외관이 나의 카리스마가 이 이미 너무나 쓰니까. 압도적이고 그리고 사장이 견제하잖아요.
0: 그렇죠.
1: 굳이 향수로까지 나를 표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 나의 그냥 땀 냄새만 샤워 후에 감추는 그런 그냥 나만을 위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잔잔한 내가 향수 입은 걸 남이 알지 않아도 되는
0: 나만 맡을 수
1: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순신 그 영감을 받아서 장군님에 대한 향수를 만들 때는 오히려 잔잔하고 은은한 비누향 같은 향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0: 네. 오히려.
1: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분은 막 강하고 막 토박고 막 그다음에 뭐 타는 듯한 뭐 스모키한 이런 향수를 입으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0: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1: 고맙습니다.
0: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이제 향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1: 근데 많이 유심히 봐야죠. 네. 만약 첫인상으로만 뭐 향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렇게 첫인상으로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광고 이미지에 비슷한 네. 뭐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고요. 찬찬히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삶의 방향.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입었을 때 남이 좋아하는 향수를?
0: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1: 네. 근데 그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그래요?
1: 네. 내가 좋은데 왜 남까지 좋아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내 삶의 태도예요.
0: 아.
1: 정답이 없어요. 향수는 정답이 없어서 내가 좋은 향수를 입는 내가 좋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이 좋아하는 향수를 입는 내가 편하고 오히려 남이 어머 넌 진짜 이 향수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말을 듣는 게 편하시면 그 향수 입으시면 돼요.
0: 오.
1: 그게 내 마음에 평온을 주고 그게 또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내가 뭐 나도 쟤처럼 뭔가 자기 주관이 있고 쟤는 막 자기 향수 막 남이 뭐라 해도 막 입는데 그건 그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남이 이 향수가 나한테 잘 어울린다 그러고 이 향을 입은 내가 좋다 그러면 그런 내가 편하고 좋으면 그거 입으시면 됩니다.
0: 네. 뭔가 내 마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또 우리가 무슨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 갈 때 수트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때는 또 수트 입는 것처럼 남이 좋아하는 향수 뿌리면 되는 거고
1: 그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향을 입은 나 스스로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0: 네. 여러분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네요. 역사적인 인물 했을 때 우리 가톨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레지나 자매님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향을 떠올리면 만들어 본다면 어떤?
1: 저는 그 당연히 바이블에 나오는 유명한 향료들이 많아요. 네. 예수님의 뭐 그 생일을 탄생을 뭐 축하하는 향부터 여러 가지 이제 향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향으로 해석이 된다면 저는 조금 한국의 한국의 산 속의 숲의 향을, 네, 한국의 흙향을 조금 더 청아하고, 왜냐하면 오로지 그 믿음 하나로 네. 바다 건너까지 가시고 이제 이러신 분이라 그런 청아함을 좀 담아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끈적거리지 않고 두껍지도 않고 청아한 느낌. 네, 어떤 향이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만들어보고 싶네요.
0: 그러니까 만드셔가지고 저희 내년에 또 세계 청년대회잖아요. 많은 세계 청년들이 한국에 모이게 될 텐데 서울에 모이게 될 텐데 그분들께 소개하기도 너무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1: 그런 계기가 있다면 저야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 향기로 이 향수로 뭔가 이런 성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독보적인 곳이잖아요. 유일한 나라이고 우리가 공부해서 자생한 교회잖아요. 그쵸. 성당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제 남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향기로 기억이 되는 거는 70% 이상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0: 너무 좋다. 향기로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기억할 수 있다면 2027년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1: 상상만 해도 영광입니다.
0: 정말 그 어떤 연예인이 여행 갈 때마다 향수를 산다. 왜냐면 그 여행지의 기억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향수를 산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세계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향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 너무 그거는 아름다움이죠. 진짜 미학입니다.
0: 너무너무 좋네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조향사라는 직업을 들어보기는 했어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레지나 선생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조향사로 활동을 하지만 또 창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신 조향사분들의 일상과는 저는 좀 많이 다른 일상을 살고 있죠. 네네네. 만약에 취업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료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서류 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여기는 좀 산업이 커요. 그리고 글로벌 국제 규제도 많고요. 대한민국 K뷰티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K뷰티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건 또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거든요.
0: 네. 엄격해서?
1: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기술력이나 제품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스킨케어나 이런 거는 프랑스나 뭐 독일, 유럽권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90% 정도는 네,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업계의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창업을 하신 경우라면은 어떤 조향을 이제 하는 것과 함께 또 이 조향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표현할지 이런 것들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많은 미팅을 또 하게 되고 많은 서류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9999가지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또 너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맞아요.
0: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이 날다던데 향수를 소개한다, 뭐 추천한다,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읽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이거는 그 보이지 않는 향이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설책을 보면서 그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는다는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게 하는지 그래서 향수도 읽어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
0: 선생님께서 조향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아까 뭐 규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 여러 가지 향에 대한 공부도 일단은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를 한 그 케이스고요.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풀려져 있어요. 케미컬 단위의 공부나 아니면은 뭐 방산시장에 가셔서 구하실 수 있는 단일 노트, 향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정보가 풀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창작을 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창작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세계관으로 창작을 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창작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00개 이상의 이제 향수들을 시중에 나오지 않았지만 2,000개 이상의 향수들을 이제 조합하고 만들어 보고 정말 많이 만들어 봤네요. 네. 지나고 보니 그렇네요.
0: 이렇게 창작을 하려면 확실히 또 이 후각에 대한 훈련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남들이랑 비슷한 후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향을 만들어야 되니까.

0: 감각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이게 되게 이 선천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이 감각을 좀 이 뭐라 그러지? 돋보기 있게 뭔가 훈련을 통해서 더 잘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1: 이 질문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다른 조향사분들과 더 이제 오래되신 뭐 40년 이상 계신 그 어르신들한테 저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분들께서 하신 얘기는 후각은 당연히 어느 정도 좀 탁월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유전적으로 또 좀 못 맞는 향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생각이에요. 오. 그래서 프란시스 커정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도 지금 현재 40년 이상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마스터 조향사신데 프란시스 커정이 파리에서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코는 생각이 없다. 조향은 머리로 한다.
0: 네.
1: 그래서 조향사 중에 그 아주 오래된 시절에는 후각 냄새를 못 맡는 조향사분도 계셨고요. 그 기억이 조향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듯이 조향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요. 조향하는 행위 자체는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솔깃합니다.
1: 네.
0: 이 감각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향사에게 인문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왜냐하면 결국에 향기라는 건요. 우리 사람들의 그 기억과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동일한 향을 맡더라도 아까도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 주셨지만 어떤 향수가 그 기억이 안 좋으셔서 안 좋다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실 어떤 향을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균등하고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 향을 싫어할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자몽 향수여도 누군가는 제 주변에도 계셨는데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기사님이 너무 과속운전에 울렁울렁 이렇게 운정을 하셔서 자몽향만 맡으면 그녀는 막 속이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고유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문학이나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죠.
0: 질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혜영님께서 조근조근함에 비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신 멋진 조향사 자매님이시네요. 라고.
1: 아유,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셔가지고. 8911님은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통기한이 2022년 5월까지 향수가 있대요. 4년 전에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1: 4년 전이군요.
0: 그러면은 이 향수 써도 될까요?
1: 대한민국은 향수를 만들 때 3년까지로 유통기한이 찍혀져서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5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5년까지 괜찮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유통기한이 2020년 5월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감이 있어서 아마 그 향수는 사용하시면 향수병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에 의해서 향수 분자들이 산화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조향사가 의도했던 그런 향의 세계가 온전하게 구현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오브제 장식으로 두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7년에 산 향수가 있는데요. 네. 그 향수가 단종이 됐어요.
0: 어머나.
1: 제가 샀던 가격에 6배가 지금 올랐어요.
0: 어머나.
1: 그래서 누군가는 전 세계 누군가는 2022년 5월까지는 그 향수의 그 향이 비록 향분자가 깨지고 예전에 처음에 그 향은 아니었어도 그 조금의 그 기억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시는 건 어떨까. 네.
0: 또 어쩌다 보면 이게 향수는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향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브제로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뱁지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죠?
1: 네. 그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제가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노동요에 이어서 이번엔 자장가까지.
1: 네. 맞아요.
0: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향수를 고르시는 소비자들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조언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1: 네, 어떤 향을 시향하셨을 때요. 만약에 내 위장이 꿀렁꿀렁 속이 편하시다. 그 향이 여러분 향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향이면 좋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좀 찾으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걸 바래요.
0: 그럼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이제 저희 그 Heroes of Korea의 향수가 좀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영웅들과 한국의 향기의 이야기들이 좀 퍼져나가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그 100만 명 이상 온 태안국제원의 치유박람회라고 거기에 시그니처 향수를 제가 조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괌 정부관광청 향수도 조향하게 됐고 이런 한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행사나 장소에 향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좋은 기억을 오래도록 가지게 만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 나에게 직업이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저에게 직업은 그냥 향수 같아요. 네. 그 향

0: 선수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잖아요. 나의 삶의 어떤 시간의 흐름들을 탑노트처럼 뭐 상큼하게, 그리고 미들노트처럼 중심을 가지고, 베이스노트처럼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는 직업은 저를 좀 정의하기도 하지만 제 삶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많이 또 해야 되는, 네, 그걸 즐기는 여정을, 네,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너무 조곤조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또 다음 기회에 저희 WYD에서도 뵐수 있었으면
0: 아우, 저 영광입니다.
1: 좋겠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아비치의 더 나이트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추천곡으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희 끝날 때 두근두근 하거든요. 같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4: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9: 주님의 영과 함께.
1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1: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또 어쩌면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진짜 막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힘든 일 앞에 놓였을 때 조금만 시간을 낸다면, 잠을 조금만 줄인다면 그렇게 열리는 길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렵다면 눈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애를 써본다면요, 못 이룰 일도 없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도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매진해봐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